0: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지가 잘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 그건 공덕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그것은 의도와 부분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공덕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갖고 복잡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반드시 불교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부분을 갖고 내 거라고 아저리지 하지 말자. 여기서는 그런 얘기예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이 부분, 칭찬을 받으면 시로 참게요. 그것은 실로 부끄러움이요. 수치라고 여겨라. 이제 가끔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요. 아주 무능력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나를 엄청 훌륭하다고 해주면요. 기분이 쏠쏠해요. 여기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 부끄럽게 여겨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부분을 너무 즐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요? 아상이 커질 수 있거나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진실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하는 부분이거든. 부끄럽게 여기서 아, 저가 저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나를 칭찬하니 내가 저에게 그 칭찬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내가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든 그 칭찬을 받은 것만큼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면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송을 하는 일, 그 칭찬에 빠지다 보면 그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그냥 부처님만 바라다 보고 부처님이 가르침에 최선을 달려가는 생각만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님 입 쳐다볼 필요 없어요. 스님이 칭찬을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왜? 지도 깜깜이 나도 깜깜이. 지가 본 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착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부분, 이것은 부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나 자신은 그렇게 진실하게 산 부분은 자신은 알 수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별로 마음 쓰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저도. 스님이 모든 신도들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칭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뺀질거리다가 아주 종일 뺀질거리다가 잠깐 왔는데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스님이 와가지고 보면 그 스님은 그 신도는 참 모범적인 신도로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 간부들이 있을 때 아 어느 불자가 남은 다 없는데 혼자 그 설거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 라고 칭찬을 하면 거기다 대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본인들끼리 입을 삐죽거려 안 삐죽거려? 내가 그걸 잘 알아. 근데 그런데도 그런 시행착오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칭찬하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항상 이러하지 못했고 어쩌다 한번 할 수 없이 했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던 부분인데 그런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흥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해놓고 손해보는 장사해놓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구나.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다.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덕 이삐차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입음은 실로 참게요. 실로 나의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구 이 몽해는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으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어? 잘못했는데 누가 뒤에서 마구 헐뜯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헐뜯으면 그 헐뜯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에? 지금부터는 안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어? 그것은 차라리 성화 흔연이리라. 그것은 진실로 나에 있어서 은근히 기쁜 일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진정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근데 누군가가 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해주면 그 사람을 그 부분의 행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누가 뒤에서 흉을 보면 기분이 좋아 나빠? 그거 바꾸라니까. 그거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사는 삶에서 진실이 아닌 부분을 착각해서 춤출 길은 없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속고 속여가는 그런 부분에 깨춤출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지금 내용이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하고 전부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행이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예를 든다면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인데 주인이 1,000원만 받고 잘못 팔았으면 나는 9,000원 벌었어 안 벌었어? 도둑놈이야. 아 근데 나는 해봐서 아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뚝 따먹으면 그건 도둑질한 거고 다시 가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니 이 계산을 다시 확인해 주시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슴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와 안 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를 깨끗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남는 거지. 그 돈 몇 푼, 그 9,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9,000원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것보다는 그 9,000원을 깨끗하게 계산해 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살 거냐?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거냐는 가게집 주인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아, 이런 좋은 본문 들으러 와야지. 이거 안 오고 후회해야지. 에?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 돈 몇 푼 이익을 얻어가지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은 그것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업이 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어떤 탐욕으로 치부되어지는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삶을 너무 즐겨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철저하게 나를 단속하고 나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맨 보면 불로 소득 노력하지 않고 큰 거 얻는 거 이런 부분을 너무 즐겨하는 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거기에 맞대지 않는. 그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절대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 애국에 있는 사람들.

가서 우리나라를 시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방을 갖다 놓고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안 가져가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착한 나라가 됐을까요? 네? 우리는 원래 착한 민족이었었는데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었고 지금은요 그 부분을 양심도 좋은 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CCTV 카메라가 다 지켜주잖아요. 누군가가 지켜보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양질의 마음을 키웠으니까. 무명으로부터 진리의 지혜가 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문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소위 즐겨하지만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땐 칭찬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지만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거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즉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누군가가 헐뜸을 입었을 때 그 헐뜯는 사람하고 이갈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님?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는데 어찌 내가 그걸 분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이런 부분이래야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건 인색하고 누구를 고쳐주려고 그래요? 너만 고쳐주라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후배 스님들한테 꽤 지적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재수없는 놈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재수없는 놈이 됐어요. 누군가의 흔적을 바꿔주려고 애쓰면 안 돼. 내 스스로가 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겠죠. 근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절대 지적질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 허물이 훨씬 많아요. 내 허물 보기도 바빠요. 그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다 집안 먹고 컸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고치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부처님의 진리의 약을 먹는 거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거든 그것을 그 허물이 사실이거든 감사하게 받아들여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꽤 가치 있는 부분이 진리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다툼이 없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주는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신행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2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 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볕 좋은 5월의 어느 날,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사이로 버스 한 대가 기분 좋게 달립니다. 버스 안은 소풍을 앞둔 아이들처럼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버스의 운전석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스님입니다. 오늘 꽃보다 출가 시즌2의 주인공, 대형 버스를 자유자재로 모는 실력파 드라이버, 도원사 원각 스님입니다.
1: 네, 저는 합천에 도원사 주지로 있는 원각 스님입니다. 내가 직접 버스를 운전을 해서 우리 신도들을 108산사순례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이 버스가 바로 도원사의 든든한 발이자 스님에게 도반과 같은 존재라는데요.
1: 오늘 산사순례 가려고 우리 버스 있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자리 맞춰서 내가 운전하려고 차가 괜찮은지 점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해요.
0: 출발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버스 단장입니다. 손에 염주 대신 걸레를 들고 신도들이 머물 자리를 정성껏 닦는데요. 구석구석 살피는 스님의 손길에서 신도들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2: 차를 좀 뭐가 제대로 돼 있나 점검 좀 하고 그래야 보살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산사순례를 갔다 올 수 있죠.
0: 스님의 정성으로 말끔해진 버스. 그 앞에서 신도들을 맞이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싶은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3: 그렇게 상하다 싶어가지고.
4: 네, 그렇게 날씬해졌어요?
3: 아, 살 없어요. 하나도.
4: 아, 이거 큰일 났다. 살 없어서 힘 없으면 어쩌지?
0: 스님의 하심이 담긴 배려 덕분에 신도들도 편안하게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커다란 대형 버스이기에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신도까지 안전하게 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스님. 역시 운전석입니다.
2: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0: 그런데 스님은 이 대형 면허를 언제 따신 걸까요?
1: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년 전에 땄나 5년 전에 땄나 4년 전에 땄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그 학원에서 이제 운전 연습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느라고 연습을 시키는데 점수가 거의 다 처음부터 만점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면허증 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0: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고서야 다루기 힘든 대형 버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림 없이 능숙하게 길을 이끌어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길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5: 우리 스님이 운전을 하셨을 때는 한 배를 탄 선장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 모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고 간다는 마음에서 마음이 놓이죠. 예. 그러니까 스님의 기도 원력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더 기대는 마음이 더 들고 편안합니다.
0: 좌복 위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나 핸들을 잡고 길 위를 살피는 것이나 스님에게는 모두 똑같은 수행이랍니다. 그 덕에 신도들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요. 스님은 왜 이토록 정성을 다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는 걸까요?
2: 우리가 우리 절에서도 열심히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절에서만 기도하면은 나나 신도들이나 보는 시선이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신도들끼리 잘한다 잘한다 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스를 타고 다른 사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6: 거기 신도들 수행하는 모습이나 각 사찰에 큰 사찰이든 작은 사찰이든 가가지고 스님 분들의 수행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0: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참된 배움을 얻길 바라는 마음.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이 달리는 법당에는 스님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새 오늘 순례 장소인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했는데요. 백제시대의 창건되어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덕사. 천년고찰 수덕사에 들어서면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단아한 옛 자취들이 곳곳에서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예산이 자랑하는 절경답게 곳곳마다 아름다움도 묻어나는데요. 이곳에 도착해서도 스님의 배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려 신도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살뜰히 살피는데요. 덕분에 신도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덕사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수덕사 대웅전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 보이는데요. 앞장서 길을 이끌면서도 스님의 신경은 늘 뒤를 향합니다. 혹여 발걸음이 무거울까 뒤처진 신도들을 살피는 건데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신도들도 그 격려에 힘을 얻어 묵묵히 걸음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어진 산길은 어느새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마침내 수덕사 대웅전에 도착해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데요. 스님이 올리는 기도의 마디마디에는 자신보다 신도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1: 오늘 같이 산사순례 동참한 거사님, 보살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루어주리라고 기도하고요.
0: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함께해 준 스님 덕분에 신도들도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7: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들은 차 안해주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직접 스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면 저희들이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차 대지를 내고 와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스님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 보살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0: 기도를 마치고 다시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데요. 스님은 익숙하다는 듯 또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커다란 대형 버스를 모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1: 버스 정식으로 운전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버스 면허증을 따서 따고 나자마자 바로 한 일주일 만에 버스를 끌고 신도들을 태우고 여기 합천에서 양양 휴양까지 산사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따지고 보면 초보 운전인데 신도님들이 스님을 믿고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기도를 다녀와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보살님들을 태우고 여기저기 기도 순례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이런 농담들을 하죠.
0: 면허를 따자마자 시작한 첫 운행.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을 믿고 함께해 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순례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8: 어떻게 스님이 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처음 간 곳이 논산이었거든요.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서 왕복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놀랐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1: 원래 평상시에도 베스트 드라이버시거든요. 그런데 대형 버스를 스님이 일주일 만에 따셔서 일주일 만에 운전을 처음 하셨거든요. 그 6시간 거리를 일주일 만에 예, 운전해 가신 기록이 있어요. 첫 운전 테이프를 끄는 게. 예. 이제는 중생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이끈다는 마음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으세요.
2: 스님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신도들을 보다 편안히 기도의 길로 모시고자 하는 스님만의 묵묵한 정성이자 수행입니다. 대형 버스로 수천 킬로미터의 순례길을 이끄는 스님을 보니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스님, 혹시 출가 전에 운전과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3: 아니요. 운전에 관련된 일은 없고 내 출가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젊었을 때 간판, 옥외 간판 광고 있죠? 그거 서울에서 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사업체를 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좀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밧줄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 일할 때는 내가 무사고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한 두 번 좀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계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에 한번 마음도 정리할 겸 산에 등산하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간 게 이제 저 포천의 운악산이죠. 그 운악산에 그 중턱에 사찰하고 인연돼서 자주 올라가게 됐는데 그 스님이 가끔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뵈면은 얼굴이 그때 당시 스님이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도 굉장히 청정한 얼굴이 나와요. 그 찰나에 이제 나도 이제 내 얼굴을 갖다가 거울로 봤죠. 그랬더니 내 얼굴은 세상에 찌든 얼굴 있죠. 이게 젊은 사람이 이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얼굴이 이 정도면은 나중에 내가 접은 나이가 돼서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얼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탁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 스님 얼굴 닮으려고.
2: 좁고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스님. 밧줄 하나에 의지해 높은 곳을 누비던 젊은 날의 책임감은 오늘날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새 수덕사의 말사인 광덕사의 좁은 앞마당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된 공양으로 순례의 허기를 채워봅니다. 단 한 점의 나무라도 깃든 생명의 무게를 감사히 여기며 함께 공양을 나누는 스님과 신도들. 따뜻한 공양 한끼에 다시 길을 나설 든든한 기운을 얻어봅니다.
4: 이제 두 번째 목적지 여기 광덕사에 와서 공양하고 대웅전에서 신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다 이제 기도 한 시간 정도 같이 독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독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싱잉볼로 해가지고 명상 기도를 조금 하려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2: 스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덕분에 정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 여정에 집중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경전을 읽어내려가는 시간. 찰나의 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부처님 곁으로 신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성껏 올린 이 기도가 좋은 씨앗이 되어 신도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길 스님은 발언합니다.
1: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의 기도 원력이 대단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0: 기도 원력을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예, 거기에 깊은 감동이 아닐까. 예, 진짜 보시행과 실천행을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점. 그거에 또한번 감동하게 됩니다.
1: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달려온 스님의 수고를 알기에 신도들은 고마움을 담아 더욱 간절하게 기도에 임하는데요.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이 시간은 스님과 신도들의 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줍니다.
2: 소탈하셔요. 소탈하시고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벽이 생기지 않게, 거리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흡수를 잘 시키시는 분 같아요. 그 마음이 확 와닿을 수 있게 그냥 풍기는 분위기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느꼈듯이.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 오시는 신도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는 느낌적인 거.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그릇이라 불리는 싱잉 볼인데요. 묵직한 채로 그릇을 두드리자 맑고 깊은 소리가 물결처럼 잔잔하게 번져나갑니다. 스님의 손끝을 타고 흐르는 이 울림은 신도들의 번뇌를 조용히 씻어내려 줍니다.
3: 이 싱잉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에 진동파를 옮기면은 그 만트라 기운이 다시 소생이 돼요. 그래서 그 소생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등줄로 쭉 해서 머리까지 왔다가 또 앞으로 돌아서 내려와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또 이제 그이 왼쪽에서 팔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 순환이 잘 돼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지금 현재 이 싱잉볼이 전 세계에서 최고래요. 다른 어떤 한 것보다 명상을 했을 때.
1: 사실 스님은 창원에 직접 센터를 운영하며 싱잉볼 명상을 전파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이미 정평난 이 분야의 대가인데요. 그 깊은 울림과 원력은 늘 신도들의 마음을 향해 머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 2 도원사 원각 스님 두 번째 이야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어루만져주는 스님의 신비로운 싱잉볼 치유 현장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들과 함께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특별한 사연은 물론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인연, 몽골 스님들과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까지 원각 스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4: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5: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4: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6: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4: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6: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7: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0: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0: 태인사와 동화사, 은혜사에서 부처님 탄신을 찬탄했습니다. 대구 경북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송광사와 금산사, 백양사와 선운사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전합니다. 수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전쟁과 기후위기 등을 동체 대비 정신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3교부 본사인 신흥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말사인 화암사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보종찰 해인사와 동화사, 은혜사에서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사찰들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1: 오색 연등이 경례를 수놓은 가운데 봉축의 연불 소리가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에게 향기로운 물을 정성껏 부으며 번뇌와 욕심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성원했습니다.
2: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전 인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루빨리 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 법회에는 해인사방장 대원대종사 주지 해일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3: 실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공정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1: 해인사는 이날 관내 초중고 학생 33명에게 장학금 총 1290만 원을 전달하며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4: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에게 향수를 붓는 관욕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행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부처님 탄신을 기리는 봉축사와 발음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지역 안녕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5: 오늘 우리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하나의 바다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 삶의 지평이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1: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웅보준 앞마당에서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례를 가득 메운 불자들은 두 손 모아 합장하며 평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6: 오늘 봉축 법요식이 각자의 마음에 밝은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고 그 등불이 가정과 이웃 사이로 이어져 평안과 화합의 인연으로.
1: 불자들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원했습니다.
7: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의 탄생처이고 본래 자리이며 진리의 자리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와 경북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호남 지역 사찰들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송광사를 비롯한 전라도 사찰들의 봉축 모습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8: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사찰을 찾는 시민과 불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총님 송광사는 방장 현목스님, 주지 무자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여야 출마 정치인, 지역 인사들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방장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습니다.
1: 올바른 믿음과 효순심으로 연등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날을 그 참뜻을 기대할 것입니다.
0: 제17교구 검산사는 대웅보전 앞마당에 세워진 특설무대에서 회주 도법스님, 주지 화평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금산사를 찾은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제18교구 장성 백양사도 신도들과 함께 수자 일수 대종사가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욕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며 진정한 나, 참사람의 향기를 찾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만당 스님의 원적으로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던 영광 불갑사 신도들은 스님이 없는 가운데 차분한 모습으로 첫 봉축을 맞았습니다. 새 주지 덕상 스님과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불갑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대법회로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메꿔냈습니다. 제24교구 선호사도 대웅보전 앞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경호스님은 선운사 발전에 도움을 준 불자들을 시상하고 경내에서 추억의 뻥튀기를 나누며 즐거운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 명상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무한 봉불사 주지 성원스님은 지역 다문화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8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장학금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불자로서 부끄럼 없이 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0: 햇볕은 따가웠지만 모처럼 맑은 날씨와 연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등을 달기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 저마다 소망은 다르지만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비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덕송총림 수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박대규 기자입니다.
4: 맑은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며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덕송총림 수덕사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 달아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도신 스님, 선덕 지훈 스님, 종혜연 정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장 달아우송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과 우리 안에 부처를 찾는 유아독존의 참뜻을 설명하며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5: 유아독존 세상은 내 책임, 대자대비 사랑 물어 이거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피올 때 피오고 꽃 필 때 꽃 피네 유아독존.
4: 앞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전쟁과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을 부처님의 동체 대비 정신으로 치유하며 평화의 씨앗을 싹트게 해야 한다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6: 동체 대비의 정신은 타오르는 불길을 끄고 본래의 고요를 되찾는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하나임을 생각할 때 나를 가두었던 증오의 벽은 허물어지고 갈등을 치유할 평화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4: 봉축 법요식에는 전영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강승규 국회의원과 박숙자 제7교구 신도회장, 김웅모 수덕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개인과 사회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6: 어떤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이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저희들이 수덕사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4: 이날 수덕사를 위해 헌신한 불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덕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탐욕과 대립을 내려놓고 동체 대비에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0: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도 조실 설당 종우대종사, 회주 대경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육법공양과 헌양, 관육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활짝 열린 마음의 등불을 밝혀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습니다. 조실 종우대종사는 일심이 청정하면 처처가 극락이라며 사후에 가는 극락보다 현실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불국사는 제38회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불국사 합창단, 선제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국악 공연 등으로 꾸며진 문화예술제를 진행해 불국사를 찾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말사인 화엄사는 법요식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2: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극락보전 앞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끊을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흥사에 모인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자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은 법어에서 설악무산 대종사이시 관등사를 소개하며 부처님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3: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2: 신흥사 말사인 금강산 화엄사도 고성군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지혜 스님은 고성군의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쌀을 전달했으며 문창환 신도회장은 토성면 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대현 스님 역시 고성경찰서와 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 원주 구룡사 등 강원 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회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함께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나무 바가지에 담긴 맑은 청정수가 아기 부처님의 몸 위로 조심스레 흐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관욕의식을 시작으로 신도의 임원들과 어린이들까지 줄을 이어 헌화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합니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함께 발언합니다.
5: 나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가 되고 이웃의 평화가 세상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4: 이날 법요식에는 미얀마 바단타 찬디마 비완사 스님도 함께해 부처님의 일대기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봉은사의 봉축 열기를 더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서명옥, 박수민, 고동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잇따르며 인연과 국적, 세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을 염원했습니다.
6: 우리 강남구 역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구정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은 없는지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 특히 올해 연등회에 300여 명의 외국인이 동참하며 글로벌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봉은사는 법요식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8: 자비를 베푸는 것이

0: 부처님께서 봉숙절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법요식 이후에는 봉은사 대중 스님들이 시민들에게 오색실을 묶어주며 건강과 행복, 애군 소멸을 축원했습니다. 손목에 묶인 형형색색 오색실은 도량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선물했습니다.
2: 색깔이 많아서 좋고 패턴이 반복돼서 좀 예쁜 것 같아요.
3: 석가탄신일에는 등을 달기 위해서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1: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온 세상을 밝힌 부처님 오신 날. 사부대중은 축제의 환희 속에서 마음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천진불들이 그린 부처님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5: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 산방산에 형형색색 연꽃등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꾹꾹 담아낸 부처님은 여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주지 효성 스님과 보문사 장학회 진여행 이사장, 유미 회장과 최병철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제4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존재고요. 같이 함께 온 아이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연꽃이 하나씩 피어오르는 소중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5: 창립 11년째 한결같은 취약계층 나눔과 천진불 장학사업에 힘써온 산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이날도 38명의 불자 학생에게 총 1천만 원의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처님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진행한 산방산 보문사와 장학회는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큰 어른으로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7: 저희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하오니 대자 대비한 가피로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8: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손을 좀 잡아주고 스스로에게도 그동안 애썼다라고 건네는 자비로운 하루가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5: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천진불과 함께 희망의 연등을 밝힌 산방산 보문사. 산방산 보문사의 변함없는 자비행처럼 서로 나누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길 발언해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4: 용인 서봉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봉사 주지 효정 스님은 지난 21일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학인 스님 10명에게 각각 장학 증서를 전달한 효정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구도 여정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훗날 자비심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2022년부터 5년째 기부를 이어온 사찰은 서봉사가 처음이라며 효정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불교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승현 스님은 장학금을 원동력으로 따뜻함을 온누리에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 건봉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사명대사 호신불 금동 열회좌상 칭견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는 사명대사가 몸에 지녔던 호신불과 일본에서 되찾아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칭견할 수 있어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건봉사에서 의승군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대표적인 호국승으로 전쟁 이후에는 일본에서 조선인 포로 3,500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건봉사 주지 설주 스님은 70여 년 만에 사명대사의 원부를 건봉사에 모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국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와 광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신행회와 지역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광덕사는 지난 20일 경내 연심카페

앞에서 동진 스님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키즈데이를 열고 시내원, 노틀담 형제집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키다리 삼촌이란 이름으로 그룹홈 청소년들을 후원해온 동진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원정사 도계 스님도 21일 자비신행회에서 학대 피해 아동쉼터 5곳과 일시보호소 생활 아동들에게 직접 구운 와플과 행복 가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도계 스님의 안아줄게 도담도담 기금으로 마련한 과자와 과일,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을 담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시설 아이들에게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대신 전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80여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쏟아지는 빛 속에서 조계종과 시민사회가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정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이 지난 20일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평화기원 108배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산호위 스님들을 비롯한 20여 동참자들은 중동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108배를 올리고 이후에는 광화문 봉축탑 등을 무건행진하며 세계 평화를 발원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 시경 스님은 전쟁은 곧 인간의 야욕과 탐욕의 결과물이라며 생명을 앗아가는 중동 전쟁이 당장 종식되고 평화가 숨쉴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가 지난해 전국 사찰과 봉축 현장을 누비며 렌즈에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제31회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빛으로 오신 날 마음으로 담은 우리의 시선을 주제로 개막식을 열고 67점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제20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도 함께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출품한 641점의 작품 가운데 대구 능인중학교 이시우 학생의 화합의 탑이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찍는 이와 바라보는 이의 깨달음이 함께 담기는 불교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마음엔 평안을 그리고 세상엔 화합을 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서원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진원 아그여미 일신 중 주견무진신 변제

삼보대성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신담인월 시

공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시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근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친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0: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0: 오, 친절하고
1: 관절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2: 아빠 최고.
3: 관절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4: 선택하길 잘했어요.
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1: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0: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관계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게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 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화물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0: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올해는 일본의 대표적 불교 종단인 신요엔의 창종 90주년이자 개조이신 이토 신조 대사의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신요엔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155개 사원에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토 신소 대승전께서는 포교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신요엔 해외의처 총괄 책임자이신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멀리서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 시즌 3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츠나가 아츠시 원장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本日はこうした番組に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大変光栄に思いますとともに、感謝しております。今日、日本の東京の、立川から、参りました、新如苑の松永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네,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정경 국원님. 네.
2: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신유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대방의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주셔서 먼저 진명스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그 신유엔의 그 시청을 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잘 아시겠지만은 신요엔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겸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요엔은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과 또 현대적인 신행을 사회 공헌으로 확대를 하면서 성장해 온 일본의 대표하는 불교 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요엔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 そうですね、新如苑、ですけれども、1936年に、開祖、伊藤新城が、開いた、仏教教団でございます。それまで、伊藤新城は航空技術者として働いていましたけれども、もともと、開祖の家に伝わる、甲陽流病勢相という易学がありまして、で、それをもとに仕事をする傍らで、悩み相談といいますか、悩める方の相談相手になっていろいろとその道を示して差し上げていた。そうした流れの中で、本当に縁あって、運慶一等三大の作と伝わる、不動明王をお迎えすることになり、そこから間30日、30日間のその間修行を通して、自分の進むべき道はこの、技術者としての道ではなくて、人助けの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1936年の2月8日に、もう会社も辞めて宗教の道一つに立っていたと、それが新如苑の始まりですけれども、その後開祖は、一番日本で一番伝統のある真言宗の、醍醐寺というところで出家得度し、伝統の修行法隆を修めて、大阿闍梨となって、そして、今の、真如苑につながっております。
0: 네, 그러시군요. 이 신요엔 한문을 보니까 진여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여원을 보니까 알것 같았어요. 네. 자, 신요엔은 그러면 올해 개종 90년이고 또 개조 탄생이 120년을 맞이하셨는데 신요엔 교단 입장에서 이 종단 입장에서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네,
1: そうです
0: 궁금합니다.
1: 네. 立教90年という本当に大きな節目を迎えました。でもこの、ある意味立教という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この開祖が道一つに立つ立教というものがなかったならば、この新如苑の教えはありませんし、また開祖の誕生120年ですけれども、この誕生がなければ、やはり同じように今のこの新如苑の教えはありません。そういった意味で、私たちのその道を求めていく新如苑で修行させていただく、 ものにとっては

0: いうところに、ご信者さんの錠剤というのが、使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1: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이 상대를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신요엔의 가르침이 이 자신의 인생에 큰 가치를 주었다라고 자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가르침을 우리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私がですね、本当に心に残る、開祖霊祖の言葉と、特に開祖伊藤新城とともに、立教しました小住真院の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言葉がね、人はね、苦難、苦しみとかね、病難に、ね、見舞われた時ね、そのことに心を奪われて、人様に対するその憐れみの心とか、ね、思いやりの心を失いがちですと。けれども、その苦しい中に、ね、修行した人、精進された人は、たとえ自分が悩みの中にあったとしても、人様の幸福を願う真心を忘れないという、そう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ね。で、これはですね、本当に小住真院自身が幼少の頃から大変苦労をして、そして教師と結婚して、でそれまで本当に恵まれた生活をしてたんですけども、宗教の道一つに立ってから収入が全くなくなりますから。そこからまた厳しい道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ね。でもそれをずっと通ってこられた、体験された中のその小住真の言葉が、私も本当にそういう自分が大変な中にあっても他の幸せを、祈れる 願える自分にな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1: 그러셨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창종 9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대표적 제가불교 종단 신요엔의 미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정경 국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우리 국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경 국원님. 한국에서 신요엔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죠? 그 시작은 미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987년 이 제1교포와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첫 포교당이 개설이 되었다고요? 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들, 또 일본에 계시는 제1동포 분들이 신유행 가르침을 열심히 정말 이렇게 그 뿌리를 내려가며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서울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신 덕분에 오늘날 신유엔이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
1: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속에서 일본계 종교에 대한 그 시선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한 지역 봉사도 하시고 또 불교 행사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한국 불교의 식구가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2: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의 전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2: 그렇지만 적응이라는 말보다 본래 하나라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교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 일화의 가르침 위에 서
1: 그렇죠.
2: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교의 한국도 일본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한 뿌리입니다.

0: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 문화와 역사는 다르지만 네. 네. 열심히 지역 그 봉사에 네. 또 그리고 한국 불교 행사에 네.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다는 네. 점을 지금 확인되고 있는 점에 너무 네.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신여인이 갖는 어떤 특징이나 또 남다른 활약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모든 그 불교의 수행은 각기 다르지만 신여인의 가르침은 그 수행이 일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여인이 갖고 있는 그 접심 수행이라는 그 수행을 통해서 물론 그 크고 작은 그 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남을 그 생각하고
1: 네.
0: 그 이탈을 그 자연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수행을 함으로써의 그 신자분들도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의처
1: 네.
0: 그리고 안심을 갖고 그 일상에서 더 그 네. 사회로 열심히 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신여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교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0: 네.
1: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신행 활동이 변해가고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0: 네.
1: 또 포기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아마도 신여인도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하고 있을 텐데
0: 네.
1: 그 중심의 청년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0: 저희가 지금 꾸준히 계속 해오는 게 국제원장님도
1: 네.
0: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장학금
1: 네.
0: 지원
1: 사업.
0: 그래서 경제적으로 네. 어려운 분들을 단순히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에
1: 네.
0: 나와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그러니까 진행을 해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의 그런 그 글로벌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연수나 행사에
1: 네.
0: 참여해서 좀 시야를 넓히고 그러한 그 서로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수행자로서의 가치를
1: 네.
0: 이렇게 나누면서 각기 다른 그 문화와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1: 네.
0: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1: 네.
0: 또 세 번째는 아까도 그 이제 새벽 봉사
1: 네.
0: 참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1: 네.
0: 그런 사회의 그 환경 정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조금 더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1: 네.
0: 네, 그토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런 봉사에 동참을 하면서 또 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또 자기가 행복하고
0: 네.
1: 자기 만족이 느껴지기 때문에
0: 네, 네.
1: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0: 네, 네.
1: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청년 지원 장학금을 우리 한국 학생들도 받고 있나요?
0: 네.
1: 네.
0: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연제고등학교에 한 7년
1: 네.
0: 또 동국대는 지금 9년째 계속
1: 9년째 하고
0: 네, 세우고 있고요.
1: 네.
0: 동명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곳에
1: 네.
0: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네.
1: 네,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거죠?
0: 네, 할 네. 예정입니다.
1: 청년들을 양성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네네.
1: 미래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0: 네네.
1: 네.
0: 네.
1: 봉사는 지혜가 아니라
0: 네.
1: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의 완성이라는 말씀
0: 네.
1: 이런 말씀들이 참 큰 공감으로 다가오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구건님께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여인의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보람과 느낌을 네, 갖고 계십니까?
0: 특히 저희가 지금 그 이주민이나
1: 네.
0: 이게 다문화 쪽에 그 지원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지원을 함으로써 서로, 그러니까 꼭 불교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의
1: 네.
0: 그런, 예,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분들이 그 느끼는 온기, 네, 그 온기가 그, 물론 자신도 바꿔갈 수 있지만 이 사회와 세상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 네.
0: 그러한 선한 눈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0: 느꼈을 때참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그러시군요. 한국에서의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서 이 상생과 공헌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 가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0: 네.
1: 네.
0: 저희가 30년간은 이제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30년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들이 단지 신유엔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회에 신유엔이 있어서 참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저희가 바라는 상생과 공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끝으로 이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신유엔이 뭔가 하는, 또 신유엔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창종 9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유엔의 국제 원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 마츠나가 원장님 먼저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2: 本当にいろんな国で、いろんな、いろいろな方がやはり、それぞれ、悩みを持ちながら、あるいはこう、課題を抱えながら、生きています。今特に、こう生きづらい、世の中といいますか、いろんなところで紛争もあります。でもやはりその、階層もそうですし、今の演習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やはりこの自分のいるところから、少しでもその周りの方を幸せにしていく取り組みが、やっぱり世界平和にも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ます。ので、本当に皆さんと共に、小さな、実践でも、やっぱりこう身近な方を喜ばせていく実践を通して、本当に、私たちもそのよう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韓国の皆さんと共にまたそう手を携えて、それぞれがその、本当に身近な実践取り組んだところに、本当に皆さんが喜びになる、世界に変わ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1: 한국 신유엔을 대표하는 우리 정경 국원님께서도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겨 주십시오. 네.
0: 한국 신유엔이 오늘날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님께서는 신유엔은 따뜻하고 밝고 그리고 참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마음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곳, 이러한 신유엔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용기, 그런 게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또 정경 우리 한국의 국원님, 여러 가지 자비실천하느라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불교TV 지대방에 출연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신유엔의 창종 90주년은 자리에서 이타로, 대립에서 융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서원의 출발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신유엔의 이타행이 한국 불교와 함께 더큰 자비의 물결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규섭 불자님, 설하윤 불자님,

그리고 전 미경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붓다회 우리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그런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6: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7: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5: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0: 김유엔의 햇빛 알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엔의 햇빛 알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옛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결과물도 바로 알 수 없고 또 인화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이 필름 카메라의 불편함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공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공부와 불편함,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역시 교육 전문가이신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0: 네, 오늘도 역시 교육 전문가이신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제가 앞서서 이 공부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부라는 것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작가님. 공부가 편하다, 아 좋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가도 작가님께는 또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작가님도 공부가 싫고 불편하셨나요?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중요한 건 공부는 원래 싫고 불편한 건데 그 지점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불편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핵심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인지를 하고
1: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0: 아, 그런데요, 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0: 불편 요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방이 좀 조명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스탠드도 놔주고 집이 좀 시끄럽다고 하면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방해 요소들을 불편함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1: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불편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불편함이 뭐 방이 어둡다 혹은 우리 아이가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서 극도로 네. 피곤하다 이런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하는 식의 불편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편함은 공부하고 집중하려고 할 때 머리가 아픈 느낌이 있죠. 골치 네. 아프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피하는 것을 그 속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유지할 때 그때 사실은 기억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이야기 뜻에서 불편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정말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공부할 때 내가 하기 싫은 느낌, 그리고 외우기 싫고 이해하기 싫은 그 느낌, 그리고 여기서 도망치고 그냥 해답지를 보고 싶잖아요. 네. 설명 편한 걸 듣고 싶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 거고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공부할 네. 때 조금 더 의자를 편한 거 쓴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0: 생활 속 불편함은 좀 없애되 지금 인지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공부를 잘하는 작가님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뿐 아니라 앞서 많은 학생과 또 선생님, 또 부모님들께서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들으셨죠? 네. 작가님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나 또 에피소드 일화가 있을까요?
1: 한 고등학교였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두 번 강의를 갔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갔고 두 달 지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갔는데 기말고사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얘기한 대로 따라했더니 두 달 만에 평균 50점이 올랐습니다. 라고
0: 평균 얘기한, 50점이요?
1: 네. 과목 50점이 아니라 평균 5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평균 50점이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서 네. 중간고사 몇 점이었는데? 라고 물었더니 전과목 평균 35 이 정도였는데 네. 기말고사에서 80몇 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혹은 비효율적으로 했던 친구는 내가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쉬운 학원,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네. 근데 공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인지하고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오래 머물 때 깨우침이 있는 거고 실력 향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이해하고 의도하는 것이 실제로 즉각적인 성적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 작가님 그렇다면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미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이 불편함을 견디는 공부법이 분명 도움이 될까요?
1: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교 꼴찌 친구건 전교 1등 친구건 내가 지금 아는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이해해내야 실력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는 다만 아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뿐이죠. 그럼 그 친구가 실력이 조금 더 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는 거는 빨리빨리 제끼고 모르는 걸 골라서 그 부분을 뚫어낼 때 실력이 이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힘든 부분,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때 실력 향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동그라미 치고 잘 맞고 진도 빨리 빼는 게 사실은 즐겁단 말이죠. 네. 자꾸 내가 잘하고 있구나 확인도 되고 근데 그 시간은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0: 이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만으로 이미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 해답을 명확하게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두 번째 강연 청해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재우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그 잠재력을 발현하는 길은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장애를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장애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벽이자 축축한 안개처럼 불편함, 불쾌함을 야기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설 때는 당연히 편할 수가 없겠죠. 공부에 있어서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그 장애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통과, 돌파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요. 바로 그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쉽게 공부를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나지 않을 때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께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가? 혹은 이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공부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잠재력의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 불편함이 중요하고 어떻게 불편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죠. 왜 공부가 싫을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게임하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유튜브 영상 보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제발 공부 좀 그만하고 와서 밥 먹고 놀라 그래도 안 놀고 공부하려고 해. 그럼 사실 이 세상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고민이 사라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죠. 솔직히 저희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어른들도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하기가 싫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뉴런, 뇌세포가 있습니다. 천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부분이 시냅스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뉴런과 시냅스가 하나 둘씩 발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 파이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수많은 꼬마 전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꼬마 전구가 하나 둘씩 불이 켜지면서 파이어가 되면서 점점 환해지는 것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꼬마 전구가 하나 둘씩 불이 켜질 때 뉴런과 시냅스가 발화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부를 할 때는 집중력을 끌어올 때는 뇌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를 할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통증을, 이 불편함을 피해야 할 신호라고 보통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통증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공부할 때 느껴지는 이 통증을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이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통증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죠. 미세한 전류가 몸에 흐르는 것처럼 그냥 좀 불편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다가도 숙제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숙제하다 그만두고 핸드폰을 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강력해져서 고통이야 라고 느끼는 지점은 언제냐? 예를 들어 수학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 풀 때, 킬러 문항 어려운 거 풀 때 골치 아파 본 경험 다 있으시죠? 아, 골치 아파. 사업계획안 쓸 때 내가 지금 외국어를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 골치 아파. 이 골치 아파가 뭐예요? 통증인 거예요. 공부라는 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싫은 이유는 공부가 통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통증이 있을 때 공부가 효과적으로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왜 공부할 때 가급적 힘들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학습할 때 뇌가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의를 집중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낑낑대야 되고 한 번에 술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비싼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내가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이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학습한 정보이니, 다시 말해 비싼 정보이니, 이 정보를 가급적 기억해 두는 게 유리하겠죠.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 학습을 하는데 정보를 보는데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아.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학생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를 본적 있으시죠? 쇼츠를 볼때 내가 30분 동안 누워서 쇼츠를 계속 넘기고 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근데 유튜브 쇼츠를 볼 때는 뇌에서 거의 부하가 들지 않아요. 유튜브 쇼츠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럼 뇌의 입장에서 뭐냐? 그 정보가 자원을 거의 들이지 않은 값싼 정보입니다. 그럼 뇌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구태여 장기 기억 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값이 싸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든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뇌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 30분쯤 연속해서 보신 분들, 내가 지금 뭘 봤는지 떠올려 보시면 기억나세요? 대부분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뭐 봤는지조차 기억을 못 해요. 자, 공부를 할 때는 가급적 머리가 아프게 해야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위권 학생, 공부를 아직 잘 못하는 비효율적으로 해본 학생들은 공부를 할때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에 1차 함수가 처음 나와. 함수라는 거 보니까 뭔가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로워. 그때 많이 아이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보자마자 이해할 텐데. 걔네들은 이거 공부할 때 머리가 안 아플 텐데. 근데 나는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에 소질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제끼죠. 나중에 더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야지, 인강을 찾아야지. 그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볼때 머리가 안 아플까요? 아니죠. 똑같이 머리가 아파요. 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 더더욱 잘하는 친구일수록 공통점이 뭐냐? 머리가 아픈 그 부분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럼 버틴다는 얘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을 오래 들이니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두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야, 이거 지난번에 웬만큼 공부했더니 이해가 다 되네? 기억에 남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 두번 보면 끝나. 한국사 두번 보면 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땐 가급적 힘들게 해야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론입니다. 추론은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밀 추자에다가 이야기하다 론자입니다. 다시 말해, 미루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토대로 계속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나가서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정보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이 추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론은 원래 어려워요. 이해보다 추론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최소한 그 정보가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려고 낑낑대는 거죠. 추론은요, 눈앞에 없어요. 눈앞에 없는 정보까지 끌고 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 고득점 하는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대부분 추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외운 것을 기억했으면 맞고 기억 못했으면 틀린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추론 문제는요, 기억했어도 못 맞춰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 나온 어려운 사탕 같은 문제가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거죠. 그럼 이 추론 능력은 언제 길러질까요? 추론은 이미 아는 것에서 아직 모르는 것까지 끌고 나가는 거라 그랬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안다는 말은 뇌 속에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회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추론한다는 것은 회로가 없는 지점에서 회로를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뇌에서 회로를 만들 때 마치 고속도로나 KTX를 뚫을 때처럼 가장 효과적인 길을 쫙 뚫는 게 아닙니다. 뇌는 어떻게 뚫느냐? 양파 뿌리나 고구마 뿌리, 물에 담궈 놓은 뿌리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뿌리가 막 지저분하게 마구마구마구 자라죠. 뇌가 똑같습니다. 뉴런들에서 마구마구 축삭돌기가 자라면서 이러고 이러고 뿌리를 하다가 이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는 순간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런이 자라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순간은 실제로 공부가 되는 순간이고 머리가 좋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야 추론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추론 능력이 탁월해야 아이가 소위 말하는 수월히 공부 잘하는 아이, 가성비가 좋은 아이,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팍팍 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피아노를 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해야 실력이 빨리 늘까요? 피아니스트들이 똑같은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칠까요? 아니죠. 피아노 한 곡 안에는 쉬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쉬운 부분은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그 부분만 손동작을 반복하면서 마스터를 해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력이 느는 핵심은 뭐냐? 연습의 양을 많이 하는 건데 연습의 양은 모든 연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이 얘기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다시 말해 어떤 부분이 쉽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미리 골라서 어려움만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디자인한 방식의 훈련이어야 실력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만 축구 시합을 하지만 그럼 주중에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시합이 없는 날 주중에 90분짜리 축구 시합을 계속할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내가 잘 못하는 동작을 정해서 그 동작만 반복해 연습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한 지점에서 슛 연습을 500개씩 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한 동작을 골라서 그것만 반복할 때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못하는 동작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 불편한 동작을 많이 해야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집중력이 중요하죠. 집중력이 높아야 일도 잘할 수 있고 빨리 끝나고 또 학습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돼. 내가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뒤지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럼 그런 데서 하는 좋은 정보들이 있죠. 캐모마일 차를 마셔라는 동, 60Hz에서 80MHz 사이에 로파이 음악을 들어라는 동, 어떤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동,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이 있다는 동. 그런 것들도 도움이 미세하게 될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집중력이 올라가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꼬마 전구들이 점점 많이 밝혀지는 것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느껴진다고요?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집중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 붙어 앉아서 정보를 습득할 때, 다시 말해 하기 싫고 괴롭지만 앉아서 공부를 계속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꼬마 전구의 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 뇌세포에 있는 뉴런, 시냅스들이 점점 발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집중력이 빨리 올라가는 핵심 비결이라는 건 뭐냐? 그냥 앉아서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들이 점점 점화되면서 뉴런과 시냅스가 발화되면서 일정 정도 이상 집중력이 올라갈 때 우리 뇌에서는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공부하는 게 속도가 나. 일하는 게 손에 붙었어.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는 상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집중할 때 그 단계에 제일 빨리 도달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편함, 통증을 견디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지금 불편한 상태를 오래 견뎌야 불편함 속을 의도해서 들어가야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 거다라는 지점은 웬만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이렇게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공부를 할 때 텍스트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데 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건 순서가 명확해요. 첫째, 텍스트를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한 텍스트를 암기합니다. 세 번째, 제대로 암기했는데 떠올려봐야죠. 왜냐? 공부는 모르던 것을 안다니까. 그 다음에야 문제집 풀이 같은 것들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 번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대충 들어서 이해하고
교과서나 책을

펴서 대강 이해가 됐으면 바로 암기로 넘어가고, 암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지 풀이로 넘어가는 우를 범합니다. 텍스트 이해를 완전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하느냐? 네. 공부하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나오면 멈추세요. 왜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 모르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 사전 찾으세요. 모르는 부분 있을 때 국어 사전 찾는 그 단순한 습관이 초등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공부할 때의 기본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어휘를 찾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해가 안 될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통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아시죠? 미국 아시죠? 경제도 알아요? 주도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럼 기껏 하는 말?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냐고? 라고 물으면 몰라요. 이게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는 거야.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멈춰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은 선생님이 없어도 24시간 내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무료이면서 친절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군요. 라고 우리한테 치어업도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멈추세요. 단어를 찾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는 상태를 느끼시죠? 그 상태에서 잠깐 물한잔 마시고 올까? 잠깐 핸드폰 좀 볼까? 잠깐 쉬었다 올까? 뭔가 우리가 리프레쉬를 하려고 합니다. 리프레쉬를 하고 나면은 집중력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 뇌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통증을 견디기 힘드니까, 다시 말해, 아, 집중이 안 돼. 공부하기 싫어라고 느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피를 해요.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핸드폰을 키는 거죠. 아니면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끌어안아. 소파에 가서 드러누워. 혹은 물 마신다고 잠깐 나가. 자,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때 집중력은요, 지금 기껏 끌어올린 집중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기껏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조금 켜놨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 둘, 불을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켜는 작업은 모두 통증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제가 뇌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집중이 안될때 어떡하라고요? 그냥 앉아서 버티라고요. 버티다 보면 10분, 20분, 30분 지나다 보면, 아까는 진짜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 느낌은 조금 잊어버렸어. 지금 책을 읽는데 속도가 좀 나, 문제 푸는데 속도가 좀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집중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순간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하기 싫은 느낌이 들때그 자리에서 딴짓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학생들이 굉장히 편해하더라고요. 내가 집중력이 안 좋은 게내 타고난 문제, 내 머리, 혹은 공부의 소질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를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도 공부할 때 머리 아파, 집중 안 돼. 그런데 그걸 버팀으로써 집중이 잘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길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내 타고난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가는 건 누구나 똑같은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다 똑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누구나 집중력 끌어올 때 통증을 느껴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고요. 버텨서 10분, 20분, 30분 지나면 공부하기 싫다는 느낌이 사라진 순간이 옵니다. 세 번째,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들,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대화의 주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온 젊은 친구들 혹은 뭐 신입사원들 중에서 야, 이 친구는 일 잘하겠다. 야, 이 친구는 성공하겠다. 이 친구는 우리 팀에 데려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스펙과 무관하게 그런 느낌을 지는 친구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뭐 좋은 회사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큰 로펌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스펙과 무관하게 야, 이 친구 성공하겠다. 얘일 잘하겠다. 이 사람 데려다가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지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놀랍게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끝장을 보는 친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대충 내지 않고 이게 맞나? 예외는 없나? 예외는 없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를 끝까지 파서 나름대로 팔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파서 가져오는 친구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업무를 보실 때 공부를 할때 AI를 씁니다. 글로도 쓰고 재미나를 쓰고 에이전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대략 70점, 80점 정도의 점수가 나는 보고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글로도를 통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7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는 사회에서 90점, 100점, 95점 정도의 스페셜한 자리에 갈수 있느냐? 그것은 AI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AI의 답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정말 맞나? 끝장을 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95점, 100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끝장을 보는 습관을 어떻게 학습을 하면서 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첫 번째, 문제집을 풀 때요. 그냥 문제집의 해답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교과서 기본서를 함께 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의 원래 개념의 뭔지를 파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 공부할 때 해답지 보고 넘어가거나 선생님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완전히 풀어내고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 하나하나당 쓰이는 시간이 깁니다. 진도가 느리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푸는 문제집의 건수가 적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 실력이 늡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부는요, 아웃풋, 인출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크게 입력, 출력 둘중 하나로 나뉠 수 있어요. 입력은 뭐죠? 수업을 듣는다, 책을 읽는다, 학원의 설명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내가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잠정이 입력이죠. 출력, 인출은 뭘까요?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공부예요. 내가 직접 글로 써본다, 설명해본다, 내가 요약한다, 혹은 지금 아이들이 누구나 하는 거, 문제집 풀이.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본다. 근데 사람은요, 입력과 출력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출력이 힘들어요. 출력할 때 머리가 아파요. 공뿐만 아니라 내가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를 봤어.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오늘 뭐 봤는지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친구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거는 골치 아파요. 출력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 출력하는 공부를 해야 두뇌가 빨리 발달되고 기억의 저장도 잘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특히 학원이나 일간 강사, 강사가 정말 설명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머리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뇌는 입력하는 시간보다 출력하는 시간이 있을 때 훨씬 저장을 잘해요. 다시 말해, 내가 출력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력하는 시간을 갖느냐?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죠. 독서를 하죠. 책을 읽는 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출력은 언제 일어날까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서에서는 독서 후 작업이 되겠죠. 내가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의 줄거리를 정리해본다.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본다. 이 책의 내용이 어땠는지, 느낌이 뭐였는지 내가 독서 후 활동으로 무언가를 써본다. 이게 출력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력 활동은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를 지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독서 기록장 쓰는 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독서 후 활동, 출력하는 작업은 통증을 많이 느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요, 공부할 때는, 독서할 때는 의도적으로 출력 시간을 내고 하기 싫어도 그걸 해야 실력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반복해 외우죠? 테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냐?

끄집어내는 출력 작업을 해야 돼요. 출력 작업의 팁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서 외우는 방식. 하루에 50개씩 영어를 외워. 오늘 50개 외우고 테스트, 내일 50개 외우고 테스트, 모레 50개 외우고 테스트. 이렇게 끝나버리면, 출력을 그날하고 끝나버리면 머릿속 장기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력은요, 누적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복습한 거, 어제 복습한 거, 그저께 복습한 거까지 합쳐서 복습을 하세요. 출력을 계속 반복해야, 누적적으로 출력해야 들어가요. 두 번째, 출력을 할 때 기간에 텀을 두십시오. 3일 연속으로 출력하는 것보다 오늘 출력했으면 일주일 뒤에 출력하고 그 다음 뒤에 출력하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많이 두어 출력할 때 장기 기억에 훨씬 잘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불편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불편하게 공부해라라고 하면 나를 무언가 더 괴롭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붓다가 처음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한 후에 6년간 고행을 했지만 결국 이 고행은 무의미한 거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고행을 그만두시죠. 그리고 우유죽을 마신 후에 다시 새롭게 수행을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중요하지만 이 불편함은 불필요한 불편함이 돼선 안 돼요. 불필요한 불편함의 첫 번째, 잠을 불필요하게 줄이는 겁니다. 잠을 줄여서 우리 예전에 3당사락 4당오락처럼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일정 이상 분비가 되면 대뇌피질 전 전두엽에 작동이 줍니다. 다시 말해 공부가 안 돼요. 잠을 적당히 충분히 자면서 맑은 머리를 유지하면서 깨어 있을 때 집중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스트레스는요, 내가 집중도를 끌어올릴 때 저절로 느껴지는 스트레스예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 때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내가 지금 이 숙제 30분 내에 끝내고 놀러 나가고 싶은데 딱 보니까 30분 내에 못 끌 것 같아.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 문제 5분 만에 풀어내고 싶은데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는 욕심에서 나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집중력을 끌어올 때 나오는 생물적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욕심 때문에 나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가급적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5분 만에 풀고 싶은데 못 풀어서 짜증이 나. 왜 못 풀까요? 간단하죠. 그걸 5분 내에 풀 만한 실력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때는 아, 내가 이걸 풀 만한 실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까 이야기한 적당한 스트레스 선에서 적당히 코르티솔이 나오고 생물적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불편함 속에서 공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방법이 다름 아닌 명상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대는 명상 수업이 있습니다. 학부 수업 때 명상 수업을 했고 20년 넘게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대 명상 수업은 100명이 훨씬 넘는 친구들이 명상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불편함을 감지한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속에서 견디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메타인지를 기르는 거죠. 이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떠며 이 불편함 속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공부할 때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함을 의도하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실제로는 훨씬 더 성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우리가 불편함을 못 견디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서는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무슨 대학에 가고 싶어?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불편하게 해야 잘한대. 내가 가고 싶은 직업이나 꿈은 저 멀리 아스라에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공부는 자갈밭처럼 괴롭습니다.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견딜 것이냐? 그 근본적인 해답은요. 내가 아스라에 가고 싶은 저 멀리에 있는 꿈, 나의 비전, 소망, 그 멀리 있는 것들을 제대로 곱씹고 내 안에 온전히 아로새길 때 눈앞에 있는 자갈밭을 뚫고 나갈, 밟고 나갈, 지나서 갈 충분한 이유를 내면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이유, 나의 꿈, 나의 비전, 소명, 소망. 이 부분

곱씹으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불편함을 이겨나가면서 정진하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재호 작가님과 함께 불편함을 견디고 머무는 특별한 공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이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불러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깊고 풍성한 지혜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원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

그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물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

0: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자, 불자로서 신행생활 정말 올바르게 해오신 분들은 스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첫째는 얼굴이 밝고 빛이 나고요.
1: 빛이 납니까?
0: 네, 두 번째는 편안하고 항상 자비로움이 가득하죠. 그리고 삶의 모습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공감을 합니다.
1: 네네. 그래서
0: 자비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1: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초대 손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일단 빛이 납니다. 타고난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늘 보시행을 하시는 불자의 그 마음이 더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워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닐까 합니다. 배우 고용화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고용화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BTN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MBC 공채 21기 탤런트로 30여 년간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고용화입니다.
0: 와. 오. 빛이 나죠, 스님?
2: 예. 너무 밝고 역시. 빛이 나시는 거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이제 배우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왜 후광이라 하잖아요.
2: 그러죠.
0: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네. 아,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0: 자, 불자님께서 이제 1992년 MBC 네. 공채 21기 탤런트로 이제 입사, 그 당시에는 입사라고
1: 그렇죠.
0: 했죠.
1: 네. 예.
0: 뭐 주몽, 대장근, 스님 굵직한 작품은 다 나오셨어요. 뭐 제5공화국, 허준, 육남매, 별은 내 가슴에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세대이신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요즘 또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MBC 드라마 하면 뭐 시청률이 거의 뭐 40%, 50%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 드라마보다 근데 또 광고 모델

0: 걸로 먼저 활동을 하셨다던데요.
1: 아,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었는데요.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한 2년 정도 소녀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0: 그러셨구나.
1: 이제 그때는 되게 그 돈이 절실한 시기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때였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신문에 미스 드봉 선발대회라고, 그런 이제 신문에 났는데 상금이 100만 원인 거예요,
0: 그
1: 1등이.
0: 당시에 100만 원, 어마어마하죠?
1: 89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 뭐지? 그랬더니 사실 이제 평상시 저는 연기자가 될 꿈을 요만큼도 꾸지 않았고 않고 살았었거든요. 원래 꿈은 다른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뚝뚝해서. 근데 그 신문을 이렇게 보더니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 오빠가 알아봤네요.
2: 그러게.
1: 저는 우리 오빠가 그런 게 저는 되게 믿을 수 있더라고요.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저희 동생이 사진 찍어줘서 지원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뭐다 최종까지 돼가지고 이제 최종 7인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1등 하신 분이 이제 도지원 씨, 2등 하신 분이 지수원 씨, 이런 분들이셨고 이제 저랑 같이 뽑혔던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광고계에서 그 당시에 모든 광고를 다 섭렵하실 만큼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연예계 쪽이 미래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1: 저는 매달 받는 월급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락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잘 못하고 그냥 하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년 지나니까 저희 아빠께서 사실 좀 우울증이 계셨었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취직하시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소녀가장 역할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들어와서 광고 좀 하고 하다 보니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극 영화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달 정도 공부해서 바짝 공부해서 서울예대 합격하고
0: 두
1: 제가
0: 달
1: 스물
0: 만에.
1: 두달 만에 단과반 다녀서
2: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1: 잘하진 않았어요. 죽어라 암기를 죽어라 했죠. 그래가지고 해야
0: 와.
1: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서울예대에 제가 합격을 했고요. 그 해에 23살에 합격을 했고 23살에 MBC 방송국 공채로 합격이 됐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0: 알아봤나 봐요. 다재다능하셔서 워낙.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0: 자, 그 후에 이제 탤런트로서, 배우로서 첫 데뷔가 그 아들과 딸의 김희애 씨 후남이 역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친구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야, 그 시기상으로 이제 방송사에 입사하자마자 이제 맡은 역할이었고,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다른 경험이 없이 바로 투입이 됐으니까.
1: 거기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들과 딸이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이제 계속 출근을 하는 거죠. 양수리에서 보통 찍었거든요. 출근을 하는 건데 하다가 감독님이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절망절망 있잖아요. 너 나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된
0: 현장
1: 거죠.
0: 즉석 캐스팅.
1: 즉석에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남이 친구로 이제 공장에서 있는 좀 친한 친구라서 대사도 있었어요. 그래도.
0: 우리 BTN과 또 인연이 깊으시다고 합니다. 올해 저희 BTN이 이제 개국 31주년 됐잖아요, 선생님. 그 개국 무렵에 활동을 좀 하셨다고요? 어떤 활동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자, 이 고용어 리포터 하나만 그런 쪽으로 안 갖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4: 전 어린 시절 서울 공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1: 어머나!
4: 서울 공부라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0: 이야.
4: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는 설빔을 입고요. 친구들하고 춤을 추고 무대하는 기억이 가장
0: 연도 날리셨네요.
1: 너무 신기하고
0: 진짜.
1: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이 미모는 세월을 거스르네요.
2: 그러네요.
0: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며 미모며 아름다우십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 BTN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지금 기억에 유난히 남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봉은사에 가서

0: 어린 동자승들 체험해보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머리 이렇게 깎고 애기들인데 머리 깎고 막 반야신경 외우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1: 한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2: 아.
1: 정월 달 정월
2: 그렇죠. 무슨
1: 대보름이나
2: 명절쯤이나.
1: 명절쯤 그때쯤 같아요.
0: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2: 와, 보여주세요.
0: 있거든요.
1: 완전히 비망록이네요.
0: BTN 불교TV 그다음에
2: 어마어마하다.
0: 날마다 좋은 날
2: 어머.
0: 화재 현장 촬영 3월 1일 그다음에 방송 4일 뭐 이렇게
2: 아니, 옆에 종이가 빗발했어요. 요렇게.
0: 3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예,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것들을.
2: 시간이 참 너무 빠릅니다.
0: 그러니까
2: 선생님께서.
0: 30여 년전 기록입니다.
2: 그래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날 그날을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1: 그러네요.
2: 마음이 스님 어떤
1: 쉽지
2: 마음으로
1: 않네.
2: 활동해 오셨는지 알겠죠. 예.
1: 그래야 이제 삶을 이제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
0: 그렇죠. 예.
1: 기록하지 않으면 한 10년만 지나도 내가 그때 무엇을 했지? 잘
2: 아,
1: 몰라요.
2: 스님 10년씩이나요? 얼마 안 돼도 이제는
0: 맞아요.
2: 기억이 안
1: 그러게
2: 나요.
1: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인증샷으로 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지만 기록하는 것,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돌아볼 수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마침 제가 이 기록을 남겨놔서 너무 잘했다, 내 자신이 기특한
1: 그러게요.
0: 거예요. 저거 이렇게 자료로 쓸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난 30여 년간 이루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작품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대학 또 전문기관에서 후학들을 위한 연기 지도도 하신다고요?
0: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연기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싶어서 일단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강의 말고요. 일반적인 연기 강의 말고 남하고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심리학을 생각을
2: 아, 드디어
0: 했습니다.
2: 이제는 할 때다.
0: 네.
2: 드디어.
0: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이제 심리학 공부, 심리학 강의 이렇게 이제 스님들 좋은 말씀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 수업에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고요, 정말.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심리학이 필요하더라고요.
1: 아,
0: 연기도
1: 그럼요.
0: 필요하고.
2: 연기에 너무 필요하죠.
0: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2: 제대로 공부해 보자.
0: 그래서 50살에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을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야, 쉰의 만학도 해요, 선생님.
1: 쉽지 않았을 건데요.
0: 하고 싶어서 했어요.
1: 우리의 삶은 원래 처음 출발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소리로, 음성으로, 노래로 표현하면 가수가 되고,
2: 그쵸.
1: 그것을 물감이나 화선재 표현되면 이제 미술가, 화가가 되는 거죠. 행위로 표현하면 이제 이제 연기가 되는데, 연기는 내가 원한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주어진 배역에 따라 하죠.
0: 그렇죠.
1: 근데 주어진 배역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그 상황이 존재하게 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 이성이 이제 그것을 제어하니까. 그래서 연기든, 그다음에 예술이든, 문화든, 우리의 삶이든 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연기의 좋은 점은 다양한 배역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언어나 학문을 통해서 그대로
2: 맞아요.
1: 표현해 주고요. 한 대로 연결이 돼 있죠. 일맥상통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막 연기했던 그런 모습과 내면의 모습과 심리학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정말 굉장히 하면서 제가 참 잘했다고 느끼는 게 이분들이 연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지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0: 마음을 치유해서 행복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를 만나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행복하게 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는, 내가 세상에 와서 이만큼이라도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해요. 네.
1: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는 게 이전에 그런 힘들었던 분들 만났던 이야기했던 게좀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0: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2: 그러한 모습, 지금 이제 고용화불자님이 느끼는 모습,
0: 네.
2: 그것을 수행과 전법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또 스님들이에요.
0: 맞아.
2: 수행자도 역시 그 부분이 없으면 혼자만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심정, 고통, 삶의 고통을
0: 맞아.
2: 승화시켜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벗어나고 실천해서
0: 네.
2: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스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힘들 때 이제 스님들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 이렇게 안정시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2: 전생서부터 불자였는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불자셔가지고요. 네.
1: 역시.
0: 이렇게 따라다녔던, 엄마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밥도 먹고, 예. 그래, 이제 애기니까 그때는,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1: 아, 밑바탕이 되죠.
0: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자, 누군가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더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스님,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오신 봉사가 있다면서요. 연예인 봉사단 미디어 헌터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소개도 해주시고.
0: 네, 안 그래도 처음에 이번에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저희 미디어 헌터가 이제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아,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10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1: 이심전심
0: 드렸거든요.
1: 통했네요.
0: 그러게요. 네.
1: 한 단체가 그 10년 이상 스님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2: 쉽지
1: 아니잖아요.
2: 않죠. 특히 봉사단체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는 내 삶에 꼭 필요하기보단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를 더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봉사하기보단 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럼에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0: 맞아요.
2: 그럴 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1: 총몇 분이 함께 하세요?
0: 현재는 한 55분 정도 함께 하시고요.
1: 많다.
2: 회원이 많네요.
0: 대부분은 이제 연기자. 예, 저희 연예인 봉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자들이시고 이제 그분들이 매달 다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한
1: 그렇죠.
0: 인원은 보통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 자기 생업이
2: 그렇죠.
0: 있으시잖아요.
1: 그럼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될때 항상 오시고 저는 정말 촬영 아니면 항상 갑니다. 전 단장이라서.
1: 와, 그럼 우리
2: 와.
1: 단장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들 조금 더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네.
2: 그러죠.
0: 이제 봉사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보면 이제 무료 급식 봉사인데 배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건또 다른 봉사자들이 하시고요. 이제 음식 재료 손질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 이건 제가
1: 설거지 하시는
0: 소독
1: 모습이네요. 예.
0: 끝나고 나서 소독하는 모습.
1: 소독하는
0: 저게
1: 예.
0: 조금
1: 소독까지도.
0: 힘들어요. 위험해서. 위험해서 사실 항상 저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아, 위험한 거를 또.
0: 조심해야 되거든요. 뒤면 안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2: 그렇죠.
0: 항상 신경 바짝 쓰고 이제
1: 열탕 소독하시는
0: 그렇죠.
1: 거예요?
2: 아이고.
0: 이제 맨 마지막에
1: 대단하시네.
0: 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나재웅 씨라고 이제 그 SBS
1: 네.
0: 이제 배우분이 계세요. 소녀시대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활동 많이 하신. 이제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팬분들이 왜 이명웅 있지. 예, 예. 그 팬분들이 기부해 주.

0: 듯이 이렇게 쌀을 계속 기부를 해주세요. 예, 네,
1: 야,
0: 그래가지고 지금
1: 감사하네요. 예.
0: 한 1200km?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네, 그 사진이에요. 예.
2: 네, 아니.
0: 사실 처음에는 봉사단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인원이 15명, 20명이거든요. 4명도 하고요, 5명도 하고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2: 아이고.
0: 정말 한번 갔다 오면은 아파서 알아 눕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2: 예.
0: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코로나19 터졌을 것 같은데요?
0: 갑자기 코로나가
2: 그러게요.
0: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백신 나오기 전이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2: 그렇죠.
0: 저도 하기 싫어요. 예, 네, 저도. 근데
1: 그리고 혹시
0: 사람이,
1: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될까 봐.
0: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나도 걸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무서웠지만,
1: 무서워요. 예.
0: 근데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순 없잖아요. 예. 네, 근데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한달 정도 못한 적이 있어요. 예.
2: 맞아요.
0: 네, 예. 네, 딱한달 정도 못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눈물 두드러시고, 예. 네. 그러셔서
1: 무료급식으로 생활하시던
0: 네, 그럼
2: 분들이
0: 한끼 드시는 분들
1: 아유
0: 많으시거든요.
2: 맞아요.
0: 생각보다 누가 요즘에 밥을 굶냐 하지만 많아요. 밥 굶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셨어요. 한달 만에. 근데 이제 예전처럼 못 하시고 탑골 공원에서 그 전에는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했었고요. 탑골 공원에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1: 아, 그때부터
0: 예,
1: 이제
0: 식으로 바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한달 빼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2022년 5월인가 그 부처님 오신 날그
2: 네.
0: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안으로 한 2년 정도는 밖에서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 모셔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편안하게 예, 드실 수 있게 돼서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2: 추운데.
0: 겨울에 드리는데 저희가 도시락을
2: 그렇죠.
0: 드리는데 탑골공원에서 돌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추운데 어디 가서 드실 데가 없으니까
2: 그래요.
0: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드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 네.
0: 예.
2: 애쓰였습니다.
1: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고
2: 그러게요.
1: 계십니다. 그쵸, 스님.
2: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0: 네.
2: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사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0: 네.
2: 행복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대가성으로 주거든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료급식이라든지 봉사는 사실 대가성이 아니죠. 내가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들 돌아가시게 되면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고, 행위의 기억이 선행이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거든요. 반대로 악행은 다음에 고통의 세계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고요. 그런 게 가장 가치가 있죠. 예, 그것을 실천해 오신 거예요.
1: 그야말로 무주상무시
2: 그러죠.
1: 하나요. 예.
2: 예.
0: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애쓰였습니다. 예.
1: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뜻이 있고 가치 있는
2: 그럼요.
1: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쭉 이어오고 계시고
0: 네.
1: 그런데도 늘 밝으세요. 이렇게 늘 환한
2: 너무
1: 미소를
2: 밝으세요.
1: 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도 또 밝으세요. 그래서 아, 제 삶에 뭔가 이렇게 고비는 없으셨을까? 늘 이렇게 밝고 너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나 보다 했는데 스님
0: 네.
1: 아니시더라고요. 왜또 아, 스님께서 조금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예, 그런 사람이었겠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 아들이 좀 아팠던 이후로 좀 제가 변화된 계기도 있었고 한데 저희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와사키라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이였는데 예, 이제

0: 그 아이가 한 5살 요 무렵부터 예, 그 무렵에 좀 이렇게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예,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1: 아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0: 네.
1: 거는 약간 뭐 이렇게 희귀질환 같은 거였을까요?
0: 그러니까 희귀는 아니고 어쨌든 예, 원인을 알 수가 없고
1: 원인을
0: 예,
1: 못 찾고.
0: 치료 방법이 없고 예, 그런 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열병처럼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어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1: 아, 그 정도였어요.
0: 예,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끝이고 자다가 숨만 쉬면 끝이고 예, 그렇다고 얘기를 예, 그 순간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또그 순간도.
1: 얼마나 절망적이셨겠어요.
0: 네,
2: 그러게요.
0: 많이 힘들었어요.
2: 지금은 그러면 아드님이 완치되셨나요?
0: 이제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 이제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좀일 욕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딱 아프니까 그 모든 게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엄마잖아요. 예,
2: 그렇죠.
0: 엄마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전 저희 아이를 낳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 정말 한순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다 접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예, 큰 병원에서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시래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그러고 지냈거든요.
1: 몇 년을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0: 한 2년 정도는,
1: 2년
0: 예, 2년 정도는
1: 정도.
0: 한 거의 이제 애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행히 이제 저희 관상동맥의 질환인데 관상동맥이 두 배로 커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거의 세 배까지 검사했을 때 거의 세 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가 불자시니까 같이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죠.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예.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왔더니 계속 이렇게 풍선처럼. 풍선이 커지다가 팡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2: 맞아요.
0: 똑같은 거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급성이라고 그럴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지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예, 지금 키도 183이고요. 예, 몸무게도 한 80kg 나가서
2: 건장하네.
0: 아이도 건장하게 잘
1: 엄마를
0: 자라서,
1: 닮았으면 또 얼마나
0: 네.
1: 훈남일까요?
0: 보통, 예, 훈남입니다, 훈남. 예,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냥 제 옆에, 예, 제 옆에서 살아 숨쉬고 제가 안을 수 있고, 예, 제가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봉사에도 예, 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더 생긴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죠. 바닥을 치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1: 사소한
0: 예,
1: 것에.
0: 엄마로서 아이가 아픈 건 완전 바닥이거든요. 예, 그 바닥을 치고 나니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2: 그래.
0: 예,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아니, 그 시골에 좀 내려가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온
0: 네.
1: 가족이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0: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1: 아드님하고만.
0: 엄마가, 예, 이제 아빠가 편찮으실 때 엄마 고향이 장수시거든요. 전라도 장수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예전에 살던 예, 곳에 아빠랑 같이 요양을 하셨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엄마가 계신 곳에 예, 시골에 공기가 엄청 좋거든요.
2: 장수,
0: 네, 장수.
2: 좋죠.
1: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0: 서울에
1: 따로
0: 예, 서울에
1: 이제
0: 있으면서 서로
1: 정착 동을 해야
0: 그리워하면서 이제
1: 되니까
0: 이렇게
1: 아마 기도가 필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또.

0: 그러게요.
1: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해요, 우리 아드님께서.
2: 네, 맞아요. 네,
1: 엄마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2: 예, 다행이요. 예,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1: 예.
2: 저는 사실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엄마가 항상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덕에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2: 네.
1: 엄마에게 사랑을 전해주시죠.
2: 네. 아, 정말. 엄마. 엄마 덕분에 나 여태까지 잘 살았어. 고마워요. 탤런트 된 것도 현서 건강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엄마가 매일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뚝뚝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잘 못해요. 틱틱거리고 죄송해요. 내 진심은 항상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0: 어머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2: 네.
0: 내가 다 안다. 이렇게.
2: 그러니까요. 이게 딸이 참 그래요. 그냥 틱틱거리고 네. 마음은 안 그런데 좋은 말 못하고.
1: 엄마한테는 그래요.
2: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한테는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는 못 그래요.
1: 엄마니까.
0: 엄마니까. 엄마니까.
2: 예.
0: 어머니니까 서로와 서로를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래요.
1: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2: 네.
1: 불자로서
2: 네.
1: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 느끼시나요?
2: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절에 가면 재밌었고요. 맛있는 것도 많았고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네. 그냥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게 뭐 불자라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면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고 스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여정이 좀 있었는데 저만 그렇진 않잖아요. 살아보니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 또한 지나가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제가 힘든 그 와중에 그 순간순간에 이런 스님들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1: 예 맞아요.
2: 그러면서 예. 앞으로 제가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불자였던 게 부처님 말씀 듣고 예 했던 게 스님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그랬던 게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정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예,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예. 불자로서.
0: 훌륭한 불자세요. 모범적인 불자님이십니다.
1: 네. 아마 삶 중에서 스님 재행무상의 그 진리를 몸소 깨닫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0: 경험한 거죠. 아드님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에요.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칸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네. 그런 말이.
1: 그럼요. 배우는 정년이 없잖아요.
0: 그럼요.
1: 예, 응원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밝은 미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예, 따뜻한 그 연기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그러운 네.

0: 눈을 가진 우리 배우 고용화 불자님과 함께한 만남 정말 향긋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1: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자비심이거든요.
0: 네.
1: 자비심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상대의 배려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혹은 더 나아가서 생명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고용화 불자님은 이두 가지의 덕목을 갖추고 있고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0: 네.
1: 너무 훌륭한 불자님의 모습입니다.
0: 아, 지금도 배가 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10년간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써온 미디어 헌터, 그 봉사단의 원력, 우리 부탁의 가족분들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탁의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방송 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시 중에 으뜸이 인생의 바른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이들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법보시입니다.
0: 예.
1: 법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번호 1855-0108번 기억하셨다가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또 가족들도 또 주위의 한 분들도 함께 공덕을 지으시고 권선도 부지런히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스님, 우리 삶에 고달픔이 없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것, 그 가족과 도반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또 행복의 큰, 예, 하나의 조건이자 또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예.
1: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원천이 바로 가족이고
0: 네.
1: 더 나아가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불보살님이고 스승이고 도반입니다.
0: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그 가족들이 깊은 불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상 속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용품 전문기업, 니르바나 대표이신 김슬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김세기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1: 네,
0: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라이프스타일 굿즈 니르바나 김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니르바나의 우리 김슬기 대표님, 우리 니르바나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1: 네, 니르바나는 저희 일상 속에서 불교를 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브랜드고요. 불교가 사찰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좀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0: 네. 선생님, 대표 작품들입니다.
2: 그 니르바나 하면 열반이란 뜻이잖아요.
1: 예, 맞습니다.
2: 불교계에서는 이제 가장 성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1: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니르바나가 그 회사의 이름이다.
1: 네.
2: 그리고 또
1: 와.
2: 니르바나가 이제 이렇게 그 굿즈를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다.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 네.
2: 상품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르바나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1: 네, 니르바나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0: 해도
1: 될까? 예,
0: 되는지.
1: 해서
0: 맞아요.
1: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열반, 니르바나이기
2: 맞아요.
1: 때문에, 네,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되새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반을 써도 될까 하다가, 네,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제 같다. 그래서 한번 열반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니르바나라고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올해 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2: 맞아요.
0: 지난해도 정말 뜨겁다 했는데 올해는 또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면서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직접
1: 네.
0: 계셨죠?
1: 예,
0: 예.
1: 저 4일 내내 다 있었습니다.
0: 현장 어땠습니까?
1: 저는 원래는 저희 작년에도 서울 박람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첫날이라서 그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첫날부터 제가 오늘 뭐야 주말이야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와, 정말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도 잠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갔는데 그 입장하시려고 대기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0: 어마어마했어요.
1: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불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이렇게 즐기러 와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네, 보냈습니다.
2: 그 중에 큰 역할을 한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니르바나가 아닌가 싶어요.
0: 맞아요.
1: 아이고, 말씀.
0: 불교 잘했네. 불교가
2: 맞아요.
0: 불교했네.
1: 네,
0: 이런 이야기가
1: 맞아요.
0: 돌 정도였는데요. 자, 그 열기들 이제 화면으로도 함께 보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딥니까? 박람회
2: 박람회
0: 현장인가요?
1: 현장이네요.
0: 네.
1: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저희 이제 그 같이 크루분들하고 네, 같이 일한 장면인데,
0: 네네.
1: 예, 요번에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 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네, 크루분들, 이제 저희 지인분들이 대부분이시긴
0: 아,
1: 한데,
0: 지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1: 네, 되게 좋아하세요. 예.
0: 니르바나를. 예.
1: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직장 하시다가 박람회 하면은 같이 와주세요. 그래서 이 박람회 너무
0: 오,
1: 재밌어서 예,
0: 감사해라.
1: 불교 이제 즐기면서 하는
0: 즐기러 오시는
1: 거라서
0: 거네요.
1: 네, 맞아요. 이거 하시러 오시는 거라서 같이 크루분들하고 이렇게 일한 사진이고요.
0: 네.
1: 왼쪽은 저희 이제 도시 부처님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2: 네.
1: 거기서 이제 사진 많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네네.
1: 요거는 이제 저희 수월관음상
2: 네,
1: 이제
2: 관음상이네요.
1: 네, 저희 박람회 때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네, 수월관음상 요즘 말로 이제 힙하다고 많이들 네,
0: 힙해요. 자세가 일단
1: 좋아하시거든요.
0: 힙하시기
1: 예, 그래서
0: 때문에.
1: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불상 중에 하나이시고
0: 네.
1: 저희가 다 하나하나 채색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0: 수제군요.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채색이 오롯이.
1: 네, 다 색칠해서 저희가 네,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불국사 이제 납품 사진인데요.
2: 예.
1: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저희 상품으로 이제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입니다. 네.
0: 예.
1: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저희 본존불, 미니 본존불 네,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는 이제 다양한 뭐 키캡이라든지 나무 부적, 저희가 다 제작한 상품들로 이렇게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0: 나무 부적도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고요.
1: 네.
0: 자, 이 사진은 이제 직접 그 사무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일까요?
1: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사진에 포장된 이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 네. 저희 제품이 이제 저렇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배송이 되는데요. 저 포장을 이제 저희 옆에 사진 보시면 저희 아버지세요.
0: 아버지세요.
1: 네,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일일이 다 포장해서 예, 보내주시는 거라서 네. 네, 저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고 저희 그 댓글에 이제 포장이 되게 마음에 든다, 예쁘다, 꼼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다 일일이 다 포장해주시는.
0: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피땀 눈물 한 땀 한 땀 네. 정성스럽게 이제 포장까지 신경 쓰셔서 네. 함께 작업하시는 모습 예 만나봤습니다. 네, 니르바나가 원래는 불교 용품 전문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아. 제가 불교 용품에 이렇게 접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상품을 이제 판매하면서 네. 이제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이 오는데 특히 불교 상품은 이제 구매하시면서 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네. 힘들 때 많이 찾게 된다. 그리고 이 불교 용품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좀 생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거기에 좀 위안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아, 내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해서.
0: 직접 리뷰를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1: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그걸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용품을 좀, 좀 직접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늘려
1: 네, 맞습니다.
0: 가시는군요.
1: 네.
0: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으셨길래 그렇게 네. 이제 주력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데요.
1: 예.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0: 이제 그 메모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래서 그 염주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판매를 하는데, 저희 염주 구매하시고, 이 염주 덕분에 매일매일 108배 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는다.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업이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과 위안을 주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좀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너무 고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선 힘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그런
1: 그럼
0: 것들로.
1: 주력해야죠.
0: 네, 열심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1: 우리 불교가 스님이 왜 이제 쭉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항상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하기 마련이잖아요.
2: 그러죠.
1: 저는 요즘이 이제 먼 훗날 보자면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노
2: 맞아요.
1: 우리 보살님들
2: 예.
1: 중심의 신도였던 우리 불교가 이제는 20대 청년들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열광받고, 예,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나고, 아울러서 이런 피규어도,
2: 필요하죠.
1: 예, 굿즈도 이제 더욱 다양화됐는데, 그 앞장서는 니르바나가
0: 네.
1: 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단언컨대 직원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네. 저 열심히 노력해서, 예, 조금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연락 많이 오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 박람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태국이라든지 대만에서
1: 해외에서도
0: 예, 정말 많이
1: 정말요?
0: 주세요. 근데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예, 조금씩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와.
2: 사실 한몇년 전에까지 그 불교 박람회 하면
1: 네.
2: 그주 오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60대 이상이었어요.
1: 맞아요. 우리 지긋하신
2: 네,
1: 노보살님들.
2: 노보살님들이 위주였어요.
1: 맞아요.
2: 스님들과 노보살님들
0: 네.
2: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몇년 전부터 특히 올해는 연세 드신 분은 거의 못 봤고요. 다
1: 맞아요.
2: 20, 30대
1: 다
2: 젊은이들이었어요.
1: 청년
2: 네,
1: 불자였어요.
2: 불교가 지금 확 변화를 하고 있는데,
0: 네.
2: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 어떤 믿음이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행이나 이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내 삶 속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에 부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래서
1: 맞습니다.
2: 이제 우리 그 니르바나 그 식구들도
0: 네.
2: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깊이 배우고 실천해서 그 느낌까지 같이 전해줬으면 그러면 디자인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사경노트 좀 종류 디자인별로 이렇게, 경전도 좀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 이것도 아마 좀 연령을 벗어나서 더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경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디자인적으로 이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스님. 미술이나 뭐 예술 쪽 전공하셨을까 하는데 아예 뭐 관련이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0: 예, 맞아요.
1: 금융회사,
0: 네, 맞습니다.
1: 은행 다니셨을까요? 어디?
0: 아, 저는 보험회사 본사에 있었고요. 네, 9년 정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다가
2: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0: 네, 원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회사원 직장인으로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가 조금 네, 좀 태어났는데 좀 아팠어요.
1: 오,
0: 예, 그래서
1: 그래요.
0: 네, 저희 애가 태어난 지한 6개월쯤 그때 이제 얼굴이 좀 하얗긴 했는데 저희는 그냥 좀 하얀 편이다라고
1: 피부가 흰 줄
0: 생각했는데,
1: 알았죠.
0: 예,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얼굴이 하얗다, 핏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이제 희귀병에 있는 거를 알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이제 3주에 한 번씩 가서 수혈을 해야 하는
1: 혈액
0: 그런.
1: 관련 무슨
0: 예,
1: 희귀병이었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생성이 잘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혈액이 없으면 안 되니까 3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회사를
1: 그 길로 퇴사를 하셨어요.
0: 퇴사하고 예. 이제 아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0: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아니, 근데 앞서 모셨던 우리 고용화 부장님도 그렇고요. 저희가 실은 일부러 이렇게 같은 날 모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참 인연이. 예, 이제 섭외는 이미 돼 계셨고,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알게 된
2: 그러죠.
1: 거였으니, 어쩜 이렇게, 예, 아이가 지금은 어떤가요? 예.
0: 예,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 받고, 네, 너무 다행히도, 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1: 다행입니다.
2: 인연은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연의 출발점이고요. 그 인연이 드러나서 보여지려고 하면 첫째 시간과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시공이 만나지면 거기에 이제 언어나 행위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인연이 이제 인과 연과 과가 이루어지는, 본래 인과 연과 과인데, 인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연은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이고, 과는 결과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병원에 소아과에 갔다 그러면 각각은 다 각자 왔잖아요. 각자의 계획에 의해서. 근데 거기 만나면 다 소아과 아이들 아프아가 좋은 거잖아요.
1: 다
2: 그것처럼
1: 그러네요.
2: 이곳은 또 불교와 인연이고, 또 불교와 인연이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신행이라든지 삶의 인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마주치죠. 네, 그런 걸 우리는 인연이라 합니다. 그런 인연이 매 순간순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내 인연 아닌 게 없죠. 네, 내가 먼저 마음을 냈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삶이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수시로 사실은 있습니다.
1: 그 갓난아기가 아팠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몇 년을 그렇게
2: 그러게요.
1: 투병한 건가요?
0: 저희 6년 정도
1: 6년
0: 그렇게
1: 동안? 그럼 6세, 7세가
0: 투병했고요.
1: 되기까지.
0: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 할머님께서 이제 불자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1: 친할머님,
0: 예, 친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나은 게 할머니 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갖고 아이가 참 올바르게 지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클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완전히 건강 회복했나요?
0: 예,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완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건강 회복해서 다행히 잘
1: 그
0: 지내고
1: 안 와도
0: 있습니다.
1: 된다는 이야기 들은 날 어떠셨어요?
2: 그러게요.
1: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너무 좋았었죠. 그때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와, 이거 어떻게 저희가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그날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
1: 그 할머님의 기도 가피.
2: 맞아요.
1: 우리 할머니께 예,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0: 네, 할머니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1: 그래요.
0: 네,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지금 너무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매번 일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할머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1: 맞아요.
0: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상품 팔다가 이제 불교용품으로 이제 판매했는데 아버지께서 특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불자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 불교용품 하니까 더잘 되는 것 같다. 예, 이게 할머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1: 그럼요,
0: 하셔서
1: 그럼요.
0: 예, 아버님
2: 맞습니다.
0: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으쌰으쌰 하니까 저희가 더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 잘될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김세기 불자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심하고 이제 불자로
0: 네.
1: 거듭난 계기 역시 할머님 덕분이신 거죠?
0: 예, 맞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산에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 불자셔서.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산에 가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1: 원래 어렸을 땐
0: 예,
1: 그래요.
0: 어렸을 때는 그막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몇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도 이제 돌아가셔도 이제 절에는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기도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마음속으로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0: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절에 좀 많이 찾아갔던
1: 더
0: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생각도
1: 많이.
0: 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특히 전또 아이가 또 아파가지고 네, 이제 그때 힘들었던 시기에 네, 찾아가서 이제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 어느 사찰 찾으셨어요?
0: 저는 이제 세종에서는 가장 이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게 영평사가 좀
2: 영평사.
0: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영평사에 납품을 하긴 하는데 그 전부터

0: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제 불당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보살님께서 저희 자세, 삼배하는 자세를 보시고 삼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할머니 하시는 것만 보고 삼배를 했는데 아, 이게 삼배 자세를 하루는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갖고 예, 불당에서 이제 청소하시다가 저 자세 이제 한번 고쳐주시고
1: 아유,
0: 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저한테는 영평사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절이에요. 이제 삼배법도 배우고 이제 가서 항상 힘들 때마다 가서 네, 기도하고 그런 곳이라서 네, 영평사 가장 많이 찾습니다.
1: 그리고 뭐 사찰, 크고 작은 사찰 세종 주변에도 많잖아요.
0: 네, 저희 광제사도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가곤 하는데 광제사는 특히 이제 좀 박물관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되게 불교 전시관도 있고 아이들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아들 데리고 광제사 많이 갑니다.
1: 너무
0: 그래서 네,
1: 좋은데요.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 중에서 광제사 안 가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같이 가서 도서관 가서 뭐 책도 읽고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그 봉양 절에서 먹는 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1: 어이구.
0: 집에서는 야채 잘안 먹는데 예, 거기 가서는 싹싹 다 긁어 먹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애들하고 책 읽고 가서 봉양도 하고 오고 그리고 넓어서 그래서 뛰어놀기도 좋아서 가끔 뛰어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에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1: 아니, 우리가 꼭 권선하세요 많이
0: 예.
1: 이야기하잖아요, 스님.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통 조금 소극적이고 예, 오는 인연
0: 그렇죠.
1: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고.
0: 맞아요. 네.
1: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0: 네.
1: 데리고 또 사찰을 찾으시고 한다니까.
0: 네.
1: 예, 공덕
0: 꼭
1: 짓고 계시네요,
0: 필요하죠.
1: 스님.
0: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인이 접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쉬운
1: 지름길이죠.
0: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는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얻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나가서는 어떤 조건을 얻는 것. 근데 그 조건은 내가 바르게, 즉 행복을 주고 조건을 얻어야지만 행복을 주지. 그 조건을 얻을 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고 얻은 조건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쉽게 선행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얻어진 조건들은 내게 행복을 주고 그 조건들은 점점 더 증장하고 성장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게 되면 지금 당신은 잠깐은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다른 거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사찰에 어려서부터 가면 익숙해지잖아요. 네,
1: 그럼 아이가
0: 맞아요.
1: 힘들고
0: 네.
1: 어려울 때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거든요.
0: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1: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아이들이
0: 그럼요.
1: 알았으면. 예. 알게 되겠네요.
0: 네.
1: 최고의 엄마
0: 유산입니다.
1: 덕분에.
0: 네.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상속이고.
1: 네, 잘하고 계십니다.
0: 네.
1: 자, 할머님 묘원으로 이제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0: 네.
1: 참배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가시면 요즘에 이제 어떤 기도하세요?
0: 저는 저희 집에 불상을 이렇게 모셔두고,
1: 모셔놨어요?
0: 예, 불상을 모셔두고 있어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 너무 좋네요.
0: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네, 인사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네, 그 건강 기도를 좀 많이
1: 건강이죠.
0: 해요. 예, 그래서 가족들 건강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가 아픈 이후로 이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직접 후원도 하고 계신 거예요?
0: 예, 후원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SNS 보면 이제 따뜻한 말도 많이 전해드리고, 예, 저희 아이도 아팠었는데 그 당시는
2: 이제 못 고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희귀병이라서 이제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된 것도 이제 같이 전하면서 이제 희망 가질 수 있으시게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도 전하고 네,

0: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1: 기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도,
0: 네.
1: 상품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의 발언을 가지고 함께 만들면 그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2: 그렇죠.
1: 모든 사물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놓은 곳이라서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편안해지고, 왠지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어려웠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프고 그 다음에 늙고 병도 죽는 건 두려워하거든요. 싫어. 그러한 고통에서 아프고 늙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하나하나의 그러한 제품에도 그 마음이 녹아 들어갑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2: 그게 이심전심이잖아요,
1: 네,
2: 선생님.
1: 맞아요.
2: 그렇죠. 그 기도 발언의 그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엄청 크신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 김세기 대표님도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하는 우리 스님의 덕담이지 않으셨나 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힘든 고비고비마다 우리 대표님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사님, 남편분. 어떤 분이십니까?
0: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직장인으로서만 경험을 했지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하죠, 힘들 때. 네,
2: 아, 사업 힘들어요.
0: 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제 옆에서 든든하게, 이제, 네, 제가 뭐 힘들 때마다 좀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많이, 네,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좋은 말 얘기 많이 해주고, 네.
2: 아니,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0: 네.
2: 오히려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조언이 도움이 되나 봐요.
0: 네, 저는 항상 같은 것만 보고, 항상 가족끼리 같은 얘기만 하기
2: 아, 그럴 수
0: 때문에
2: 있겠다.
0: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데, 네,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 용품을
2: 그렇죠.
0: 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봐주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네, 뼈 때리는 조언 많이 해준다. 네.
2: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0: 네.
2: 말씀인데요. 사업이란 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스님.
1: 그렇죠.
2: 정말 잘 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0: 맞습니다.
2: 갑자기 또안 되는 경우도 있고
0: 맞습니다.
2: 또 그래서인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0: 네.
2: 불안한 마음도 들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0: 맞아요.
2: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 지혜의 노하우 좀
0: 네.
2: 알려주세요.
0: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미니 불상을 만든 이유가 네. 이게 정말로 제 기복이 저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요.
2: 맞아요.
0: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기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좋지는
1: 아이,
0: 않거든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2: 평정심.
0: 쉽지가 않아가지고.
2: 이너 피스.
0: 예, 이너피스 맞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이제 부처님을 좀 모시고 싶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서 보면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 역시 대표님
0: 네,
2: 나오신
0: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2: 말씀이신 게
1: 맞아요.
2: 스님, 이 순간에도 또 우리 미니 부처님을 깨알같이 또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 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1: 그러게요.
2: 요즘 시대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합니다.
1: 부처님 일이잖아요.
0: 네.
2: 우리 김세계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그니처 질문 스님께서 직접 좀 드려주시죠.
1: 그럴까요?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
0: 아, 저는 좀 자긍심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일단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쁨을 줄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요. 저 또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불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어
2: 맞아요.
0: 가지고 제가 이 받은 희망과 그리고 힘을 좀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0: 싶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좀 저도 자긍심을 좀 느낍니다. 네.
1: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상 속그 깨달음을 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불교 중흥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님.
2: 그렇죠.
1: 우리 청년 불자가 또 함께해서 더욱더 우리 불교가 꽃피우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불교.
0: 네.
1: 예, 그 선두주자 우리 니르바나가 되게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0: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 지금도 하고 있고,
1: 네.
2: 앞으로도 길을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1: 자, 끝으로 이제 어떤 발언 또 계획 있으신지 한 말씀 드릴게요.
0: 네. 저는 이 니르바나라는 브랜드가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님이 아니신 분들,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편안하게 불교를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좀더 해외에 좀 니르바나 스타일로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2: 하지만 지금의 마음 편치 않고 가면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일은 순리잖아요. 그 일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는 될수 있는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리대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계속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쉽지 않거든요.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순리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셨고, 또 앞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바론도 가지고 계셔서 잘될것 같습니다.
0: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순리대로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니르바나. 다음번 또 함께 모실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1: 자,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이자 연예인 봉사당 미디어 헌터 단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고용화 불자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행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김세기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 뵀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요, 스님, 어렵고 정말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지혜와 깨달음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 두 분이 이렇게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바르게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비단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힘든 이웃을 향해 언제나 불을 밝히는 우리 훌륭한 불자님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바로 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에 이렇게 또 훌륭한 도반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시면 됩니다.
2: 부따에도 가입하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위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850108번으로 부따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그 성원과 응원으로 저희도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떤 특별한 존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실천이 모여서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것. 이 세상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님.
2: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실천해 가는 건데, 그 실천의 방향은 바로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벚벗이고 벚벗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 포교를 함께하는 겁니다.
1: 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3: 네!
4: 대무릎도?
2: 관절 복음!
5: 걸을 때도?
2: 관절 복음!
6: 일할 때도?
2: 관절 복음!
7: 내 어깨도?
2: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8: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9: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0: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9: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1: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2: 아빠 최고.
13: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4: 선택하길 잘했어요.
9: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2: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4: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5: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햇살이 따스한 봄날 벚보종찰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이 머무셨고 지금도 법의 향기로 온 세상을 맑히고 있는 도량인데요. 오늘 저의 목적지는 해인사 산내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백년암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먼 길 오셨습니다.
1: 백년암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아늑하네요.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스님.
2: 이곳은 이제 불면석이라 해서 네. 백년암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청룡 500호 네. 하듯이 그것을 잘 백년암에 짜여져 있다. 백년암의 그 이제 풍수는 네. 그 구룡 그 아홉 가지 이제 그 등성이가 내 산골짜기 내려와서 이 불면석을 여의주로 해서 네. 구룡 여의주 혈이라고 옛날부터 일러져 오고 있는 유명한 절이라
1: 네. 네.

0: 부처님 얼굴을 닮았다 해서 불면석이라 불려온 바위입니다. 바위가 품고 있는 부처님 모습이 보이시나요? 백년한 마당에서 원택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1: 이 나무가 단풍나무입니다.
2: 네.
1: 저하고 이 나무하고는 인연을 말씀드리면
2: 네.
1: 제가 출가했을 때는 이 단풍나무가 제 키만 했는데
2: 네.
1: 그 굵기도 요 굵기였습니다.
2: 아.
1: 그래서 이제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눈에 이제 흰 눈썹이 생기고
2: 네.
1: 이놈은 이렇게 싱싱하게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
2: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그럼 같이 함께 추억을 많이 쌓았나 보네요.
1: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2: 아.
1: 그럼 이제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백 세라도 갈 거가.
0: 이제는 거목이 된 단풍나무를 뒤로하고 50여 년 전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2: 스님, 근데 출가 예. 인연에 대해서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1: 이야기가 긴데요.
2: 그 제가 책을 봤을 때 그 친구 따라 우연히 백년함에 오셨다가 만배를 하고 가셨다고 예. 하시던데.
1: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
2: 네네.
1: 대구에서 그 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던 우리 뭐지 시골 말하는 좁쌀 친구, 자기 친구가
2: 네.
1: 서울 법대를 졸업한 친구가 백년함에서 지금 스님이 돼서 정진하고 있다.
2: 아.
1: 네하고 같이 가자. 그래, 너는 거기 성철 스님이라고
2: 네.
1: 한국 최고의 고성에 계신단다.
2: 네.
1: 그래, 너는 불교를 좋아하고 하니까 큰 스님을 청견하러 가고 나는 친구 보러 가고
2: 네.
1: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백년함을 오게 됩니다. 큰 스님께서 저도 오래 나오셔가지고 웬 놈들이고 누가 오늘 또 데리러 왔나 뭐 이럽니다. 그런데 괜히 이제 스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스님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먼 길을 오겠습니까? 큰 스님 볼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2: 네.
1: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희들에게 자원명을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놈들아 세상에 공짜가 있냐? 절돈 삼천은 내 나라.
2: 절돈
1: 삼천은 내 나라 이런 말씀인데 절돈 그러면 병년하면서 따로 뭐 절돈을 찍는가?
2: 네.
1: 하고 이제 뚜리봉거리고 있는데 친구 스님이 통역을 합니다. 삼천배하고 오느라 큰 스님 저 비구 스님들은 250개까지 계율을 지켜야 되고
2: 네.
1: 비구니 스님들은 350개이지만 500개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리 신도님들은 48개를 지켜야 된다면
2: 네.
1: 우리는 좌우명은 1개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3천을 이놈 봐라 너는 뭐 불교 좀 아는 모양이지 너는 이놈아 절도 많은 내라
2: 마음 되네요.
1: 그래 오후 1시부터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여기 이제 전기도 없고 촛불로만 다 하니까 9시에 그러고 촛불을 꺼버리니까 뭐 말레가 고요할 뿐만 아니라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무서움이 이제 또 이렇게 밀려오고
2: 네.
1: 또 이런 저런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0: 이래 저래 접시 섰다 앉았다 뭐 이래 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엉덩이가 깨지도록 아픕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주송 해보니까 그 이제 법대 그 출신 선님이 와가지고
1: 네네.
0: 근데 제가 퍼져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 네. 자는 철하고 얘기를 하라고. 언제 잤는지 하여튼 3시 이후에 어느 시간에 뻗어가 잤던 모양인데 그 하도 흔들어도 안 일어나길로 그렇게만 엉덩이를 찼다고 큰 선님께서 지나가시는 듯 오셨더만은 절 다 했나 그러십니다.
1: 네.
0: 못해도 그럼 또 올라갈 갈 것이고 해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누구하고 내가 무슨 약속을 했지
1: 네.
0: 이랬습니다.
1: 좌우명
0: 그래서 이제 좌우명 한 말씀 주시기로 네. 하셨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스님 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돈놈 낯짝 보니까 낯짝 보니까 내 약속 지킬 놈들 아닌데 그냥 가라.
1: 네.
0: 그냥 가라고 하시길로
1: 네.
0: 스님 아무리 그렇지만 큰 스님께서 산에 계시면서 중생 절돈까지 떼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봐라 내가 언제 절돈 떼먹는다 했나 죽이는 줘야 되겠네 이러시면서 좌우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1: 네.
0: 속이지 마라.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래 큰 스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머리를 치고 갑니다. 아 그때 내가 참 스님 말씀을 내가 곡해를 했다. 만일 그걸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 남을 대신에 내 거 안 하고 그때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래 하러 들었으면은 내가 그날 그 헛등이라고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
1: 네.
0: 아, 내가 그날 참 남을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하고 저 혼자 백년하며 달려왔습니다.

0: 부처님, 저는 다른 불교보다도 네. 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참선에 대해서 좀 배워주시고 좀 참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살살하던 어른이 안면이 싹 바뀌면서 얼굴이 막 화색이 도시면서 아 이놈은 진작 참선 좀 배운다고 하지. 네, 몇 살인데? 그 이제 29 돼 갑니다.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인마 세상 다 살았네. 고마 세상 살이는 적고 네. 이제 100년이 돌아서 그래도 내 제자가 돼 가지고 네. 부처님 어떤 일생을 새롭게 그 보고 부처님처럼 뭔가 좀 우주 진리를 깨쳐 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라. 네. 또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절에 들어서 스님 생활하는 것도 네. 젊은이로서는 꼭 한번 해볼 일이다. 석발 다 하신 그런 일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제 중대했네. 중로를 쉬운 게 아니다. 네. 평생 정진 열심히 하다가 저 논두렁 네. 논두렁 베고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그게 중이다.
1: 스님 행자 시절은 어떠셨어요?
0: 네, 절에 들어가면 밥 주고 옷 주고 방 주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한테 자유가 오는 줄 알았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뭐 쉬라고 가만히 두더니만은 원주 스님이 찾는 데서 가니까 이제 행자님은 소임을 살아야 된다. 공양주다. 밥을 하는 네네. 밥을 하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맡아서 살아야 된다. 나는 밖에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원주 스님 하시는 말씀이 뭐 스님께서 뭐 좀 중될 놈 들었다고 하시더만 이게 손 엉터리네. 어느 날 이제 12시 이제 넘어가지고 공양 시간이 지나가지고 노선님이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네, 네. 이제 늦게 공양을 차리게 됐습니다. 뭐 한 5분 안 지나서 뭐 과음 소리가 나고

0: 그건 또 뭐 원조선 못되면은 저 노선님이 공양주를 찾는다 가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쫓아가서 제가 공양주입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 제 앞에 노선님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이 밥알 그 돌씹은 밥알을 이래 종이 사고 있다가 제 앞에 당겨쳤는데 그게 이제 발등에 맞아서 살아리 이제 얼굴까지 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섭한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대중사님들 돌씹는다고 간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놈아 내 이빨 몰아내라 내 이빨 몰아내라고 고함을 치십니다. 밭대기에 나가기가 나가고 하면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말이 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나 아. 세상에 내일 보따리 사고 가든지 해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참 인연이 없는가 보다 꼭 네. 생각하고 있는데 큰 손님이 찾으신답니다. 이제 행자 오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찾으신단다. 그래서 이제 손님 방에 가서 인사드리니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 입을 몰아내라고 막 밥하자 사가지고 떼겠지 어찌 서럽든지 막 지금 그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이빨을 어쩔래? 너는 내 이빨은 어쩔래? 네. 그 스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스님 공양에는 늘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네. 돌이 저 밑에 있지 그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스님께서 그 돌을 씹으셨다고 저는 상상도 못하고 사는데 그럼 너는 내 이빨은 어쩔래? 네. 그럼 스님도 돌 씹었어? 엄마 한두 번 아니다. 출가할 때도 그렇지만은 스님께서 그래 네가 서른이 다 돼가는 놈이 세상 살면 이제 뭐 다 살고 뭐 얼마나 큰일 하겠냐. 그래도 저제때도 들어서 이제 부처님 네. 그 어떤 깨달음을 깨쳐가는 그런 그 생활이 남자로서 해볼 수 있다 네네. 하셨던 그 말씀은 제가 들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큰 스님의 모습. 네. 또 거기에서는 저는 뭔가 참 우리 이 범인과 다른 우리 일반적인 어떤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 기상 네네. 어떤 그 스님의 자신감 네. 이런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평생 제가 스님을 못 떠나고 오늘까지 이렇게 네. 스님을 이렇게 좀 잘 모시지도 못하지만은 모신다고 할 수 있는 힘은 네. 분명히 우리 스님 갖고 계셨다. 네. 우리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큰 깨달음의 힘 이런 것은 스님이 분명히 갖고 이렇게 계신다.
1: 가야산 호랑이로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 스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삼천배를 시키셨다고 하죠. 당신의 말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깨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겠지요. 저도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2: 스님 100년 안에 얼마 정도 계신 거예요?
0: 지금 생각하니까 뭐 어연 네. 1년 빠진 50년이 되어가네요.
2: 아, 그럼 반 100년이시네요.
0: 오래됐습니다.
2: 네. 스님 그러면 큰 스님 떠나시고 나서 스님께서 사실 100년함을 떠나시고 개인 수행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큰 스님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100년함에서 참 출가해서 큰 스님 열반을 드실 때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을 백년을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스님은 왜 네. 저 떠나서 다른 그 사형사제처럼 제방에 선방에 가지 않고 여기 백년하면만 눈으로 붙어 있느냐. 네. 내가 출가했던 해가 큰 스님 환갑 되시던 해였습니다. 아. 환갑 되시고 한 10년만 있어도 저는 이제 40이 되는데 큰 스님께는 70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도 저지만 큰 스님께서 뭔가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되어 가시고 당신은 날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셔도 네네. 뭔가 보면 처음 환갑 때 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있어서 연방 행자들 와서 또 서툰 거 보면은 제가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스님께 아무리 정성 들어가도 그 돌이 들어가도 공장에 들어가듯이
2: 네.
0: 그 행자들도 별로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의 옆에서 스님 오랫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네. 스님을 이제 편안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 혼자의 그 그런 생각. 그러고 이제 스님 떠나시면 네. 스님께서 열반에 떠나시면 그때는 내가 모실 어른도 없고 그때는 완전 내가 자유가 되지 않느냐.
2: 네.
0: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백년함 떠나서 정말 주유천하해서 천하 제방 명상 대차례 선방에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2: 네.
0: 이렇게 풍을 치고 살았는데 막상 큰 스님께서 열반에 딱 드니까
2: 네.
0: 그 순간에서부터 제 어깨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는데
2: 네.
0: 이거는 뭐 살아계실 때하고는 제가 느끼는 그 무거운 짐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2: 네.
0: 그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이래서 스님의 뒤에 하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사리탑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든지
2: 네.
0: 기념 법문집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2: 네.
0: 제가 이제 다 하고 그거 다 해드리고 네. 한 10년 만에 다 될까 20 하다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도
2: 네.
0: 지금 못 떠나고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스님하고 또 뭐 인연이라면은 인연이고 또는 이제 저로서는 떠난 그 내 수행 생활보다
2: 네.
0: 또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스님의 좀 유업이라도 조금이라도 탑을 쌓아놓는 것 아니냐. 이때는 또 누군가는 더 삭혔지만.
1: 원택 스님은 절지표자로 소문난 분입니다. 은사의 뜻을 잇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한편 불교계 안팎에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2: 네, 스님. 큰 스님의 그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많은 이제 역할이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추본 본부장을 맡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0: 그런데 작년에 2019년 9월 18일,
2: 네.
0: 19일, 20일 그 2박 3일의 기간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2: 네.
0: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조기종 대표로서 다녀와서 평양을 가게 됐습니다.
2: 네.
0: 능라도 경기장이라는 곳에서
2: 네.
0: 15만 관중이 모인 곳에서
2: 네네.
0: 그 대통령님께서 한 5분 동안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전쟁 없는 핵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기로 했다고 선언을 할 때 정말 저로서는 대단한 감동을 받고
2: 됐습니다.
0: 전쟁을 없어지려니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 네.
0: 막상 오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2: 네.
0: 오히려 더 길이 남북관계 막혀버리고 또 남북관계에 예를 서는 모든 그 민간단체들이
2: 네.
0: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2: 네.
0: 근데 정부 위에서 대통령끼리 우선 잘 돼야 잘 돼. 우리가 뭐 잘 풀어가지고
2: 네.
0: 뭐 대통령 하고 근무위원장하고 뭐 잘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2: 맞습니다.
0: 또 하나 우리로서는 이제 불자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한 130여 군데 거의 이제 사찰이 우리처럼
2: 네.
0: 각 지역마다 사찰이 보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2: 아 북한에요.
0: 예.
2: 네.
0: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남북관계 조금만 풀리기도 풀리면 우리 다른 종단보다는
2: 네.
0: 불교계에서 우리 신도님들이
2: 네.
0: 또 활동해야 될, 또 기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나
2: 네.
0: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1: 백년암을 내려와 성철 스님의 사리탑을 찾았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사리탑을 조성하기 위해 원택 스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네요.
2: 그 스님께서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0: 될까요?
1: 먼저 드리는 한 것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스님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법문을 남겨놓은 거 있는데
0: 네.
1: 그런 정신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0: 네.
1: 이것이 큰 스님께서 늘 우리 신도님들이 올 때마다
0: 네.
1: 또 스님들한테마다 이제 법문하신 주 내용이다. 그래서 남 모르게 남을 도우는 그런 보시의 생활을
0: 네.
1: 자비의 생활을 실천하자
0: 네.
1: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스님의 사상으로 해서 법을 깨치고 하는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0: 네.
1: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0: 네.
1: 그 외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 세 가지를 실천하자고 하셔서 지금도 저들 행사하고 있을 때마다 스님은 그런 이제 세 가지 표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그 진정한 출가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5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자리에 와서 네. 그 큰스님을 이제 위안 담시고 위안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님께서 어떤 깨침을 부처님 진리를 깨침을 위해서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아직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유효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또 오늘 못했으면은 떠나는 어느 날까지는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큰 스님께는 늘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후배들한테 출가한다고 무슨 또 당장에 내한테 뭐 이렇게 빛이 오고 무슨 그렇던 운명이 밝아지고 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수행자가 또 수많은 또 그 우리 중생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인생살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오래전 친구를 따라 백년암을 찾았던 청년은 5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 큰 고목이 되었듯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 원택스님. 스승에서 제자로 다시 그 제자로 부처님 정법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겠지요. 스님의 환한 미소가 종종 생각날 것 같습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먼저 시간에 이타이기 수미선이나 남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함은 비록 착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대개는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무척 강하게 일어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세속의 흐름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 상대만을 위해서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교육을 하는 부분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교육이고, 그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삶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시윤회 생사인이니라. 그것이 뭐를 이루는 거냐? 생사의 윤회를 이루는 원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사의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윤회란 말씀을 하셨을까? 수행을 하는 부분, 착하게 사는 부분을 가지고는요, 천상 세계에 갈수 있어요. 천상 세계에 가면 거기는 뭐 하는 데냐? 아주 즐거운 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100년이 천상 세계의 하루에 속할 정도로 즐겁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는 그렇게 복받다가 복받대리가 다 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 육두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이 부분을 우리가 육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두 중에서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습니다. 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을 일컬어서 악도라고 얘기하고, 수라, 인간, 천을 선도라고 얘기해요. 살 만한 곳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부분도 대단히 복받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천상 세계보다 딱한 가지가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아무나 수행의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당히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재미에 빠져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적당히 괴로움이 섞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부분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그리워하는 그런 단계일 수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이 삶에 빠져 있으면 또 그냥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천착해서 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을 미워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남을 이롭게 하면 어디 가요? 천당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인간이 착하고 악한 부분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그것 자체로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 착하게 살면 됐지.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절에 오셔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면 됐지, 기도는 뭘? 그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봉사만 하면 됐지, 뭘 기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과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복은 착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행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부분으로 소위 그 윤회를 이뤄낸다. 착하게 사는 것도 천상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윤회의 행위일 수 있고 악하게 사는 부분은 지옥에 갈 수 있는 부분이니 육두윤회를 떠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그 육두윤회를 떠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것은 오직 수행만이 가능한 일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요, 현실적 부분이 공덕을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입 성품 나월라 하냐 바라건대 소나무 바람 측넝쿨 달빛 아래 들어. 여러분, 소나무가 무성하고 측넝쿨이 번성하며 달빛이 작동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절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수행처라는 얘기예요. 소나무가 있고 측넝쿨이 크고 달빛이 작동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아래에 들어서 수행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보면 수행을 하기 좋은 곳은 꼭 산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장관무로 조사선이어다. 길이 무루의 조사선을 관할지어다. 여기서 셈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공덕을 짓는 것은 그 양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천사에 가 태웠다 선치더라도 그 복을 다 받고 나면 달아집니까? 안 달아집니까? 달아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루라고 합니다. 유루.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지었어도 그것은 양이 정해져 있는 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무루의 조사선. 마음을 닦는 부분은 달아집니까? 안 달아집니까? 안 달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만들어내면 그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백년 탄물은 일조 지입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의 가치를 지니지만 100년 동안 다만 물질적 부분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티끌에 지나지 않듯 우리가 공덕을 짓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것이 공덕의 가치는 있지만 영원히 새지 않는 부분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양쪽이 병행이 되지는 거예요. 복과 재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요즘으로 치면 복과 재는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늘고 주는 부분이 눈에 보이듯 들고 나는 부분이라면 수행을 해서 진리를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선이라는 자체는 바로 깨달음, 진리, 지혜 뭐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면 되겠죠. 바라건대 소나무 바람 측넝쿨 달빛 아래에서 들어서 어느새 오늘 길이 무루의 조사선을 관할지어다. 즉 수행을 해라. 기도해라. 그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참 복받았어요. 24시간 여유지 있는 공간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라고 스님이 사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사정을 하잖아요. 제발 좀 하시라고. 그런데 들어 안 들어? 듣는 사람도 많은데 안 듣는 사람도 꽤 있어. 그게 그만큼 좋으니까 여기서 딱 보면 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출가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보지 말고 이치가 이런 이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상월 원각 대주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승과 속이 둘이 아닌 입장에서 수행자가 되라.

공덕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닦는데 최선을 다해라. 아, 이런 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찍이 없었던 일들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가 스님들이 전유물 정도로 인식을 했다면 대리사님께서는 과감하게 출가와 비출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공덕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라 앞에서 딱 설명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과 악한 일은 바로 윤회를 구하는 일이라면 조사선을 구하는 부분은 세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영원한 나의 빛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다하면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진 타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을 다 쓰고 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 잘 사는 사람이 복 짓기가 좋습니까? 조금 덜 사는 사람이 복 짓기가 좋습니까? 네? 복 짓기가 좋은 것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질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요. 복을 질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미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짓는데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복 좀 지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주를 건설하더라도요, 저 돈 많은 동네 가면요, 돈이 많아서 시주 잘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 동네 가면은 그렇게 복이 아쉽지가 않아요. 이미 복밭에 들어있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거지로 살아봤대요. 거지로. 얻어서 먹고 살아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이 되셨어요. 아주 강의도 잘하시는 분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 얻어먹으려면요, 부자 동네를 가야 될까요? 가난한 동네를 가야 될까요? 묻더라고요. 당연히 부자 동네를 가야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이고, 스님, 인생 모르십니다. 부자 동네 갔더니, 대문이 첩이 닫혀 있고, 배를 눌러도 부자 얼굴은 안 보이고, 가정부만 나와더래요. 근데 그 가정부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인데도, 그들이 거지로 온 그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거나 마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 무시 받아본 사람이 무시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이 없는 동네를 갔대요. 대문이 없는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까? 가난한 동네입니까? 그 가난한 동네를 갔더니 소반에 밥을 차려주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짓기란 대단히 어렵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본 사람은 배고파본 사람의 심정을 알더라. 부자이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죠? 그는 또 다른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 삶이고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복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요. 옛날에 우리가 절에로 오는 부분은 마음만 있으면 다 올 것 같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절에 물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절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어야 가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절에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 20년 넘었죠. 한 27, 8년 전에 서울에 관문사가 새로 지어졌어요. 그때 관문사가 꽤 그 도시공간에서는 아주 메모드 사찰로, 그야말로 이제 그 도심 포기 부분에 대단한 어떤 그런 혁신 같은 부분으로 사찰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건물 면적만 7,600평이었어요. 엄청 좋은 도량이었죠. 시설이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 그곳에 소임을 살러 갔어요.

근데 그 절이 그렇게 잘 지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셨으면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포교를 했어야 되는데, 구인사에 있을 때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밤이면 밤새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소원이 아주 진중한 분들, 근데 그 당시가 IMF 때거든요. 그래서 막 금무후기 운동을 하고 그럴 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말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업이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이래서 막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안 되는 분들에게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시켰어요. 밤새 기도를 시켰죠. 근데 거기서 과피를 입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신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신도로 살아요.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고 살아요. 현실적 부분의 고통을 여의는 건 당연하지만 신심의 뿌리가 내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생로병사는 당연한 우리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부분의 생명을 통해서 살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환경에서 무엇을 진정 남길 수 있을까? 지혜를 남기는 게 가장 큰 거고, 공덕을 남기는 게 가장 큰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게 뭐,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애를 써도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안 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늙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언젠가 우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돈 있으면 조금 더 살겠죠. 그렇지만 아주 길게 더 살기는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그렇긴 해. 그렇지만 한시적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모으면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허망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 미래에 그 어떤 현상이 닥쳐와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는 마음으로서의 괴로움은 좀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적당히 내가 공덕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 그래서 성실하게 살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옛날 상황을 대수사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통해서 진리를 찾게 돼 있다. 그냥 진리를 찾아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화경 한 구절을 이해하는 부분은 전륜성화인 누리는 공덕보다 크다. 어떤 대가를 통해서 내가 진리의 눈을 뜨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상호롱과 대사님은 너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나를 찾아올 때는 원인이 있었을 거다. 사업이 힘들거나, 자식이 힘들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떤 이유든 그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찾아왔을 건데, 그거보다는 진리를 찾아와서 내 법문을 듣는 게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그 상월 대주사님만이 아니고 진리란 그런 거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란, 부처님 가르침이란 그렇게 위대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듯, 여기서도 보면 세속적 착하고 착하지 않음을 논하는 것은 윤회를 전전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얻기 위한 부분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기구 물설 타인 과실을 하라. 즉,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사는데, 남 잘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남 잘못하는

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합니까? 예? 난 이거 해봐서 아는데요. 남 칭찬하는 거 재미없어요. 남 안 되는 거, 남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건 참 시간이 잘 갑니다. 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재미에 빠지지 마라. 그러기가 일반적인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삼자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그 삼자의 이야기를 칭찬을 하기보다는 삼자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누군가의 과실을 틀림없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재미삼아서 서로 주고받았던 부분들의 죄의식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가 안 듣는데 뭔 말을 못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안 듣는 데는 나란 입 욕도 안 돼. 그 욕을 했더니 뭐 그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은 빨래터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빨래 뭐 세탁기가 다 하잖아요. 요즘 나도 빨래를 잘해. 집어넣으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 많이 가는데 빨래만 하기 힘드니까 수다를 떨어 안 떨어? 떠는데 주로 누구 흉을 봅니까? 에? 시어머니 흉을 주로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 뭐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없겠지만 지금인들 뭐 그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어머니 흉 볼 일이 없어. 왜? 시어머니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모시고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갑이었어. 그래서 시집살이라는 말이 시집살이. 그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는 나는 전혀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지 않아도 힘드는데 시어머니가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갑질을 하는 시어머니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빨래터에 가서 시어머니를 씹어야 돼 안 씹어야 돼.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빨래를 잘 해갖고 왔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얼굴빛이 안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며느리는 철렁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내려앉아. 왜? 빨래터에서 흉 봤는데 그거 시어머니한테 귀에 들어가서 가봐서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럴 걸 왜 해? 그런데 그래 놓고도 또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이야. 우리 대성사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종단은 딴절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딴절은 처하로 보름 불금 끝나고 집에 다 가. 그럼 만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밥만 먹으면 절에를 와. 그리고 밤새도록 모여서 관세음보살을 불러 안 불러? 근데 관세음보살만 불러가지고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덜해.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어제 왔다가 오늘 안 오면 씹히는 거야. 이게 지금 말도 못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의 얘기할 때는 돈도 안 든다고 마구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저 구인사 가면 또 우리 동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동네 얘기까지 다 물고 와. 있는 대로 호구조사를 다 하는데 월두 스님이 대성사 주지로 갔다니까 전자에 있었던 절에 살았던 신도들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좋은 스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있을 때 내가 인상 쓰고 조금 혼낸 사람들은 이를 갈고 거품을 물어. 그러니까 이게 전혀 수행하는 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말이 오가고 전국의 뉴스로 떠다니고 이런 어리석은 부분을 반복하는 삶을 보면

0: 돌을 닦으러 간 건지 업을 지러 간 건지 참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1: 네.
0: 이제 오늘부터 정리하셨습니까?
1: 네.
0: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설사 그가 잘못했다는 치더라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도 없는 부분을 상대방 말만 듣고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더해서 업을 짓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일이다.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숨은 선악이다. 비록 선과 악을 들음이나 내가 귀를 열어서 듣다 보면 착한 이야기나 악한 이야기가 들어오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은 듣지 않으면 고요한데 들어놓고 나면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아, 우리가 번뇌를 없애고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이라는데 이 일부러 내 마음에 흙탕물을 일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공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진 판단이 아닐까. 어? 내가 내 허물을 찾기도 바쁜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신무 동념이니 마음에 움직이는 생각이 없으니 즉 분별심을 열어내지 마라. 착한 마음을 착한 얘기를 들었거나 악한 얘기를 들었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갖다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이 아니거든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자,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부처님 만나러 왔어요. 부처님 만나러 오신 그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들은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얘기 할 새가 없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끌림이 없는 나를 만들어서 고요하되 고요한 내 마음을 만들어야 해요. 즉 분별심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근본이고 불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덕 이삐차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잘하셔야 돼. 아,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칭찬받을 일을 안 했는데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누가? 내가. 이건 어리석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짓이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리고 나도 지가 잘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 그건 공덕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그것은 의도와 부분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공덕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갖고 복잡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반드시 불교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부분을 갖고 내 거라고 아저리에서 하지 말자. 여기서는 그런 얘기예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이 부분 칭찬을 받으면 시로 참게요. 그것은 실로 부끄러움이요 수치라고 여겨라. 이제 가끔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요, 아주 무능력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나를 엄청 훌륭하다고 해주면요, 기분이 쏠쏠해요. 여기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 부끄럽게 여겨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부분을 너무 즐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요? 아상이 커질 수 있거나,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진실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하는 부분이거든. 부끄럽게 여기서, 아, 저가 저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나를 칭찬하니 내가 저에게 그 칭찬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든 그 칭찬을 받은 것만큼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면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송을 하는 그 칭찬에 빠지다 보면 그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그냥 부처님만 바라다보고 부처님이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님이 입 쳐다볼 필요 없어요. 스님이 칭찬을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왜? 지도 깜깜이, 나도 깜깜이. 지가 본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착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부분, 이것은 부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나 자신은 그렇게 진실하게 산 부분은 자신은 알수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별로 마음 쓰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저도. 스님이 모든 신도들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칭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뺀질거리다가 아주 종일 뺀질거리다가 잠깐 왔는데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스님이 와가지고 보면 그 스님은 그 신도는 참 모범적인 신도로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간부들이 있을 때 어느 불자가 남은 다 없는데 혼자 그 설거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라고 칭찬을 하면 거기다 대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본인들끼리 입을 삐죽거려 안 삐죽거려? 내가 그걸 잘 알아. 근데 그런데도 그런 시행착오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칭찬하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항상 이러하지 못했고, 어쩌다 한번 할수 없이 했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던 부분인데, 그런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흥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해놓고, 손해보는 장사해놓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다.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덕 이삐차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입으면 시로 참게요. 실로 나의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구 이 몽해는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으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누가 뒤에서 마구 헐뜯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헐뜯으면 그 헐뜯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에? 지금부터는 안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차라리
성화 흔.

3년 이르라. 그것은 진실로 나에 있어서 은근히 기쁜 일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진정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근데 누군가가 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해주면 그 사람을 그 부분의 행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누가 뒤에서 흉을 보면 기분이 좋아 나빠? 그거 바꾸라니까. 그거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사는 삶에서 진실이 아닌 부분을 착각해서 춤출 길은 없다. 콩 심은 돼? 팥 심은 돼? 팥 난다 이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속고 속여가는 그런 부분에 깨춤출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지금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하고 전부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요 행위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예를 든다면 시장에 가서 만 원짜리인데 주인이 1,000원만 받고 잘못 팔았으면 나는 9,000원 벌었어? 안 벌었어? 도둑놈이야. 근데 나는 해봐서 아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뚝 따먹으면 그건 도둑질 한 거고, 다시 가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니 이 계산을 다시 확인해 주시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슴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와, 안 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를 깨끗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남는 거지. 그돈몇 푼, 그 9,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9,000원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것보다는 그 9,000원을 깨끗하게 계산해 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살 거냐?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거냐는 가게집 주인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아, 이런 좋은 법문 들으러 와야지. 이거 안 하고 후회해야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돈몇푼 이익을 얻어가지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은 그것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업이 될수 없는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어떤 탐욕으로 치부되어지는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삶을 너무 즐겨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철저하게 나를 단속하고 나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맨 보면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큰거 얻는 거 이런 부분을 너무 즐겨 하는 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거기에 맞대지 않는. 그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절대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시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방을 갖다 놓고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안 가져가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착한 나라가 됐을까요? 예? 우리는 원래 착한 민족이었었는데 옛날엔 너무 가난했었고 지금은요 그 부분을 양심도 좋은 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CCTV 카메라가 다 지켜주잖아요. 누군가가 지켜보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왜? 우리는 양질의 마음을 키웠으니까. 무명으로부터 진리의 지혜가 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문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즐겨 하지만,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땐

0: 칭찬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지만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거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즉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누군가가 헐뜸을 입었을 때 그 헐뜯는 사람하고 이갈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님?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는데 어찌 내가 그거를 분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이런 부분이래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건 인색하고 누구를 고쳐주려고 그래요? 너만 고쳐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후배 스님들한테 꽤 지적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재수없는 놈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재수없는 놈이 됐어요. 누군가의 흔적을 바꿔주려고 애쓰면 안 돼. 내 스스로가 이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겠죠. 근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절대 지적질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 허물이 훨씬 많아요. 내 허물 보기도 바빠요. 그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다 집안먹고 컸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고치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부처님의 진리의 약을 먹는 거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거든, 그것을 그 허물이 사실이거든, 감사하게 받아들여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꽤 가치 있는 부분이 진리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다툼이 없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주는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신행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대머리도?
1: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1: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1: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1: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보공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관절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0: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0: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역

0: 박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1: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1: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1: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2: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1: 오른쪽 무릎이,
2: 예.
1: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2: 아.
1: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수술을
2: 아이고,
1: 했는데,
2: 네네네.
1: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2: 예.
1: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2: 네네네네.
1: 수술했는 자리가
2: 네.
1: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2: 네.
1: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2: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2: 예.
1: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2: 네.
1: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2: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1: 예.
2: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2: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2: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2: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2: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2: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2: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2: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0: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요.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0: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구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당시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0: 네. 아,
1: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조금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2: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네.
1: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2: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1: 그러니까.
2: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0: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0: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0: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0: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0: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0: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0: 네네.
1: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1: 네.
0: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채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0: 척추 내시 형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그러거든요.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예,
0: 그렇죠. 네. 예,
3: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3: 예.
0: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3: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0: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공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

하며 살아온 죄를 자미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자미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자미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미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미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된

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인사와 동화사, 은혜사에서 부처님 탄신을 찬탄했습니다. 대구 경북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송광사와 금산사, 백양사와 선운사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전합니다. 수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도신스님은 전쟁과 기후위기 등을 동체대비 정신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조계종 3교구 본사인 신흥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말사인 화암사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보종찰 해인사와 동화사, 은혜사에서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사찰들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1: 오색 연등이 경례를 수놓은 가운데 봉축의 연불 소리가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에게 향기로운 물을 정성껏 부으며 번뇌와 욕심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성원했습니다.
2: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전 인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루빨리 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 법회에는 해인사방장 대원대종사 주지 해일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3: 실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공정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1: 해인사는 이날 관내 초, 중, 고 학생 33명에게 장학금 총 1,290만을 전달하며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4: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에게 향수를 붓는 관욕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행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부처님 탄신을 기리는 봉축사와 발언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지역 안녕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5: 오늘 우리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하나의 바다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 삶의 지평이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1: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웅보준 앞마당에서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례를 가득 메운 불자들은 두 손 모아 합장하며 평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6: 오늘 봉축 법요식이 각자의 마음에 밝은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고 그 등불이 가정과 이웃 사회로 이어져 평안과 화합의 인연으로.
1: 불자들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원했습니다.
7: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의 탄생처이고 본래 자리이며 진리의 자리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와 경북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호남 지역 사찰들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송광사를 비롯한 전라도 사찰들의 봉축 모습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8: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사찰을 찾는 시민과 불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총님 송광사는 방장 현목스님, 주지 무자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여야 출마 정치인, 지역 인사들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방장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습니다.
9: 올바른 믿음과 효순심으로 연등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날을 그 참뜻을 기대할 것입니다.
8: 제17교구 검산사는 대웅보전 앞마당에 세워진 특설무대에서 회주 도법스님, 주지 화평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금산사를 찾은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제10

0: 팔교구 장성 백양사도 신도들과 함께 수자 일수 대종서가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욕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며 진정한 나, 참사람의 향기를 찾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만당스님의 원적으로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던 영광불갑사 신도들은 스님이 없는 가운데 차분한 모습으로 첫 봉축을 맞았습니다. 세주지 덕상스님과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불갑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대법회로 만당스님의 빈자리를 메꿔냈습니다. 제24교구 선호사도 대웅보전 앞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경우스님은 선운사 발전에 도움을 준 불자들을 시상하고 경내에서 추억의 뻥튀기를 나누며 즐거운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 명상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무한 봉불사 주지 성원스님은 지역 다문화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8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장학금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불자로서 부끄럼 없이 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0: 햇볕은 따가웠지만 모처럼 맑은 날씨와 연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등을 달기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 저마다 소망은 다르지만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비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덕송총림 수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박대규 기자입니다.
3: 맑은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며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덕송총림 수덕사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도신스님, 선덕 지훈 스님, 종혜연 정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과 우리 안에 부처를 찾는 유아독존의 참뜻을 설명하며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4: 유아독존 세상은 내 책임, 대자대비 사랑 무르 이거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피올 때 피오고 꽃 필 때 꽃 피네 유아독존.
3: 앞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전쟁과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을 부처님의 동체 대비 정신으로 치유하며 평화의 씨앗을 싹트게 해야 한다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5: 동체 대비의 정신은 타오르는 불길을 끄고 본래의 고요를 되찾는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하나임을 생각할 때 나를 가두었던 증오의 벽은 허물어지고 갈등을 치유할 평화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3: 봉축 법요식에는 전영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강승규 국회의원과 박숙자 제7교구 신도회장, 김웅모 수덕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개인과 사회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5: 어떤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이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저희들이 수덕사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3: 이날 수덕사를 위해 헌신한 불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덕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탐욕과 대립을 내려놓고 동체 대비에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도 조실 설당 종우대종사, 회주 대경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육법공양과 헌양, 관육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주지 종천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활짝 열린 마음의 등불을 밝혀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습니다.

0: 조실 종우 대종사는 1심이 청정하면 처처가 극락이라며 사후에 가는 극락보다 현실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불국사는 제38회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불국사 합창단, 선제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국악 공연 등으로 꾸며진 문화예술제를 진행해 불국사를 찾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말사인 화엄사는 법요식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극락보전 앞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끊을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흥사에 모인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자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 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은 법어에서 설악무산 대종사의 시 관등사를 소개하며 부처님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2: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1: 신흥사 말사인 금강산 화엄사도 고성군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지혜 스님은 고성군의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쌀을 전달했으며 문창환 신도 회장은 토성면 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대현 스님 역시 고성 경찰서와 청소년 장학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 원주 구룡사 등 강원 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함께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3: 나무 바가지에 담긴 맑은 청정수가 아기 부처님의 몸 위로 조심스레 흐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관욕의식을 시작으로 신도의 임원들과 어린이들까지 줄을 이어 헌화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합니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함께 발언합니다.
4: 나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가 되고 이웃의 평화가 세상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3: 이날 법요식에는 미얀마 바단타 찬디마 비완사 스님도 함께해 부처님의 일대기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봉은사의 봉축 열기를 더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서명옥, 박수민, 고동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잇따르며 이념과 국적, 세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을 염원했습니다.
5: 우리 강남구 역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부정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은 없는지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 다시 생각합니다.
3: 특히 올해 연등회에 300여 명의 외국인이 동참하며 글로벌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봉은사는 법요식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께서 봉축절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신 큰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3: 법요식 이후에는 봉은사 대중 스님들이 시민들에게 오색실을 묶어주며 건강과 행복, 애군 소멸을 축원했습니다. 손목에 묶인 형형색색 오색실은 도량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선물했습니다.
8: 색깔이 많아서 좋고 패턴이 반복돼서 좀 예쁜 것 같아요.
6: 석가탄신일에는 등을 달기 위해서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0: 좋은 것 같아요.
1: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온 세상을 밝힌 부처님 오신 날. 사부대중은 축제의 환희 속에서 마음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천진불들이 그린 부처님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3: 찬해의 자연을 품은 제주 산방산에 형형색색 연꽃 등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꾹꾹 담아낸 부처님은 여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주지 효성 스님과 보문사 장학회 진여행 이사장, 유미 회장과 최병철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제4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존재고요. 같이 함께 온 아이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연꽃이 하나씩 피어오르는 소중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 창립 11년째 한결같은 취약계층 나눔과 천진불 장학사업에 힘써온 산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이날도 38명의 불자 학생에게 총 1천만 원의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처님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진행한 산방산 보문사와 장학회는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큰 어른으로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5: 저희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하오니 대자 대비한 가피로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6: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손을 좀 잡아주고 그 스스로에게도 그동안 애썼다라고 건네는 자비로운 하루가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3: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천진불과 함께 희망의 연등을 밝힌 산방산 보문사. 산방산 보문사의 변함없는 자비행처럼 서로 나누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길 발언해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2: 용인 서봉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봉사 주지 효정 스님은 지난 21일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학인 스님 1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전달한 효정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구도 여정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훗날 자비심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2022년부터 5년째 기부를 이어온 사찰은 서봉사가 처음이라며 효정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불교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승현 스님은 장학금을 원동력으로 따뜻함을 온누리에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군 건봉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삼명대사 호신불 금동 열회좌상 친견 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는 삼명대사가 몸에 지녔던 호신불과 일본에서 되찾아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친견할 수 있어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삼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건봉사에서 의승군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대표적인 호국승으로 전쟁 이후에는 일본에서 조선인 포로 3,500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건봉사 주지 설주 스님은 70여 년 만에 삼명대사의 원부를 건봉사에 모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국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와 광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신행회와 지역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광덕사는 지난 20일 경내 연심카페에서 동진 스님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키즈데이를 열고 신혜원, 노틀담 형제집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키다리 삼촌이란 이름으로 그룹홈 청소년들을 후원해온 동진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원정사 도계 스님도 21일 자비신행회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5곳과 일시 보호소 생활 아동들에게 직접 구운 와플과 행복 가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조계 스님의 안아줄게 도담도담 기금으로 마련한 과자와 과일,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을 담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시설 아이들에게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대신 전했습니다. 중동전쟁이 80여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쏟아지는 빛 속에서 조계종과 시민사회가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정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침략전쟁 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이 지난 20일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평화기원 108배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산호위 스님들을 비롯한 20여 동참자들은 중동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108배를 올리고 이후에는 광화문 봉축탑 등을 무건 행진하며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 시경 스님은 전쟁은 곧 인간의 야욕과 탐욕의 결과물이라며 생명을 앗아가는 중동 전쟁이 당장 종식되고 평화가 숨쉴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가 지난해 전국 사찰과 봉축 현장을 누비며 렌즈에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제31회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빛으로 오신 날 마음으로 담은 우리의 시선을 주제로 개막식을 열고 67점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제20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도 함께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출품한 641점의 작품 가운데 대구 능인중학교 이시우 학생의 화합의 탑이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찍는 이와 바라보는 이의 깨달음이 함께 담기는 불교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마음엔 평안을 그리고 세상엔 화합을 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서원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심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0: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기훈이 연습세. 우리 개소영 작가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유튜브에서 비군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불화 작가 개소영입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석박통학 과정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 지금 조교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0: 야, 반갑습니다. 우리 비군의 연습생. 네. 개소영 작가님. 지금 나눌 대화가 많아요. 저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네. 직접 또 준비하셨다고 해서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비군이 연습생. 사실 제가 저게 제일 궁금해요. 비군이 네. 연습생 무슨 뜻이에요?
1: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0: 큰 의미가 없다고요?
1: 큰 의미 없습니다.
0: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1: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었던 닉네임인데 불교미술학과 학생들은 진짜로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매 학기마다 과제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한 학기 동안 밤을 새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그렸던 불화들이 과제 전이 끝나면은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좀 패배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오. 왜냐면 이게 일반 회화였으면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불교미술이라는 분야에 있으니까 하나의 연습작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 좀 무력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진짜로 신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이 이렇게 매 학기 버려지는데 내 그림이 더 좋은 가치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작가에게 수행자의 자아를 부여를 하자. 그래서 자조적으로 지은 닉네임이 비군이 연습생이에요. 오. 추가를 할 순 없으니까. 오.
0: 저는 비군이 연습생에서 네. 앞으로 비군이 되실 건가 보다.
1: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요.
0: 그럼 아직 비구니 스님이 될 마음은 없지만 네. 비구니 스님이 어떤 연습하는 마음으로 네. 어떤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쵸. 살아가겠다는 뜻이네요. 예. 야, 그러면 우리 비구니 연습생 더 정확한 뜻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0: 아유, 멋있습니다. 예, 머리 기른 수행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0: 예. 그럼 우리 불화 작가 개소영님, 비군이 연습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비군이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학부 때부터 썼던 닉네임이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교미술 관리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정말 그 자연스럽게 그래 내 채널은 비군 연습생이다 결정이 된 거였어요.
0: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그냥?
1: 사실 그것도 진짜 그냥이에요.
0: 그냥?
1: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온 후 첫 해가 지난 후에 만들어진 채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논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과제를 하는데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유 시간이 남더라고요.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23년, 2024년은 그 시점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많은 작가나 기술자들이 AI로 대체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야, 나 지금도 이렇게 할 거 없는데 시간 지나면은 어떡하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 말고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작은 이런 물살을 일으켜서 불교미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자연스럽게 불교미술을 즐기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고 전시를 가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전 내용을 알아야지 비로소 불교미술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전 읽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게제 유튜브입니다.
0: 오, 그냥 했는데 그래도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주목받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한 것치고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튜브 제작하고 있나요?
1: 일단 제가 대본을 만들고 그거를 MJ 스튜디오라는 청년 불교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튜디오 대여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지하철에 서도 편집을 하고 집에서도 편집을 하고 카페에서도 편집을 하고 틈틈이 편집을 하면서 그다음에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1: 그쵸. 어려움이 사실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뭐가 어려웠나?
0: 오.
1: 왜냐하면 그때 할 일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딱히 지금 돌아보면은 뭐가 어려웠지?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그냥 하는 거죠.
0: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야. 그러면, 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뭔가 더 독특하고 재미난 그런 유튜버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하고 진행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사람들 눈높이에 쏙쏙 맞춰서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할줄 아는 게
0: 오.
1: 불교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0: 할줄 아는 게 불교밖에
1: 네,
0: 없다.
1: 그쵸. 뭔가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뭐 취미생활 같은 거를 올린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일상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취미도 불교 미술이고 일상도 절에 가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불교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제 일상이 그냥 다 불교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0: 자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할줄 아는 게 불교 미술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씀 마디마디마다 항상 불교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교하고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1: 그러게요. 저도
0: 예.
1: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혹시 집안이 뭐다 불자 집안인가요?
1: 네, 저희 할머님들이 다 불자세요.
0: 할머니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하고 익숙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불화 작가가 되게 된 건가요?
1: 이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것 같아요.
0: 인연법?
1: 네, 인연인 것 같아요.
0: 아.
1: 사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문화재 수리를 하는 걸 그걸 하러 오거든. 단청 수리를 한다던가, 아니 불화 수리를 한다던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고서 대학에 오기는 왔었어요. 여기서 뭔가 배워서 기술자가 돼야겠다라는
0: 오.
1: 마음으로 대학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불화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문화재를 다루고 수리를 하는 일도 재밌지만, 정말 이건 순수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이 순수 예술의 영역이 이렇게나 재밌고 되게 원래 순수 예술이라 하면 되게 선을 잡힐 것 같지도 않는 건데 요 불교 미술은 내가 뭔가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만 손을 뻗으면 다알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한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빠지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1: 불교.
0: 불교 자체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셨네요. 제가 우스개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전생에 정말 비구니 스님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0: 인정을 하시네요. 그래서 전생에 비구니
1: 같아요.
0: 스님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번 생에는 머리 깎고 비구니로 살아봤어요.

0: 있으니까 다음 생에는 머리 기르고 세상 속에서 한번 제가 신자로 한번 또 불교 활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또 원력을 세우고 전생에 비구니였던 스님이 이번 생에 지금 이렇게 유튜버, 불화 작가가 된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을 이제 지금 콘텐츠를 이제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1: 저는 난이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0: 어렵지 않게 하는 거?
1: 네. 근데 이걸 저조차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낮은 난이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스님도 공부를 오랫동안 하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아는 거를 남들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드는 것이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뭐, 다른 말로 엘리트주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단지 유튜버로서 난이도를, 채널의 방향성을 위해서 좀 유지를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대중과 항상 소통을 해야 하는 학자이자 작가로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때좀 난이도를 좀 낮춰서 그렇게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0: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는
1: 네.
0: 걸 중요하게 여긴다.
1: 네.
0: 너무 좋은
1: 근데 되게
0: 말씀입니다.
1: 어렵습니다. 네.
0: 어렵죠. 저도 항상 어렵게
1: 네.
0: 느껴지고 제가 지금 이 가피라는 프로그램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제 인지도를 높여준 게요
1: 네.
0: 불교TV BTN의 소나무라는
1: 맞습니다.
0: 방송인데 소나무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1: 네.
0: 감사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처음에 저도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불교는 너무 어렵다. 아,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컨셉을 뭘 잡았냐면, 왕초보를 위한 불교. 그냥 쉽고 재밌게 다가가 보자. 그럼 불교를 쉽고 재밌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빵! 하고 인기가 터진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거는 알지만, 어렵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의 재미를 느끼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고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바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개소영 작가님 아닙니까? 그래서 개소영 작가님의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의 방향은, 핵심은 난이도. 더 쉽게 말하면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바로 눈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0: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좀더 대중문화와 호흡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지금은 불교계에 있는 행사들이랑, 불교계에서 뭔가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주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불교가 워낙 대중 안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약간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루면서, 대중성의 콘텐츠도 다루면서, 대중과 불교를 섞어버리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0: 이야,
1: 예.
0: 너무 좋다. 딱딱한 불교가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1: 네, 그냥 삶에 좀 침습하고 싶어요, 은밀하게.
0: 그것도 재미있겠다.
1: 네.
0: 불교 인간 극장 해가지고 막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불교가 또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팔상도. 팔상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까지 여덟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팔상도잖아요. 오, 왜 팔상도가 두 번째 키워드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팔상도가 개인적으로 불화 작가로서 꿈의 불화기는 합니다. 오. 아시겠지만 뭐 죽기 전에 팔상도는 한번 그려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른이 되어서의 이야기고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서 봤었던 불화, 이게 불화구나라고 인식을 했던 불화는 팔상도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한 불자셨는데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간다던가 어딘가에 놀러 갈 때 불교 박물관을 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천에 있는 한 불교 박물관을 갔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갔었는데 그 사찰 벽에 팔상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주사 팔상도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실외에 있었거든요.
0: 실외.
1: 네. 뭐 자세히는
0: 무슨 산지는 기억 안 나요.
1: 네, 너무 옛날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아 부처는 누군가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저런 데에서 수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부처님은 뭔가 나랑 다른 존재구나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거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0: 오, 거기서 재미를 느꼈어요?
1: 네, 왜냐면 그림 보려면 여기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게 뭔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0: 도는 게 좋았다 그러시니까 네. 순간 전생이 햄스터였나?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놀랍네요. 그 네. 어린 나이에 네. 거기 팔상도를 보고 팔상도의 그 그림을 보면서 돌면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1: 좀 재밌었어요.
0: 그때 불교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인연이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가졌던 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0: 씨앗이 심어졌네요. 네,
1: 돌면서.
0: 비구니 염스생의 씨앗이 네. 팔상도를 통해서 출연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불화 작가 개소영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불화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구체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또 궁금해요.
1: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0: 생각을 안 해봤어요?
1: 네, 어쩌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서양학과에 들어갔다거나 동양학과에 들어갔었어도 불교 미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동양화 전공하신 분들이나 서양화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들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동국대학교 불교 미술학과에 대학원에 신입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0: 그래요? 네. 와, 의외네요.
1: 그렇죠. 원래는 1년에 한 2명 정도? 한 학기에 한 명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여기저기에서 오시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서양화나 뭐 다른 걸 했어도 결국 이걸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불심을 투철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0: 시대의 흐름이?
1: 네. 창작을 위해서는 불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러면 불화 작가로서 이것이 불화의 매력입니다. 딱 짚어주신다면요?
1: 불화의 매력은 확실하게 있죠.
0: 궁금합니다.
1: 한도 끝도 없는 게 불화의 매력입니다.
0: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도 끝도 없으면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1: 불화는
0: 말이에요?
1: 제대로 그리고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0: 무궁무진하다.
1: 네. 재료부터 시작해서 묘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 선을 뜨는 그것까지도 완성이라고 마음 먹기까지의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돼요.
0: 불화는
1: 네.
0: 수행이네요.
1: 정말 수행이에요.
0: 수행이구나.
1: 네, 끝이 없습니다.
0: 그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불화를 직접 그리셨잖아요. 금어라고 불렀죠.
1: 네.
0: 야, 수행이네요, 불화가. 불화의 매력

0: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화 작가 개소영님께 여쭤보니까 무궁무진.
1: 네.
0: 쉽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다.
1: 네. 야.
0: 근데 이게 우리 사홍서원이라고 있잖아요. 불교의 핵심 사홍서원도 중생이 끝이었지만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끝없지만 반드시 끊겠습니다. 법문이 끝이었지만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위가 없지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잖아요. 사홍서원도 한도 끝도 없거든요. 불화의 매력은 한도 끝도 없다. 어떻게 보면 막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어떤 허공과 같은 경지를 또 보여주는 게 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불화 작가 개소영님이 직접 그린 불화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야! 아,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1: 엄청나죠?
0: 이야, 이거 진짜 엄청난데?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초대 손님 모시고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1: 아, 진짜요?
0: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네. 이걸 본인이 직접 그린 겁니까?
1: 네, 제.
0: 야,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저 좌측에 있는 지장보살 시황도는.
0: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중에 한 분이 다 좋아하지만 지장보살님.
1: 어머, 저도요.
0: 지옥에 있는 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1: 네.
0: 야, 그래서 저는 도장 찍을 때에도 지장 찍어요. 웃자고 말입니다. 예. 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그렸다. 아,
1: 제가 대학생 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의 졸업작품으로 그린 불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작품을 할 때는 너 1년 동안 뭐 그릴 거야? 뭐 그릴 건지 모범 갖고 와 라고 해서 교수님께 들고 가거든요. 저도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굉장히 화려한 불화들을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제 성격을 아시니까 소영아 너 이거 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 좀 다른 것을 해봐라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0: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네.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가 보네, 불화 중에서도.
1: 이전에 다 들어왔었던 작업들이 좀 많이 화려한 그림들이었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들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4학년이 되면은 고민이 진짜 많아져요. 불화 작가를 내가 계속 할 것이냐, 취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아예 다른 곳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 마지막 불화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뭐 원 없이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건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갖고 갔는데 다 속된 말로 빠꾸를 먹었죠, 교수님께.
0: 안 돼! 이렇게.
1: 네, 너 이거 완성 못 해.
0: 미안하네.
1: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사학교 다니면서 이렇게나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0: 억울하죠.
1: 그래서 약간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네, 지장보살님을 그려야겠다 해서 지장보살님 도상을 찾다가 이 쌍계사 지장보살 시황도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 그림 포인트가 나무 결 문양이랑 저 파란색 색감이 중심에서 은은하게 계속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저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저런 색감적인 것이나 묘사적인 것. 그래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 들고 갔는데 교수님도 오케이 해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린 불화입니다.
0: 1년 동안?
1: 네.
0: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개소영 작가님이 약간 우스갯소리예요. 물론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도 영순이로 지장보살님이 구제해 주실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이야, 이거 약간 사심이 깃든 안정빵 불화인 네. 것 같은데요. 내가 지장보살 시황도 그렸는데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 지옥에 떨어져도 나 구제는 해주시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네. 진심으로 수의 찬탄 드립니다. 너무 잘 그리셨네요.
1: 네.
0: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불화 작가로서 개소영님은 불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까?
1: 전 전통 불화를 그리고 현대 불화도 그리거든요. 전통 불화를 그릴 때는 좀 집착적으로 재료나 도상에 집중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전통 불화라는 것의 존재 가치와 의의가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와서는 현대 불화 작업도 하고 있는.

0: 근데 현대 구조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재료도 내가 안 써봤던 걸 써보고 도상도 뭐 파괴를 한다고 하는 건좀 그렇지만 좀 최대한 다르게 뭔가 흘려서 해보자. 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1: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제가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개소영님 응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두 번째 키워드.

0: 우리 직접 그린 저 지장버섯 시황들을 보면서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1: 아유,
0: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다들 감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볼까요? 아, 또 제가 제일 거시기 하는 초성 퀴즈가 나왔네요. 나를 비읍, 티읍, 기읍, 한, 불교. 저걸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거의 틀려요.
1: 아, 그러세요?
0: 거의 틀리는데.
1: 거의 쉬워 보이는데.
0: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딱 답이 나왔어요. 우리 작가님을 보니까 막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열정을 활활 태우는 나를 불타게 한 불교. 맞습니까?
1: 이렇게 창의적으로 답변 해주셨죠?
0: 또 틀렸어, 또 틀렸어. 아, 이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 나를 불타게 한 불교 아닙니까?
1: 아닙니다.
0: 하얗게 불타게 하는 불교 아닙니까?
1: 되게 소극적인 답변이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0: 자, 그러면 오늘도 틀린 걸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개소영 작가님.
1: 네.
0: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1: 예, 나를 버티게 한 불교.
0: 버티게 한 불교?
1: 예.
0: 굉장히 쎄 보이는데.
1: 아, 그런가요?
0: 예. 굉장히 힘 있고,
1: 네.
0: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왜? 나를 버티게 한 불교.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1: 일단 기본적으로 번뇌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0: 번뇌가 많아요?
1: 네.
0: 아까 아무 생각 없다고 해가지고 네. 번뇌가 적을 줄 알았는데.
1: 그 생각을 많이 좀 죽인 거죠.
0: 아, 번뇌가 많았다.
1: 네. 그거를 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아닐 수도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죽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뭔가 내 안에서 반짝인다고 생각했던 것들, 뭔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죽이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오.
1: 좀 내려놓는 과정.
0: 그렇죠. 놓아버림.
1: 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불교였고 또 아까 졸업 작품도 저도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렇게까지요? 네.
1: 예.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0: 말 끊어서 미안한데
1: 네.
0: 지옥에 떨어질까 무서워하는 거 보면 진짜 수행자다.
1: 아, 그래요?
0: 네. 하여튼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1: 네, 어쨌든 제 지장보살 시황도를 그리고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장보살 시황도도 저렇게 열심히 그러는데 설마 지옥을 보내시겠어? 특별 대우를 받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서 뭔가 그냥 좀 지워버리고 좀 흘려보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불교였던 것 같고 불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오, 그러면 나를 버티게 한 불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을 상대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불교가 청년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불교 1위 종교 1위가 불교가 되었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간중간마다 지금 불교가 대세입니다
1: 네.
0: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불교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 한번 젊은 청년 입장에서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1: 사실 많은 리포트나 그 저널에서 보면은 뭐 자율성이다, 뭐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거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불교가 가지는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흘러들어와서 일단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생각보다 좋은 얘기를 잘 못 들어요.
0: 좋은 얘기를 잘 못 들어요?
1: 네, 왜냐면 뭔가 청년들 입장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MZ세대라서 그런가 뭐 악착같이 하지는 못하네. 약간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 불합격. 되게 좋은 얘기를
0: 너무 좀 세상이 빡빡하죠.
1: 좀 빡빡한 빡빡해. 것 같아. 물론 뭐 요즘에 살기 편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이제 정서적으로 들었다 보면은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 듣고 살거든요, 애들이. 근데
0: 한국인들이 칭찬에 또 인색하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승부욕이 강하고.
1: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좀 사람들은 뭔가 되게 곱게 자라는 그런

0: 제가 대학교에서 조교로 지내면서 보는 제 시각이에요. 애들이 생각보다 칭찬을 들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1: 칭찬 들을 기회가 없구나.
0: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절에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말을 또 해주잖아요. 또
1: 그렇죠.
0: 불교에서 해주는 메시지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1: 그렇죠. 네가 부처다. 막
0: 네, 넌 부처고 넌 뭐든 할수 있고 잘안 돼도 뭐 수행 정진하면 돼.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스피커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것들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그런 걸 보고서 젊은이들도 아, 나도 좀 저렇게 편안해지고 싶다. 좀 그런 욕망이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엔 스피커들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힐링하러 오는 거군요.
0: 요즘 애들은 불교를 문화로 접근을 하잖아요.
1: 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불교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모습, 그거 자체가 젊은 청년들에게 포교가 될수 있겠네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우리 작가님,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0: 사실 뭔가 실제로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 종교로 인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1: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하나의 문화로서 다가간다고.
0: 그 문화이자 뭔가 내가 힘들 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1: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청년들이 불교를 꼭 종교로 믿지 않아도 좋다. 재미로 와도 좋고, 문화로 다가와도 좋다. 그냥 절에 한 번이라도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0: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1: 예,
0: 있는 것
1: 편하게
0: 같아요.
1: 해줘야죠. 몸에 비빔밥이라도 한번 먹고. 와준
0: 맞습니다.
1: 것만도 고맙다, 청년들아. 그리고 이 청년들이 불교를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젊은 포교를 하고 있는 바로 선봉 주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개소영 작가님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예, 참으로
0: 고맙습니다.
1: 훌륭하십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이 불교라는 이국에서 이역 만리에서 왔었던 그 부처님의 법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막 병에 걸려가면서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마음이 너무 갑자기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정신성의 계승이라는 것이 가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힘든 시절에. 그런 걸 보면서.
1: 이 소중한 가르침이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앞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은혜가 있었을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자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이 포동포동해 보인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얼굴을 부은 거예요. 아시죠? 그 느낌.
0: 너무 잘 알아요.
1: 아, 진짜. 우리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으로 찐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0: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교를 이어오고 불화를 그려내는 사람들, 불화를 의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찰에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1: 사람에 대해서.
0: 그래서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선사들의 삶과
1: 큰 스님들의 삶.
0: 그들의 사고.
1: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의 정신은 무엇이었나.
0: 그들은
1: 멋있네요.
0: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가?
1: 왜
0: 왜
1: 저렇게까지 해요?
0: 저렇게 당나라 가서 막 병에 이렇게 걸려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부처님 법을 전달하러 돌아오잖아요, 신라로. 대단하다.
1: 그큰 스님들의 그 구도의 모습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감동이에요.
0: 뭐가 가슴
1: 맞죠? 감동을 느끼신 거예요. 그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젊은 청년 불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심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에

0: 오늘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아유,
1: 와.
0: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또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소영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1: 네, 저에게 가필은 액체입니다.
0: 액체!
1: 네.
0: 너무 독특하다. 액체?
1: 네.
0: 네. 아니, 액취! 이거 아니고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액체! 왜 액체입니까?
1: 저는 가피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수륙제를 할때 사용하는 불화인 감로도가 있잖아요. 초기에 그려진 감로도를 보면은 그 수륙제 현장에서 물과 못해 있는 무주고원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이렇게 착 감로로써
0: 감로수, 물방울로.
1: 중생에게 발효해서 전달하는 그 스님이 계세요. 저렇게 보면은
0: 물을 튕기는, 물을 뿌려주는.
1: 그 감로를 이렇게 착 튕겨주는. 저 보면 그래서 손가락에 보면은 뭐 쌀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저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스님들이 의식을 할때 그냥 경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중생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가피를 이렇게 착 감로를 이렇게 착
0: 감로수를 그거 맞으면 샤랄랄라.
1: 이제 뭐 가는 거죠.
0: 급락 가는 거네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에게 가피란 액체다.
0: 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감로수, 그래서 액체라고 하셨군요. 개소영 작가님 말한 그 액체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심입니다.
1: 맞습니다.
0: 물을 뿌렸지만 물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생을 향한 자비심.
1: 그쵸.
0: 개소영 작가님에게 질문한 가피란 무엇입니까? 액체입니다. 그 액체는 바로 자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비심이 가득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다들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흐뭇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밌으셨죠?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4: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기를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4: 이럴 수가.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1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야 신중주가 신주하 신주.

꽃피고 새우는 좋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선원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등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죠? 등이 조금 자그만하게 뭐 안 취한다는데 작은 걸 달다 보니까 옆에 간격이 조금 넓기는 한데 문득 달아놓고 색 배치를 흐름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좀 안 드시기도 하겠죠. 여기 배추 스타일이라고 배추 안에 속에 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배추 이파리가 새파랗게 녹색이 있고 그 다음에 꺼죽에 시퍼리 쭉쭉한 그 시래기 있잖아요. 그 배추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고 저 뒤쪽에는 연등 사나이는 핑크 아닙니까? 오늘 핑크 색깔로 오늘 케이크도 보니까 연꽃 색깔로 핑크 색깔로 그냥 이쁘게 해가 오셨던데 꽃도 그렇고 또 저렇게 연등을 배치를 하고 보니까 알록달록하게 할까 좀 공부하는 데답게 그냥 쫙 일관성 있게 쫙 밀어붙여 버릴까 하다가 일직선에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 스타일이 농협 스타일 같아요. 농협 간판이 그 초록색에다가 농협 그 마크가 노리끼리 노란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새마을 운동? 그만큼 촌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촌스럽게 살지요. 하여튼 1번부터 쭉 한번 요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태도는 또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념, 봉념, 호밀이라 마치 꿀벌이 좋은 꿀을 생각하면서 꽃에 다가가듯이 예, 요즘 왜 아카시아 피어가지고 꿀벌들이 뭐 아카시아 꽃 같은 데 많이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꿀을 찾아서 그러니까 좋은 진리의 정법의 수행을 찾아서 떠나는 꿀벌처럼 살아야지 똥파리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지. 똥파리는 인호 미충이 불변 정려 인달이라 사람이 미충이 저 구더기를 미워하는 것이 인호 미충이 불변 정려 인달이라 불변 정려 청정한 것이 뭐고 지저분한 것이 뭔지 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똥파리 있잖아요. 똥파리 똥파리를 태말충이랍니다. 불교에서 공부하는 태말충 우리 번뇌를 태말충 태는 태초하는 것 뜻이 높다 아주 높다 저기 높다 빠르다 최초 시초 태초 있잖아요. 태 가장 말충 태말 제일 뒤에 있는 거 태초는 제일 앞에 있는 거고 태말은 제일 뒤에 있는 벌거지가 그 똥파리거든. 똥파리한테 꿀을 뭐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꿀벌처럼 좋은 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거룩한 것을 또 목마른 사람이 감로술을 생각하듯이 정법을 생각하고 반드시 이 법은 굉장히 무상심심 미묘법이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정 삼매에 들어가야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아서 비로소 선정에 일어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널리 펼치는 사자우를 펼친다. 그러나 이 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공중체하라 여공중체하라 본문 중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십지 법문 특히 불교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차라리 눈 감고 보는 게 낫지 눈 뜨고는 볼 수도 없다 이 말. 어떤 유의현상으로서 파악하는 것 지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공중풍상이라 마치 공중에 부는 바람의 모양과 같다. 어젯밤에 제가 포행을 하면서 살 걸어보니까 바람은 모양도 없고 바람에는 소리가 없는데 바람은 소나무를 스치니까 송도 솔파도가 일어나고 예? 예. 또 대나무 밭을 스치니까 대바람이 일어나고 전기줄을 스치니까 윙 하는데 그건 도대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은 소리도 없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저 소리도 없고 무색성향 미척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 그래서 안입이 설신으로서는 간파할 수 없다. 무안입이 설신이라 오고감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무거 무례라.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일러서 공중치하여 공중풍상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정법, 깨달음의 법, 일체의 모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부처로 가는 그 근본은 십지로 위본이라. 십바라밀로.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은지가 바로 우리의 근본 바탕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생의 불신이라 의심이 일어났어. 의심이 많고 미혹하거나 교만해서 불신이라, 공덕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영부덕문이라. 천금만금, 천년만년 지나더라도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 바로 옆에서 속삭여주는데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득 차가 있구만. 바람에는 향기가 없지만 어제 제가 캄캄한 밤길을 걷는데 찔레꽃이 얼마나 피는지, 바람에 그 향기가, 바람은 이내 찔레꽃 향기가 되고, 저쪽으로 가니까 바람은 이내 또 아카시 향기가 되고, 바람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바람에는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모든 것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로다. 무명무상 절일체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것을 알고자 하면은, 이 십지 법문을 알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지품을 많이 읽어야 되겠는가? 십지 이 법문을 알고자 하면은 내가 바라밀행으로서 글자를 제쳐놓고 내 뼈가 가루가 되도록 남을 위해서 같이 이타정신으로 보살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글 한 자 몰라도 십지품을 잘 또 알 수가 있고, 글을 천년만년 보더라도 종이 쪼가리 씹어 먹을 수는 없는 것이래. 심종성근하여 착한 씨앗을 깊이 심었어. 깊이 심었어. 어제 뭐 어디 우리끼리 이제 쭉 얘기하다 그랬지요. 겨울에도 나무는 뿌리가 자란다. 그렇죠. 겨울 남해 앞바다가 아니고 남해 들판에 가보면은 마늘이 겨울에도 자랍니다. 그죠? 뿌리가 겨울 땅 속에 계속 자랍니다. 자라서 어느 만큼 자랐는가 알라고 하면은 마늘 종이나 마늘 줄기가 얼마나 커 나오는지 뿌리만큼 올라옵니다. 예? 그 사람의 뿌리가 신근에, 그 사람의 깨달음과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가 한 거는 그 사람의 공덕에 딸려가 있는 것이래. 어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풀 뽑다가 누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금반지를 주셨거든. 아, 진짜 금반지 순도 99%. 그분은 여기서 문수선언에서 제가 한 20년 전에 금강경 만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금강경 만독을 1년 만에 끝낸 분이거든. 풀 뽑다가 가만히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풀 뽑다가 평상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앞에 뭔가 반짝반짝거리길래 보니까 금반지야. 그 동그랗게 자국이 있더라고. 그 아무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아. 예?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 법성계 색깔로 해가지고 등 만들어주기도 하고 등공장에 연락도 안 해도 그 어느 선생님이 한번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해가 하면 영험이 없죠. 그냥 갔다 오는데 우리한테 딱 맞아야지. 그러니까 찾으려고 금반지 찾는 게 아니라 금반지가 나를 찾아와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은, 부처님의 물건은 공덕이 있는 사람한테 저절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표류하다가 자기의 섬을 무인도에서, 무인도 같은 섬을 하나, 이렇게 무인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만한 섬을 만듭니다. 자기의 등불을 만듭니다.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빛을 빌려서 반짝거릴 수 있지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달마스님 출가할 때 인연을 보면 그렇죠. 이 마음의 진짜 보배는, 심보는 남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다. 불류타오라. 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도 자수라.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수행할 뿐이라. 자, 그래서 깊은 이 성근의 씨앗을 심으면은 자비가 현전이라. 자비가 저절로 툭 드러나 버린다. 홍씨가 익으면 저절로 툭 떨어져 버리듯이 그런 걸 조홍이라 하죠. 빨리 익은 것이 빨리 떨어지거든. 이를 줬자 익을 홍자. 우리도 여기서 빨리
대지도를 나오죠. 여기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은 마치 과일 나무에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것과 같다. 한번 흔들면 익은 것이 먼저 떨어지고 아직 덜 익은 것은 나무에 붙어가 있다. 다시 두 번째 와서 또 흔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익은 것들이 떨어지고, 또 한번 흔들어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와, 그래, 안 떨어지는 겨. 안타깝지. 그 바람이 분다 해서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돼서, 낙엽이 떨어질 때쯤 돼가 바람이 부는 것이지. 바람이, 이파리가 금방 이렇게 돋아 나가 있는데 아무리 태풍이 불어봐라 바람이 떨어지는 거야. 이파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예? 열매도 토독토독 떨어지다가 지가 끝까지 익을 것들은 익기 전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끝까지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꼭지를 이렇게 보는 거는 마치 먹을 수 없지만은 나무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니지만은 사과 꼭지 같은 것이라. 우리가 호박이면 호박 줄기 이렇게 달라붙어 꼭지 있잖아요, 꼭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그런 꼭지가 없으면 중간에 뭐이 공부가 이 책이 없으면 매개체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자, 자비가 저절로 돌아나고 우리가 마치 공중에서 새가 날아갈 때 흔적이 남지 않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이 바라밀형은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울며 불며 이 업장 업보 중생이 어떻게 인간 몸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게 남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법당에서 부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하원경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범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초범부지라. 예? 탈각 오음하고 우리 그 범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생열에 가라.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났다. 오늘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청룡동을 지나가는데 문수선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집 같고 주인 같고 예. 그래 하도 좀 미안스러워가지고 사물함 좀더 만들기로 했어요 저쪽 오늘 오후에 들어오면 미안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잔치집은 항상 떡이 모자라요 예? 잔치집은 항상 떡이 모자라고 공부하는 데는 항상 락카가 모자라고 예. 생열에가라. 열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열의 집이라 합니다. 예? 찢고 뽑고 사는 데는 열의 집이 아니라 그건 절집에 있다 하더라도 찢고 뽑고 하면은 그건 악이도고. 그렇죠? 부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포용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이지라. 주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생주 이멸, 그죠? 저게 또 뭐죠? 신해, 행정, 뭐, 이렇게 전부 다 뜻이 있어요. 주 이전에는 생이 있어요. 생한이지. 머물다 보면 또 생도 있지만은, 또 덕한이지. 한이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처럼 흔들거나 쪼개거나 부수거나 붙일 수 없는 흔적 없는 진여. 영원히 유통기한이 유지되는 불생, 불멸, 불변동하는 것, 불변하는 걸 부동이라 합니다.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점점 부처님하고 접점이 있다. 상응한다. 그리고 한의지를 얻게 되면 어떠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라. 원리포해라. 어떠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진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 다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왜 욕심이 많은가 하는 거는 이 십지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섯 가지 근본 욕심이 있거든,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 근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괴공한 걸알 수도 없고 늘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병마로부터 또 경제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폭력으로부터 이런 데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영훈 선생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예, 전에 유심이라는 글을 읽었을 때, 그러고, 와, 누가 있어서 이렇게 웅장하게 글을 웅비하는 것 같거든. 한용호 선생님 글을 이렇게 보면은. 용사 비등하는 것 같거든. 이 번역 자체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그래, 하암경 시편담 그 시민부터 해서 글을 또 써놓으셨는데, 한용호 선생님 글을 보는데, 이렇게 유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툭 터진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 정도 되니까, 독립운동에 눈도 깜짝 안 하고 변절자가 생겨져도 변절자가
한용 선생님 제일 한 3년 옷고 치르고 나오셨죠. 나오시면서 변절자들한테 째려보는 게 거의 호랑이가 노려보듯이 봐셨다 전에. 인생 얼마나 더 산다고. 뭘 그렇게 떡 하나 잘 먹고 그 밥 한 그릇 뜨시게 먹어볼 거라고. 민족을 배신하고 다른 것보다 자기 인생을 배신하냐. 자기를 속이냐. 그 우리는 부처님도 속이고 간세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저부터라도 위선적으로 남을 다 속일 수 있지만 신도님도 속이고 스님도 속이고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내 그림자를 떼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업보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계속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십지품 주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말하노니 선남자의 너는 이 때문에 선지식을 구하면서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내지 말라. 선지식을 만나거든 금방 실정을 내지 마라. 선지식에게 물을 때는 힘들다고 피하지 마라.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스님은 성격이 그렇게 모나가지고 팍팍 남 찌릅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죠. 소나무 잎사귀는 빼쪽하고 바늘처럼 빼쪽하니까 그거 저기 열매가 없어요. 사과나 배처럼 감처럼 그런 달콤한 열매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소나무는 통째로 기둥이 돼요. 예? 그 빼쪽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사과나무가 기둥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이빨 썩는다고. 선지식과 가까이 지내면서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을 품지 마라. 선지식을 공경하고 도울 때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계속 하세요. 봉투 주면 계속 주세요. 떡 하면 떡 계속 하세요. 떡 될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책에 나오는 얘기 했는데 중생은 어때요? 적당하게 체면치레 하니까 듣기 싫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욕 들으세요. 예, 이렇게.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되 거슬러 행동하지? 아니, 큰 게 작은 걸 따라가야 되겠어요? 작은 게 큰 걸 따라가야 돼요? 저 바다가 메르치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메르치가 바다를 따라가야 돼요? 분명하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감꽃도 피고, 보니까 또, 뭐죠? 감자꽃도 벌써 피대. 감자꽃이 피다는 건 이미 밑에 뭐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 이제 배가 불러오면 아가 점점 많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자 키도 많이 컸고 하얀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러면 땅속에 안 보더라도 열매가 조롱조롱 열리고 있을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하지 감자 나오잖아요. 핵감자 나왔나요 벌써? 빨리도 나왔다. 그건 인큐베이터다. 그 하지 감자가 지금 나올 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감자는 물 감자라서 저장은 못하지. 그 울산에 왜 서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조생종 일찍이 나오는 것들은 물이 많아가지고 오래 저장을 못해요. 뒤에 나오는 거 만생종. 예? 예. 앞에 거는 이제 귤도 빨리 나오는 거 맛있기는 하지만은 예. 오래 저장은 못하지. 그런 것도 자꾸 이치를 살펴서 하면은 느껴지죠. 자,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되 거슬러 행동하지 마라. 선지식에 지닌 모든 공덕을 의심하지 마라. 선지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해 주거든 굳게 믿는 마음을 제발 좀 내세요. 선지식의 번뇌, 선지식의 번뇌에 맞춰서 뭐 경은쌤처럼 엉망진창을 행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역행 선지식이라 하죠. 입법계 보면 누굽니까? 무염조광, 바수밀다여, 그 다음에 성렬바라문 이 세 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라. 이거예요. 무염조광을 인도말로는 뭐랍니까? 아나라왕이라 하죠. 무, 아나라왕. 무염조광.

있습니까? 대강왕이 있죠. 왕이 두 명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내려갔던 포악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어진 성군 같은 분. 예? 그런데 두 분 다 선지식인데 혹시나 악행 선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재받았다 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법화경에 뭐라 했죠? 대받았다는 나의 스승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식이 번뇌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흉보지? 그런데 내 흉은 왜 그래 많이 봅니까? 선지식에게서 생긴 깊은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저는 선지식이 아니고 후지식인가 봐, 후지식. 좀 후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넘어가서, 거기 이제 선지식 때 주석이, 주가 있죠?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지식이 번뇌에 맞춰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다. 어떠냐. 선지식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선지식은 진짜 선지식이고, 한쪽 선지식은 방편, 선지식이다. 실선지식, 건선지식 그래요. 건 방편으로 하는 선지식은 실이라고 하는 거는 저울 때 달일 때 저울 때 달해지는 물건이 실물이고 저울 때는 추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고정점이 없지요. 자 보세요. 제가 저울 때 올라갔는데 지금 90kg면 90kg, 80kg면 80kg 달려지는 거는 내 실물이잖아요. 저울은 80kg도 됐다가 90kg도 됐다가 60kg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걸 방편이라 합니다. 무슨 건? 저울 때 건. 저울 때 건자. 안동건시 할 때 건자 있잖아요. 저울 때 건자. 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래 보면 돼요. 실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울 때는 0점이 있어서 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참선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 선지식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못된 짓 하고 막 술도 자시고 흥청망청하고 막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방편 선지식인갑다. 에라이 방편 선지식이다. 그래 이제 이해하는 거죠. 바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안팎으로 그 사람 정도가 익었느냐 아니었느냐 익고 자라는 정도에 맞추기 생숙이라 하죠. 썰었느냐 익었느냐 밥할 때도 뜸들일 때냐 그냥 생살이냐 생살을 할 때는 좀 물을 많이 붓죠. 묵은 살 할 때도 많이 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햅살 할 때는 물을 적게 붓고 그런 정도 차이래. 예. 그 비빔밥 할 집에는 그 압력밥솥 때 비빔밥을 해야 그 산채 비빔밥 하는 법무사 밑에 많잖아요, 그죠? 압력밥솥에 일반 밥솥에는 밥알이 어때요? 퍽 퍼져가지고 뭉개진다. 예. 아 그렇잖아요. 예. 완전 또 맛있게 한다고 저쪽에 산채 비빔밥 더 맛있게 한다고 찰밥을 해보려고 떡대버리게 입고 자라는 정도에 맞추기 위한 것에 그 속뜻은 매우 선지식이 방편스럽게 지혜롭고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싫어하거나 의심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하도 낮춰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선지식도 아니지만 참대 선지식 안에도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동을 보이는 선지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교수에서 가르치는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와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이 있다. 실제 보여주는 선지식이 있고 또 가르쳐주는 입만 살아있는 선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행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깨달음의 뜻을 배우는 것이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제가 좀 못 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대지도를 용수보살이 일어났어요. 50권에 나오는 설명에.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지만은 눈이 밝아서 그 사람에게 다리로 10원 보이면서 이래 걸어간다 절로 가라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아,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빠담풍 한다고 이러면 빠담풍 하지 마세요. 이런 훈장쌤처럼. 자, 그 밑에 것은 다음의 뜻입니다. 자, 거기까지 읽고, 10가지 이제 끝났어요.

2페이지부터 봐야 됩니다. 어째서 그래야 할까? 선남자야, 보살은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수행을 듣게 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공덕을 이루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일으키고, 또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선한 씨앗을 자라나게 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조도법을 차곡차곡 모으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가르침의 빛을 밝히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이루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맑은 계율을 배우고 익히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요것은 덕생동자 유덕동녀가 선재동자를 향해서 미륵보살은 어떠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예? 미륵보살은 상징하는 게 자비의 상징이거든. 통째로. 미륵보살 자비는 저 태평양 마타거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공덕을 길에 편안히 머무르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본래 맑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굳센 뜻을 밝히며, 그 선지식이 사는 자리가 비로장 누각입니다.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기억력과 말솜씨의 문을 온전히 갖추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맑은 공덕의 창구가 생겨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지혜의 빛이 드러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더욱 깊은 서원을 얻으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과 같은 한마음의 서원을 함께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뛰어난 가르침을 듣게 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깊은 비밀의 자리에 이르고, 좀 지루하지요? 예, 그래도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법보의 섬에 이르게 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성근의 사기 더욱 자라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지혜의 바다가 넓어지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깊고 미묘한 가르침을 지켜내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복덕의 무리를 굳게 떠받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이 태어나는 길을 맑게 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바른 가르침의 구름을 받아들이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세속을 넘는 길로 나아가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기쁨을 일으키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열애의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되고, 열에 나오면 이제 마칠 때쯤 됐어요.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미묘한 수행을 거두어들이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공덕이 활짝 피어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곳을 다니며 오묘한 법을 듣게 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마음을 설하여 드러내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자비의 힘을 이루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연민의 힘이 생겨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자유로운 힘을 지니게 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요소가 자라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이 선지식을 이롭게 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능히 해내게 된다. 이 왜 이렇게 선지식에 대해서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요,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글인데, 왜 이렇게 선지식 얘기를 이 뒤에도 장황하게 있거든요. 왜 그래 많이 해놨겠습니까? 100페이지, 200페이지씩. 중생들이 그만큼 말 안 듣는 거라. 그 말 잘 듣는 중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식 딱 두 자만 하면 돼요. 최고. 예? 선지식? 최고 이러면 땡인데. 그럼 아무도 안 들으니까, 법을 설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아따 중생 되게 못됐네, 말 안 듣네, 삶아도 삶아도 안 삼키는 차돌빼기 같네. 그러니까. 예? 예? 감자도 되게 오래 삶아야 되잖아요. 감자, 예? 감자도 돼. 이제 감자도 익어가는데 우리도 익어갑시다. 마치겠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릅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동축위원회의 주최

대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0: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0: 태고 보호 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래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볕 좋은 5월의 어느 날,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사이로 버스 한 대가 기분 좋게 달립니다. 버스 안엔 소풍을 앞둔 아이들처럼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버스의 운전석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스님입니다. 오늘 꽃보다 출가 시즌2의 주인공, 대형 버스를 자유자재로 모는 실력파 드라이버, 도원사 원각 스님입니다.
1: 네, 저는 합천의 도원사 주지로 있는 원각 스님입니다. 내가 직접 버스를 운전을 해서 우리 신도들을 108산사순례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이 버스가 바로 도원사의 든든한 발이자 스님에게 도반과 같은 존재라는데요.
2: 오늘 산사순례 가려고 우리 버스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자리 맞춰서 내가 운전하려고 차가 괜찮은지 점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요.
0: 출발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버스 단장입니다. 손에 염주 대신 걸레를 들고 신도들이 머물 자리를 정성껏 닦는데요. 구석구석 살피는 스님의 손길에서 신도들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3: 차를 점검가 제대로 돼 있나 점검 좀 하고 그리해야 보살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산사순례를 갔다 올 수 있죠.
0: 스님의 정성으로 말끔해진 버스. 그 앞에서 신도들을 맞이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싶은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0: 하다 싶어가지고.
1: 네, 글씨 그렇게 날씬해졌어요.
0: 아, 살 없어요 하나도.
1: 아 이거 큰일 났다. 살 없어갖고 힘 없으면 어쩌지.
2: 스님의 하심이 담긴 배려 덕분에 안녕하세요. 신도들도 편안하게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커다란 대형 버스이기에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신도까지 안전하게 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스님. 역시 운전석입니다.
3: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2: 그런데 스님은 이 대형 면허를 언제 따신 걸까요?
4: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년 전에 땄나 5년 전에 땄나 4년 전에 땄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아, 그 학원에서 이제 운전 연습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느라고 연습을 시키는데 점수가 거의 다 처음부터 만점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면허증 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2: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고서야 다루기 힘든 대형 버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림 없이 능숙하게 길을 이끌어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길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5: 우리 스님이 운전을 하셨을 때는 한 배를 탄 선장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 모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고 간다는 마음에서 마음이 놓이죠. 예. 그러니까 스님의 기도 원력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더 기대는 마음이 더 들고 편안합니다.
2: 좌복 위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나 핸들을 잡고 길 위를 살피는 것이나 스님에게는 모두 똑같은 수행이랍니다. 그 덕에 신도들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요. 스님은 왜 이토록 정성을 다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는 걸까요?
6: 우리 절에서도 열심히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절에서만 기도하면은 나나 신도들이나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신도들끼리 잘한다 아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스를 타고 다른 사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거기 신도들 수행하는 모습이나 각 사찰에 큰 사찰이든 작은 사찰이든 가가지고 스님 분들의 수행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2: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참된 배움을 얻길 바라는 마음.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이 달리는 법당에는 스님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새 오늘 순례 장소인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했는데요.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덕사. 천년 고찰 수덕사에 들어서면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단아한 옛 자취들이 곳곳에서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예산이 자랑하는 절경답게 곳곳마다 아름다움도 묻어나는데요. 이곳에 도착해서도 스님의 배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려 신도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살뜰히 살피는데요. 덕분에 신도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덕사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수덕사 대웅전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 보이는데요. 앞장서 길을 이끌면서도 스님의 신경은 늘 뒤를 향합니다.
7: 정말 힘내요. 돌아가니까.
2: 혹여 발걸음이 무거울까 뒤처진 신도들을 살피는 건데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신도들도 그 격려에 힘을 얻어 묵묵히 걸음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어진 산길은 어느새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마침내 수덕사 대웅전에 도착해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데요. 스님이 올리는 기도의 마디마디에는 자신보다 신도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늘 같이 산사슬리 동참한 거사님, 보살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요.
2: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함께해 준 스님 덕분에 신도들도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3: 아,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들은 차 안 해주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직접 스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차 대지를 내와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스님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 보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 기도를 마치고 다시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데요. 스님은 익숙하다는 듯 또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커다란 대형 버스를 모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4: 버스 정식으로 운전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버스 면허증을 따서 따고 나자마자 바로 한 일주일 만에 버스를 끌고 신도들을 태우고 여기 합천에서 양양 휴양까지 산사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따지고 보면 초보 운전인데 신도님들이 스님을 믿고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기도를 다녀와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보살님들을 태우고 여기저기 기도 순례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이런 농담들을 하죠.
2: 면허를 따자마자 시작한 첫 운행.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을 믿고 함께해 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순례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5: 어떻게 스님이 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처음 간 곳이 논산이었거든요.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서 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놀랐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6: 원래 평상시에도 베스트 드라이버시거든요. 그런데 대형버스를 스님이 일주일 만에 따셔서 일주일 만에 운전을 처음 하셨거든요. 그 6시간 거리를 일주일 만에 운전해 가신 기록이 있어요. 첫 운전 테이프를 끄는 게. 예. 이제는 중생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이끈다는 마음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으세요.
2: 스님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신도들을 보다 편안히 기도의 길로 모시고자 하는 스님만의 묵묵한 정성이자 수행입니다. 대형 버스로 수천 킬로미터의 순례길을 이끄는 스님을 보니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스님, 혹시 출가 전에 운전과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4: 아니요. 운전에 관련된 일은 없고 내 출가 전에 무슨 일 했었냐면은 젊었을 때 간판, 옥외 간판 광고 있죠? 그거 서울에서 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사업체를 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좀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밧줄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 일할 때는 내가 무사고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한 두 번 좀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계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에 한번 마음도 정리할 겸 산에 등산하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간 게 이제 저 포천의 운악산이죠. 그 운악산의 그 중턱에 사찰하고 인연돼서 자주 올라가게 됐는데 그 스님이 가끔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뵈면은 얼굴이 그때 당시 스님이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도 굉장히 청정한 얼굴이 나와요. 그 찰나에 이제 나도 이제 내 얼굴을 갖다가 거울로 봤죠. 그랬더니 내 얼굴은

0: 세상에 찌든 얼굴 있죠. 이게 젊은 사람이 이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얼굴이 이 정도면은 나중에 내가 저분 나이가 돼서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얼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탁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 스님 얼굴 닮으려고.
1: 좁고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스님. 밧줄 하나에 의지해 높은 곳을 누비던 젊은 날의 책임감은 오늘날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새 수덕사의 말사인 광덕사의 좁은 앞마당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된 공양으로 순리의 허기를 채워봅니다. 단 한 점의 나물에도 깃든 생명의 무게를 감사히 여기며 함께 공양을 나누는 스님과 신도들. 따뜻한 공양 한 끼에 다시 길을 나설 든든한 기운을 얻어봅니다.
2: 이제 두 번째 목적지 되게 광덕사에 와서 공양하고 대웅전에서 신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단지 기도 한 시간 정도 같이 독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싱잉볼로 해가지고 명상기도를 조금 하려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1: 스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덕분에 정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 여정에 집중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경전을 읽어내려가는 시간. 찰나의 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부처님 곁으로 신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성껏 올린 이 기도가 좋은 씨앗이 되어 신도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길 스님은 발언합니다.
3: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의 기도 원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 원력을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거기에 깊은 감동이 아닐까. 진짜 보시행과 실천행을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점, 그거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됩니다.
1: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달려온 스님의 수고를 알기에 신도들은 고마움을 담아 더욱 간절하게 기도에 임하는데요.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이 시간은 스님과 신도들의 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줍니다.
4: 소탈하셔요. 소탈하시고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벽이 생기지 않게, 거리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흡수를 잘 시키시는 분 같아요. 그 마음이 확 와닿을 수 있게 그냥 풍기는 분위기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느꼈듯이. 그런데 그런 느낌을 우리 오시는 신도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는 느낌적인 것,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그릇이라 불리는 싱잉볼인데요. 묵직한 채로 그릇을 두드리자 맑고 깊은 소리가 물결처럼 잔잔하게 번져나갑니다. 스님의 손끝을 타고 흐르는 이 울림은 신도들의 번뇌를 조용히 씻어내려줍니다.
0: 이 싱잉볼로 인해가지고 그 몸에 진동파도 옮기면 그 만트라 기운이 다시 소생이 돼요. 그래서 그 소생으로 인해가지고 기운이 등줄로 쭉 해서 머리까지 왔다가 또 앞으로 돌아서 내려와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또 이제 그 이 왼쪽에서 팔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 순환이 잘 돼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를 주는 게 지금 현

0: 전 세계에서 최고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명상을 했을 때.
1: 사실 스님은 창원에 직접 센터를 운영하며 싱잉볼 명상을 전파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이미 정평난 이 분야의 대가인데요. 그 깊은 울림과 원력은 늘 신도들의 마음을 향해 머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도운사 원각 스님 두 번째 이야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어루만져주는 스님의 신비로운 싱잉볼 치유 현장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들과 함께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특별한 사연은 물론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인연 몽골 스님들과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까지 원각 스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0: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인사와 동화사, 은혜사에서 부처님 탄신을 찬탄했습니다. 대구 경북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송광사와 금산사, 백양사와 선운사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전합니다. 수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전쟁과 기후위기 등을 동체대비 정신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3교구 본사인 신흥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말사인 화암사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보종찰 해인사와 동화사, 은혜사에서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사찰들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1: 오색 연등이 경례를 수놓은 가운데 봉축의 연불 소리가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에게 향기로운 물을 정성껏 부으며 번뇌와 욕심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소원했습니다.
2: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전 인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루빨리 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 법회에는 해인사방장 대원대종사 주지 해일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3: 실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공정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1: 해인사는 이날 관내 초중고 학생 33명에게 장학금 총 1290만 원을 전달합니다.

0: 며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관육의식을 봉행했습니다.
1: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에게 향수를 붓는 관육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행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부처님 탄신을 기리는 봉축사와 발음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지역 안녕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2: 오늘 우리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하나의 바다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 삶의 지평이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0: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웅보준 앞마당에서 봉축 법요식과 관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례를 가득 메운 불자들은 두 손 모아 합장하며 평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3: 오늘 봉축 법요식이 각자의 마음에 밝은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고 그 등불이 가정과 이웃 사회로 이어져 평안과 화합의 인연으로.
0: 불자들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원했습니다.
4: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의 탄생처이고 본래 자리이며 진리의 자리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와 경북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5: 호남 지역 사찰들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송광사를 비롯한 전라도 사찰들의 봉축 모습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6: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사찰을 찾는 시민과 불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님 송광사는 방장 현목스님, 주지 무자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여야 출마 정치인, 지역 인사들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방장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습니다.
7: 올바른 믿음과 효순심으로 연등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날을 그 참뜻을 기대할 것입니다.
6: 제17교구 검산사는 대웅보전 앞마당에 세워진 특설무대에서 회주 도법스님, 주지 화평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금산사를 찾은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제18교구 장성 백양사도 신도들과 함께 수자 일수 대종사가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욕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며 진정한 나, 참사람의 향기를 찾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만당스님의 원적으로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던 영광불갑사 신도들은 스님이 없는 가운데 차분한 모습으로 첫 봉축을 맞았습니다. 세주지 덕상스님과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불갑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대법회로 만당스님의 빈자리를 메꿔냈습니다. 제24교구 선호사도 대웅보전 앞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경우스님은 선운사 발전에 도움을 준 불자들을 시상하고 경내에서 추억의 뻥튀기를 나누며 즐거운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 명상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무한 봉불사 주지 성원스님은 지역 다문화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8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8: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장학금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불자로서 부끄럼 없이 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6: 햇볕은 따가웠지만 모처럼 맑은 날씨와 연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등을 달기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 저마다 소망은 다르지만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평안을 비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5: 덕송총림 수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박대규 기자입니다.
9: 맑은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며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0: 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도신 스님, 선덕 지훈 스님, 종혜연 정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과 우리 안에 부처를 찾는 유아독존의 참뜻을 설명하며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1: 유아독존 세상은 내 책임, 대자대비 사랑 무르익어 이거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피올 때 피오고 꽃필 때 꽃피네 유아독존.
0: 앞서 수독사 주지 도신 스님은 전쟁과 기후위기, 사회적 갈등을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치유하며 평화의 씨앗을 싹트게 해야 한다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2: 동체대비의 정신은 타오르는 불길을 끄고 본래의 고요를 되찾는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하나임을 생각할 때 나를 가두었던 증오의 벽은 허물어지고 갈등을 치유할 평화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0: 봉축 법요식에는 전영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강순규 국회의원과 박숙자 제7교구 신도회장, 김웅모 수독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개인과 사회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3: 어떤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이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저희들이 수독사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0: 이날 수독사를 위해 헌신한 불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독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탐욕과 대립을 내려놓고 동체대비에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도 조실 설당 종우대종사, 회주 대경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육법공양과 헌양, 관육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활짝 열린 마음의 등불을 밝혀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습니다. 조실 종우 대종사는 일심이 청정하면 처처가 극락이라며 사후에 가는 극락보다 현실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불국사는 제38회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불국사 합창단, 선제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국악 공연 등으로 꾸며진 문화예술제를 진행해 불국사를 찾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말사인 화엄사는 법요식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6: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극락보전 앞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끊을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흥사에 모인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자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법어에서 설악무산 대종사이시 관등사를 소개하며 부처님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7: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6: 신흥사 말사인 금강산 화엄사도 고성군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지혜 스님은 고성군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쌀을 전달했으며 문창원 신도 회장은

0: 토성면 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대현 스님 역시 고성 경찰서와 청소년 장학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사규고분사 오대산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 원주 구룡사 등 강원 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회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함께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나무 바가지에 담긴 맑은 청정수가 아기 부처님의 몸 위로 조심스레 흐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관욕의식을 시작으로 신도의 임원들과 어린이들까지 줄을 이어 헌화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합니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함께 발언합니다.
3: 나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가 되고 이웃의 평화가 세상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2: 이날 법요식에는 미얀마 바단타 찬디마 비완사 스님도 함께해 부처님의 일대기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봉은사의 봉축 열기를 더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서명옥, 박수민, 고동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잇따르며 이념과 국적, 세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을 염원했습니다.
4: 우리 강남구 역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부정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은 없는지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 다시 생각합니다.
2: 특히 올해 연등회에 300여 명의 외국인이 동참하며 글로벌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봉은사는 법요식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6: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께서 봉축절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신 큰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2: 법요식 이후에는 봉은사 대중 스님들이 시민들에게 오색실을 묶어주며 건강과 행복, 애군 소멸을 축원했습니다. 손목에 묶인 형형색색 오색실은 도량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선물했습니다.
7: 색깔이 많아서 좋고 패턴이 반복돼서 좀 예쁜 것 같아요.
8: 석가탄신일에는 등을 달기 위해서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2: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온 세상을 밝힌 부처님 오신 날. 사부대중은 축제의 환희 속에서 마음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천진불들이 그린 부처님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9: 찬해의 자연을 품은 제주 산방산에 형형색색 연꽃등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꾹꾹 담아낸 부처님은 여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주지 효성 스님과 보문사 장학회 진여행 이사장, 유미 회장과 최병철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제4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존재고요. 같이 함께 온 아이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연꽃이 하나씩 피어오르는 소중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9: 창립 11년째 한결같은 취약계층 나눔과 천진불 장학사업에 힘써온 산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이날도 38명의 불자 학생에게 총 1천만 원의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처님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진행한 산방산 보문사와 장학회는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큰 어른으로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11: 저희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하오니 대자 대비한 가피로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12: 오늘 하루만큼은
5: 서로에게 손을 좀

0: 잡아주고 그 스스로에게도 그동안 애썼다라고 건네는 자비로운 하루가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1: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천진불과 함께 희망의 연등을 밝힌 삼방산 보문사. 삼방산 보문사의 변함없는 자비행처럼 서로 나누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길 바라내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2: 용인 서봉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3: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2: 서봉사 주지 효정 스님은 지난 21일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학인 스님 1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전달한 효정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구도 여정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훗날 자비심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2022년부터 5년째 기부를 이어온 사찰은 서봉사가 처음이라며 효정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불교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승현 스님은 장학금을 원동력으로 따뜻함을 온누리에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금 건봉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삼명대사 호신불 금동 열회좌상 친견 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는 삼명대사가 몸에 지녔던 호신불과 일본에서 되찾아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친견할 수 있어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삼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건봉사에서 의승군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대표적인 호국승으로 전쟁 이후에는 일본에서 조선인 포로 3,500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건봉사 주지 설주 스님은 70여 년 만에 삼명대사의 원부를 건봉사에 모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국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와 광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신행회와 지역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광덕사는 지난 20일 경내 연심카페에서 동진 스님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키즈데이를 열고 신혜원, 노틀담 형제집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키다리 삼촌이란 이름으로 그룹홈 청소년들을 후원해온 동진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원정사 도계 스님도 21일 자비신행회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5곳과 일시 보호소 생활 아동들에게 직접 구운 와플과 행복 가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도계 스님의 안아줄게 도담도담 기금으로 마련한 과자와 과일,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을 담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시설 아이들에게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대신 전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80여 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쏟아지는 빛 속에서 조계종과 시민사회가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정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침략전쟁 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이 지난 20일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평화기원 108배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사노위 스님들을 비롯한 20여 동참자들은 중동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108배를 올리고 이후에는 광화문 봉축탑 등을 무건 행진하며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사노위 시경 스님은 전쟁은 곧 인간의 야욕과 탐욕의 결과물이라며 생명을 앗아가는 중동 전쟁이 당장 종식되고 평화가 숨쉴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가 지난해 전국 사찰과 봉축 현장을 누비며 렌즈에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제31회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빛으로 오신 날 마음으로 담은 우리의 시선을 주제로 개막식을 열고 67점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제20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도 함께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출품한 641점의 작품 가운데 대구 능인중학교 이시우 학생의 화합의 탑이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찍는 이와 바라보는 이의 깨달음이 함께 담기는 불교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마음엔 평안을 그리고 세상엔 화합을 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서원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0: 당연하죠. 네.
1: 춘!
3: 춘계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우와!
1: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4: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1: 아!
4: 이럴 수가.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올해는 일본의 대표적 불교 종단인 신요엔의 창종 90주년이자 개조이신 이토 신조 대사의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신요엔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155개 사원에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토 신소 대승전께서는 포교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신요엔 해외의처 총괄 책임자이신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츠나가 아츠시 원장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2: 本日はこうしたあの番組に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大変光栄に思いますとともに感謝しております。今日日本の東京の立川から参りました新入園の松永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네,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정경 국원님. 네.
3: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신유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대방의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주셔서 먼저 진명스님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그 신유엔의 그 시청을 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네. 빌어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잘 아시겠지만은 신요엔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自分が大変な中にあっても他の幸せを、祈れる 願える自分にな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1: 그러셨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창종 9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대표적 제가 불교 종단 신요엔의 미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정경 국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 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우리 국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경 국원님. 한국에서 신요엔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죠? 그 시작은 미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987년 이 제1교포와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첫 포교당이 개설이 되었다고요? 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들, 또 일본에 계시는 제일 동포 분들이 이 신유엔 가르침을 열심히 정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며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서울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신 덕분에 오늘날 신유엔이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2: 하이,
1: 그러셨군요.
2: 네.
1: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속에서 일본계 종교에 대한 그 시선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한 지역 봉사도 하시고 또 불교 행사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한국 불교의 식구가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2: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의 전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2: 그렇지만 적응이라는 말보다 본래 하나라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교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 일화의 가르침 위에 서
1: 그렇죠.
2: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의 한국도 일본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한 뿌리입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문화와 역사는 다르지만 열심히 지역 봉사에, 또 그리고 한국 불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확인되고 있는 점에 너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신요엔이 갖는 어떤 특징이나 또 남다른 활약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모든 불교의 수행은 각기 다르지만 신유엔의 가르침은 수행이 일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유엔이 갖고 있는 그 접심 수행이라는 그 수행을 통해서, 물론 크고 작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남을 생각하고 그 이타를 자연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행을 함으로써의 신자분들도 좀더 이렇게 마음에 의처, 그리고 안심을 갖고 일상에서 더 사회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신유엔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교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신행 활동이 변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포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신유엔도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하고 있을 텐데 그 중심에 청년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2: 저희가 지금 꾸준히 계속해 오는 게, 국제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장학금 지원.
1: 지원
2: 그래서
1: 사업.
2: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단순히 돕는다는

0: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에 네. 나와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그러니까 진행을 해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의 그런 그 글로벌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연수나 행사에 네. 참여해서 좀 시야를 넓히고 그러한 그 서로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수행자로서의 가치를
1: 네.
0: 이렇게 나누면서 각기 다른 그 문화와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1: 네.
0: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1: 네.
0: 또 세 번째는 아까도 그 이제 새벽봉사
1: 네.
0: 참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그런 사회의 그 환경 정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조금 더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1: 네,
0: 네 그렇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런 봉사에 동참을 하면서 또 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또 자기가 행복하고 네. 자기 만족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네.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청년 지원 장학금을 우리 한국 학생들도 받고 있나요?
0: 네.
1: 네.
0: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연제고등학교에 한 7년
1: 네.
0: 또 동국대는 지금 9년째 계속
1: 아, 9년째 하고
0: 네, 세우고 있고요.
1: 네.
0: 동명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곳에 네. 꾸준히 지원을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거죠?
0: 네, 할 네. 예정입니다.
1: 청년들을 양성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네.
1: 미래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0: 네, 네.
1: 네. 네. 봉사는 지혜가 아니라
0: 네.
1: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의 완성이라는 말씀
0: 네.
1: 이런 말씀들이 참 큰 공감으로 다가오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구건님께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요엔의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보람과 느낌을 네, 갖고 계십니까?
0: 특히 저희가 지금 그 이주민이나
1: 네.
0: 이게 다문화 쪽에 그 지원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지원을 함으로써 서로, 그러니까 꼭 불교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의
1: 네.
0: 그런, 예,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분들이 그 느끼는 온기, 네, 그 온기가 그 물론 자신도 바꿔갈 수 있지만 이 사회와 세상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 네.
0: 그러한 선한 눈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네. 그러시군요. 네. 한국에서의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서 이 상생과 공헌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가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0: 네. 네. 저희가 30년간은 이제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30년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그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활동하고 사회에 그 봉사하는 것들이 단지 그 신유엔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회에 신유엔이 있어서 참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1: 네.
0: 그것이 곧 저희가 그 바라는
1: 네.
0: 상생과 공헌이 아닐까
1: 네.
0: 싶습니다. 네네.
1: 아, 끝으로
0: 네.
1: 이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아 신요엔이 뭔가 하는 또 신요엔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창종 90주년을 맞은 맞이한 우리 신요엔의 국제 원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 마츠나가 원장님 먼저 예,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2: はい、本当にいろんな国でいろんな方がやはりそれぞれ悩みを持ちながらあるいは課題を抱えながら生きています。今特に生きづらい世の中といいますか、いろんなところで紛争もありますでも、やはり、その、 카이소 뭐 소

0: 私今の演習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やはりこの自分のいるところから、少しでもその周りの方を幸せにしていく取り組みがやっぱり世界平和にも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ますので、本当に皆さんと共に小さな、実践でもやっぱりこう身近な方を喜ばせていく実践を通して、本当に私たちもそのよう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韓国の皆さんと共にまたそう手を携えて、それぞれがその本当に身近な実践取り組んだところに、本当に皆さんが喜びになる世界に変わ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1: 한국 신여행을 대표하는 우리 정경 국원님께서도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겨 주십시오.
2: 한국 신여행이 오늘날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님께서는 신유에는 따뜻하고 밝고 그리고 참 좋은 곳이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마음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곳, 이러한 신유에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그 용기, 그런 게그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또 정경 우리 한국의 국원님, 여러 가지 자비 실천하느라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불교TV 지대방에 출연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여엔의 창정 90주년은 자리에서 이타로, 대립에서 융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서원의 출발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신여엔의 이타행이 한국 불교와 함께 더큰 자비의 물결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규섭 불자님, 설하윤 불자님, 그리고 전미경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붓다회 우리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그런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옛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결과물도 바로 알 수 없고 또 인화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이 필름 카메라의 불편함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공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공부와 불편함,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역시 교육 전문가이신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0: 네, 오늘도 역시 교육 전문가이신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제가 앞서서 이 공부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부라는 것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작가님. 공부가 편하다, 아 좋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가도 작가님께는 또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작가님도 공부가 싫고 불편하셨나요?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중요한 건 공부는 원래 싫고 불편한 건데 그 지점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불편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핵심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인지를 하고
1: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0: 아, 그런데요, 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불편 요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방이 좀 조명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스탠드도 놔주고 집이 좀 시끄럽다고 하면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방해 요소들을 불편함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1: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불편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불편함이 뭐 방이 어둡다 혹은 우리 아이가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서 극도로 네. 피곤하다 이런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하는 식의 불편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편함은 공부하고 집중하려고 할 때 머리가 아픈 느낌이 있죠. 골치 네. 아프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근데 그 피하는 것을 그 속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유지할 때 그때 사실은 기억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이야기 뜻에서 불편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정말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공부할 때 내가 하기 싫은 느낌, 그리고 외우기 싫고 이해하기 싫은 그 느낌, 그리고 여기서 도망치고 그냥 해답지를 보고 싶잖아요. 네. 설명 편한 걸 듣고 싶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 거고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공부할 네. 때 조금 더 의자를 편한 것 쓴다.

0: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 생활 속 불편함은 좀 없어야 돼. 지금 인지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공부를 잘하는 작가님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금방 해결이 될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뿐 아니라 앞서 많은 학생과 또 선생님,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들으셨지요? 작가님,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나 또 에피소드, 일화가 있을까요?
0: 한 고등학교였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두번 강의를 갔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갔고, 두달 지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갔는데, 기말고사 때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얘기한 대로 따라했더니 두달 만에 평균 50점이 올랐습니다라고
1: 평균
0: 얘기한,
1: 50점이요?
0: 네, 과목 50점이 아니라 평균 5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평균 50점이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서,
1: 네.
0: 중간고사 몇 점이었는데라고 물었더니 전과목 평균 35이
1: 어머,
0: 정도였는데
1: 네.
0: 기말고사에서 80몇 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혹은 비효율적으로 했던 친구는 내가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쉬운 학원,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근데 공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인지하고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오래 머물 때 깨우침이 있는 거고 실력 향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이해하고 의도하는 것이 실제로 즉각적인 성적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 작가님, 그렇다면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미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이 불편함을 견디는 공부법이 분명 도움이 될까요?
0: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교 꼴찌 친구건 전교 1등 친구건 내가 지금 아는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이해해내야 실력이 오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미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는 다만 아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뿐이죠. 그럼 그 친구가 실력이 조금 더 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는 거는 빨리빨리 제끼고 모르는 걸 골라서 그 부분을 뚫어낼 때 실력이 이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힘든 부분,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때 실력 향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동그라미 치고 잘 맞고 진도 빨리 빼는 게 사실은 즐겁단 말이죠.
1: 네.
0: 자꾸 내가 잘하고 있구나 확인도 되고. 근데 그 시간은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1: 이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만으로 이미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 해답을 명확하게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0: 네,
1: 두 번째
0: 알겠습니다.
1: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재우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그 잠재력을 발현하는 길은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장애를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장애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벽이자 축축한 안개처럼 불편함, 불쾌함을 야기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설 때는 당연히 편할 수가 없겠죠. 공부에 있어서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그 장애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통과, 돌파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요. 바로 그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쉽게 공부를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나지 않을 때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께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가? 혹은 이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공부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잠재력의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 불편함이 중요하고 어떻게 불편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죠. 왜 공부가 싫을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게임하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유튜브 영상 보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제발 공부 좀 그만하고 와서 밥 먹고 놀라 그래도 안 놀고 공부하려고 해. 그럼 사실 이 세상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고민이 사라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죠. 솔직히 저희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어른들도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하기가 싫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뉴런, 뇌세포가 있습니다. 천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부분이 시냅스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뉴런과 시냅스가 하나둘씩 발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 파이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수많은 꼬마 전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꼬마 전구가 하나 둘씩 불이 켜지면서 파이어가 되면서 점점 환해지는 것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꼬마 전구가 하나 둘씩 불이 켜질 때 뉴런과 시냅스가 발화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부를 할 때는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는 뇌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를 할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통증을, 이 불편함을 피해야 할 신호라고 보통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통증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공부할 때 느껴지는 이 통증을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이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통증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죠. 미세한 전류가 몸에 흐르는 것처럼 그냥 좀 불편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다가도 숙제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숙제하다 그만두고 핸드폰을 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강력해져서 고통이야 라고 느끼는 지점은 언제냐? 예를 들어 수학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 풀 때, 킬러 문항 어려운 거 풀 때 골치 아파 본 경험 다 있으시죠? 아, 골치 아파. 사업계획안 쓸 때 내가 지금 외국어를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 골치 아파. 이 골치 아파가 뭐예요? 통증인 거예요. 공부라는 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싫은 이유는 공부가 통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통증이 있을 때 공부가 효과적으로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왜 공부할 때 가급적 힘들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학습할 때 뇌가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의를 집중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낑낑대야 되고 한 번에 술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비싼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내가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이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학습한 정보이니, 다시 말해 비싼 정보이니 이 정보를 가급적 기억해두는 게 유리하겠죠.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 학습을 하는데 정보를 보는데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아.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학생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를 본 적 있으시죠? 쇼츠를 볼 때 내가 30분 동안 누워서 쇼츠를 계속 넘기고 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근데 유튜브 쇼츠를 볼 때는 뇌에서 거의 부하가 들지 않아요. 유튜브 쇼츠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럼 뇌의 입장에서 뭐냐? 그 정보가 자원을 거의 들이지 않은 값싼 정보입니다. 그럼 뇌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구태여 장기 기억 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값이 싸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든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뇌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 30분쯤 연속해서 보신 분들, 내가 지금 뭘 봤는지 떠올려 보시면 기억나세요? 대부분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뭐 봤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자, 공부를 할 때는 가급적 머리가

아프게 해야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위권 학생, 공부를 아직 잘 못하는 비효율적으로 해본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에 1차 함수가 처음 나와. 함수라는 거 보니까 뭔가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로워. 그때 많이 아이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보자마자 이해할 텐데. 걔네들은 이거 공부할 때 머리가 안 아플 텐데. 근데 나는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에 소질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제끼죠. 나중에 더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야지. 인강을 찾아야지. 그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볼 때 머리가 안 아플까요? 아니죠. 똑같이 머리가 아파요. 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 더더욱 잘하는 친구일수록 공통점이 뭐냐? 머리가 아픈 그 부분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럼 버틴다는 얘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을 오래 들이니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두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야, 이거 지난번에 웬만큼 공부했더니 이해가 다 되네? 기억에 남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 두 번 보면 끝나. 한국사 두 번 보면 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땐 가급적 힘들게 해야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론입니다. 추론은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밀 추자에다가 이야기하다 론자입니다. 다시 말해 미루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토대로 계속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나가서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정보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이 추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론은 원래 어려워요. 이해보다 추론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최소한 그 정보가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려고 낑낑대는 거죠. 추론은요, 눈앞에 없어요. 눈앞에 없는 정보까지 끌고 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 고득점하는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대부분 추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외운 것을 기억했으면 맞고 기억 못했으면 틀린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추론 문제는요, 기억했어도 못 맞춰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 나온 어려운 사탕같은 문제가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거죠. 그럼 이 추론 능력은 언제 길러질까요? 추론은 이미 아는 것에서 아직 모르는 것까지 끌고 나가는 거라 그랬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안다는 말은 뇌 속에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회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추론한다는 것은 회로가 없는 지점에서 회로를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뇌에서 회로를 만들 때 마치 고속도로나 KTX를 뚫을 때처럼 가장 효과적인 길을 쫙 뚫는 게 아닙니다. 뇌는 어떻게 뚫느냐? 양파뿌리나 고구마뿌리, 물에 담궈놓으면 뿌리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뿌리가 막 지저분하게 마구마구마구 자라죠. 뇌가 똑같습니다. 뉴런들에서 마구마구 축삭돌기가 자라면서 이러고 이러고 뿌리를 하다가 이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는 순간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런이 자라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순간은 실제로 공부가 되는 순간이고 머리가 좋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야 추론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추론 능력이 탁월해야 아이가 소위 말하는 수월히 공부 잘하는 아이, 가성비가 좋은 아이,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팍팍 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피아노를 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해야 실력이 빨리 늘까요? 피아니스트들이 똑같은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칠까요? 아니죠. 피아노 한 곡 안에는 쉬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쉬운 부분은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그 부분만 손동작을 반복하면서 마스터를 해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력이 느는 핵심은 뭐냐? 연습의 양을 많이 하는 건데 연습의 양은 모든 연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이 얘기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다시 말해 어떤 부분이 쉽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미리 골라서 어려움만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디자인한 방식의 훈련이어야 실력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만 축구 시합을 하지만 그럼 주중에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시합이 없는 날 주중에 90분짜리 축구 시합을 계속할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내가 잘 못하는 동작을 정해서 그 동작만 반복해 연습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한 지점에서 슛 연습을 500개씩 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한 동작을 골라서 그것만 반복할 때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못하는 동작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 불편한 동작을 많이 해야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집중력이 중요하죠. 집중력이 높아야 일도 잘할 수 있고 빨리 끝나고 또 학습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돼. 내가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뒤지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럼 그런 데서 하는 좋은 정보들이 있죠. 캐모마일 차를 마셔라는 동, 60Hz에서 80MHz 사이의 로파이 음악을 들어라는 동, 어떤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동,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이 있다는 동. 그런 것들도 도움이 미세하게 될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집중력이 올라가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꼬마 전구들이 점점 많이 밝혀지는 것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느껴진다고요?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집중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 붙어 앉아서 정보를 습득할 때, 다시 말해 하기 싫고 괴롭지만 앉아서 공부를 계속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꼬마 전구의 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 뇌세포에 있는 뉴런, 시냅스들이 점점 발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집중력이 빨리 올라가는 핵심 비결이라는 건 뭐냐? 그냥 앉아서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이 점점 점화되면서 뉴런과 시냅스가 발화되면서 일정 정도 이상 집중력이 올라갈 때 우리 뇌에서는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공부하는 게 속도가 나. 일하는 게 손에 붙었어.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는 상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집중할 때 그 단계에 제일 빨리 도달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편함, 통증을 견디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지금 불편한 상태를 오래 견뎌야 불편함 속을 의도해서 들어가야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 거다라는 지점은 웬만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이렇게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공부를 할 때 텍스트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데 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건 순서가 명확해요. 첫째, 텍스트를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한 텍스트를 암기합니다. 세 번째, 제대로 암기했는지 떠올려 봐야죠. 왜냐? 공부는 모르던 것을 안다니까. 그 다음에야 문제집 풀이 같은 것들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 번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대충 들어서 이해하라고 교과서나 책을 펴서 대강 이해가 됐으면 바로 암기로 넘어가고 암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 풀이로 넘어가는 우를 범합니다. 텍스트 이해를 완전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하느냐? 네, 공부하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나오면 멈추세요. 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 모르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사전 찾으세요. 모르는 부분 있을 때 국어사전 찾는 그 단순한 습관이 초등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공부할 때의 기본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어휘를 찾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해가 안 될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통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새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아시죠? 미국 아시죠? 경제도 알아요? 주도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미국이 새 경제를 주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새 경제를 주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럼 기껏 하는 말? 미국이 새 경제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냐고 라고 물으면 몰라요. 이게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는 거야.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멈춰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은 선생님이 없어도 24시간 내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무료이면서 친절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군요 라고 우리한테 치어업도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멈추세요. 단어를 찾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는 상태를 느끼시죠? 그 상태에서 잠깐 물한잔 마시고 올까? 잠깐 핸드폰 좀 볼까? 잠깐 쉬었다 올까? 뭔가 우리가 리프레쉬를 하려고 합니다. 리프레쉬를 하고 나면은 집중력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 뇌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통증을 견디기 힘드니까, 다시 말해, 아, 집중이 안 돼, 공부하기 싫어라고 느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피를 해요.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핸드폰을 켜는 거죠. 아니면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끌어안아, 소파에 가서 드러누워, 혹은 물 마신다고 잠깐 나가. 자,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때 집중력은요, 지금 기껏 끌어올린 집중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기껏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조금 켜놨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 둘 불을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켜는 작업은 모두 통증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제가 뇌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집중이 안될때 어떡하라고요? 그냥 앉아서 버티라고요. 버티다 보면 10분, 20분, 30분 지나다 보면, 아까는 진짜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 느낌은 조금 잊어버렸어. 지금 책을 읽는데 속도가 좀 나, 문제 푸는데 속도가 좀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집중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순간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하기 싫은 느낌이 들때그 자리에서 딴짓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학생들이 굉장히 편해하더라고요. 내가 집중력이 안 좋은 게내 타고난 문제, 내 머리, 혹은 공부의 소질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를,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도 공부할 때 머리 아파, 집중 안 돼. 그런데 그걸 버팀으로써 집중이 잘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길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내 타고난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가는 건 누구나 똑같은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다 똑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누구나 집중력 끌어올 때 통증을 느껴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고요. 버텨서 10분, 20분, 30분 지나면 공부하기 싫다는 느낌이 사라진 순간이 옵니다. 세 번째,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들,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대화의 주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온 젊은 친구들 혹은 뭐 신입사원들 중에서, 야, 이 친구는 일 잘하겠다. 야, 이 친구는 성공하겠다. 이 친구는 우리 팀에 데려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스펙과 무관하게 그런 느낌을 지는 친구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뭐 좋은 회사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큰 로펌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스펙과 무관하게, 야, 이 친구 성공하겠다. 얘일 잘하겠다. 이 사람 데려다가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지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놀랍게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끝장을 보는 친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대충 내지 않고 이게 맞나? 예외는 없나? 예외는 없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를 끝까지 파서 나름대로 팔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파서 가져오는 친구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업무를 보실 때 공부를 할때 AI를 씁니다. 클로드 쓰고 제미나를 쓰고 에이전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대략 70점, 80점 정도의 점수가 나는 보고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클로드를 통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7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는 사회에서 90점, 100점, 95점 정도의 스페셜한 자리에 갈수 있느냐? 그것은
AI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AI의 답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정말 맞나? 끝장을 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95점, 100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끝장을 보는 습관을 어떻게 학습을 하면서 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첫 번째, 문제집을 풀 때요. 그냥 문제집의 해답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교과서 기본서를 함께 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의 원래 개념이 뭔지를 파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 공부할 때 해답지 보고 넘어가거나 선생님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완전히 풀어내고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 하나하나당 쓰이는 시간이 깁니다. 진도가 느리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푸는 문제집의 건수가 적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 실력이 늡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부는요, 아웃풋, 인출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크게 입력, 출력 둘 중 하나로 나뉠 수 있어요. 입력은 뭐죠? 수업을 듣는다, 책을 읽는다, 학원의 설명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내가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잠정이 입력이죠. 출력, 인출은 뭘까요?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공부예요. 내가 직접 글로 써본다, 설명해본다, 내가 요약한다, 혹은 지금 아이들이 누구나 하는 거, 문제집 풀이,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본다. 근데 사람은요, 입력과 출력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출력이 힘들어요. 출력할 때 머리가 아파요. 공뿐만 아니라 내가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를 봤어.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오늘 뭐 봤는지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친구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거는 골치 아파요. 출력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 출력하는 공부를 해야 두뇌가 빨리 발달되고 기억의 저장도 잘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특히 학원이나 일간 강사, 강사가 정말 설명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머리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뇌는 입력하는 시간보다 출력하는 시간이 있을 때 훨씬 저장을 잘해요. 다시 말해, 내가 출력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력하는 시간을 갖느냐?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죠. 독서를 하죠. 책을 읽는 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출력은 언제 일어날까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서에서는 독서 후 작업이 되겠죠. 내가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의 줄거리를 정리해본다.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본다. 이 책의 내용이 어땠는지, 느낌이 뭐였는지 내가 독서 후 활동으로 무언가를 써본다. 이게 출력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력 활동은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를 지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독서 기록장 쓰는 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독서 후 활동, 출력하는 작업은 통증을 많이 느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요, 공부할 때는, 독서할 때는 의도적으로 출력 시간을 내고 하기 싫어도 그걸 해야 실력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반복해 외우죠? 테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냐? 끄집어내는 출력 작업을 해야 돼요. 출력 작업의 팁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서 외우는 방식, 하루에 50개씩 영어를 외워. 오늘 50개 외우고 테스트, 내일 50개 외우고 테스트, 모레 50개 외우고 테스트. 이렇게 끝나버리면, 출력을 그날하고 끝나버리면 머릿속 장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력은요, 누적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복습한 거, 어제 복습한 거, 그저께 복습한 거까지 합쳐서 복습을 하세요. 출력을 계속 반복해야, 누적적으로 출력해야 들어가요. 두 번째, 출력을 할 때 기간에 텀을 두십시오. 3일 연속으로 출력하는 것보다 오늘 출력했으면 일주일 뒤에 출력하고 그 다음 뒤에 출력하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많이 두어 출력할 때 장기 기억에 훨씬 잘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불편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불편하게 공부해라라고 하면 나를 무언가 더 괴롭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붓다가 처음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한 후에 6년간 고행을 했지만 결국 이 고행은 무의미한 거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고행을 그만두시죠. 그리고 우유죽을 마신 후에 다시 새롭게 수행을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중요하지만 이 불편함은 불필요한 불편함이 돼선 안 돼요. 불필요한 불편함의 첫 번째, 잠을 불필요하게 줄이는 겁니다.
잠을 줄여서 우리 예전에 3당사락 4당오락처럼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일정 이상 분비가 되면 대뇌피질 전 전두엽에 작동이 줍니다. 다시 말해 공부가 안 돼요. 잠을 적당히 충분히 자면서 맑은 머리를 유지하면서 깨어 있을 때 집중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스트레스는요, 내가 집중도를 끌어올릴 때 저절로 느껴지는 스트레스예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 때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내가 지금 이 숙제 30분 내에 끝내고 놀러 나가고 싶은데 딱 보니까 30분 내에 못 끌 것 같아.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 문제 5분 만에 풀어내고 싶은데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는 욕심에서 나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집중력을 끌어올 때 나오는 생물적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욕심 때문에 나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가급적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5분 만에 풀고 싶은데 못 풀어서 짜증이 나. 왜 못 풀까요? 간단하죠. 그걸 5분 내에 풀 만한 실력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때는 아, 내가 이걸 풀 만한 실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까 이야기한 적당한 스트레스 선에서 적당히 코르티솔이 나오고 생물적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불편함 속에서 공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방법이 다름 아닌 명상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대는 명상 수업이 있습니다. 학부 수업 때 명상 수업을 했고 20년 넘게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대 명상 수업은 100명이 훨씬 넘는 친구들이 명상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불편함을 감지한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속에서 견디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메타인지를 기르는 거죠. 이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떠며 이 불편함 속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공부할 때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함을 의도하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실제로는 훨씬 더 성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우리가 불편함을 못 견디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서는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무슨 대학에 가고 싶어,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불편하게 해야 잘한대. 내가 가고 싶은 직업이나 꿈은 저 멀리 아스라에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공부는 자갈밭처럼 괴롭습니다.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견딜 것이냐, 그 근본적인 해답은요, 내가 아스라에 가고 싶은 저 멀리에 있는 꿈, 나의 비전, 소망, 그 멀리 있는 것들을 제대로 곱씹고 내 안에 온전히 아로새길 때 눈앞에 있는 자갈밭을 뚫고 나갈, 밟고 나갈, 지나서 갈 충분한 이유를 내면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이유, 나의 꿈, 나의 비전, 소명, 소망, 이 부분을 곱씹으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불편함을 이겨나가면서 정진하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재호 작가님과 함께 불편함을 견디고 머무는 특별한 공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이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불러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깊고 풍성한 지혜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는 안개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치니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영차 신선세제응탁동이 금세행영생과 선세지업스기 손멸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참아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나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뭐 별로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그 질문의 모든 답변이 제가 소나무에서 그동안 다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짜증내면서 아니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질문한 거 또 질문하고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인데 또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아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막 우스갯삼아서도 얘기하고 막 짜증내면서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미 다 했던 대답인데도 또 비슷하고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그동안 물론 소나무에서 다 제가 이야기하고 답변했던 내용들이지만 또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가지만 또 뽑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기보다는 좀 진지한 질문 어디서 좀 이상한 얘기들을 들으셔서 그런지 곧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뭐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스님 정말 윤회가 있습니까? 뭐 어떤 분 뭐 강의를 들으면 윤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헷갈립니다. 윤회가 정말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윤회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불자 아니시냐고. 아니, 쓴 제가 절에 다니는데 여기저기 강의 듣다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헷갈리냐고. 그게 왜 헷갈리냐고. 윤회가 있냐 없냐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게 왜 헷갈리냐고. 그러니까 왜 화를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흥분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그분한테 왜 화를 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절에 다니는 불자가 윤회가 있냐 없냐가 왜 헷갈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가 있냐 없냐 아유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과거 전생과 미래생을 다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 불자 아니냐 불제자 아니냐 그럼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 아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고자 할 때 딱 표준이 경전이에요. 경전 팔만대장경 수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 불자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점이 바로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전에서 부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윤회가 있냐 없냐 아니 팔만 대장경 모든 경전의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불교의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이 불교 경전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라. 윤회의 족쇄를 끊어버려라.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대자유인이 돼서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경전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팔만대장경에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수 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하신 걸 모아놓은 경전도 있어요. 나는 전생에 이런 이런 몸이었을 때 이런 이런 보살행을 닦았다. 저 사리불은 과거 전생에 이런 이런 업을 닦아서 이번 생에 저렇게 지혜 총명을 얻은 거다. 저 아난존자는 전생에 이런 이런 선업을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총명한 기억력을 얻게 된 것이다. 뭐 팔만대장경 안에 부처님께서 당신과 당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처님 제자들과 불자들과 심지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수 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들이 팔만대장경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천수경만 하더라도 천수경을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백천만겁이 확장해서 풀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워라. 또 천수경에 보면 원하영리 사마또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윤회잖아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 이번 생에 잘못 살면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죽어서 다음 생에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윤회잖아요. 근데 천수경에서 뭐라고 해요?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 아귀 축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원하 결정 생안양 결정코 생안양 안양이 극락세계예요.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아, 윤회가 있으니까 지옥 아귀 축생을 영원토록 지옥 아귀 축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천수경에서조차도 천수경만이 아니라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팔만대장경의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서 그 윤회의 흐름 속에서 펼쳐진 인과업보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셨는데 절에 다니는 불자가 그게 왜 헷갈리냐고요. 그냥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되지 왜 헷갈리냐고요.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자의 기준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 존재라면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닦으면 되지 왜 자기 머리로 부처님 경전에서 있다 했는데 왜 자기 머리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헷갈려. 여러분, 부처님 경전을 믿으실 거예요. 중생의 입을 믿으실 거예요.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사람의 입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님 경전을 믿을 겁니까? 중생, 사람을 믿을 겁니까? 부처님이요, 경전이요. 그러면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고요.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불자로서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 이 팔만대장경에 있는 이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경전에 나온 그 말씀을 스승님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겠다. 중심이 딱 세워졌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강의를 듣는데 윤회가 있네 없네, 뭐 윤회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을래? 저 사람 말을 믿을래? 저 사람 말을 믿겠다면 그거는 이제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건 뭐 아무 뭐 그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돼요. 다만 저는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겠습니다. 중심을 딱 세웠으면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고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스님 윤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없으면 그만이고, 아 윤회가 없으면 뭐 죽으면 끝이니까 뭐 그만이고, 솔직히 내 두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윤회가 있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죽으면 끝이니까 상관없고, 윤회가 있다면 나는 윤회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겠습니다. 없으면 끝이고 있다면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선업공덕으로 다음 생에 제가 더 자비와 지혜와 공덕의 힘을 성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팔만대장경에 나온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믿기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 경전에 수없이 윤회가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윤회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또 항상 하는 질문인데 예전에도 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소나무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아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우 내가 진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여기 소나무 방송에서 제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하세요. 내가 소나무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똑같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확실히 줄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 잘 안 하는 예전보다는 안 하는데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그러라니 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좋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기도해라. 천수경을 하건 지장경을 하건 금강경을 하건 법화경을 하건 관음기도를 하건 지장기도를 하건 아미타불 연불을 하건 하고 싶은 거 해라. 단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불교가 2600년 동안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수많은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요. 2600년 동안
인도

문화, 중국 문화, 한국 문화, 티베트 불교에도 티베트 문화, 일본도 일본 특유의 일본 불교의 문화, 그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자기들만의 문화가 불교라는 큰 그릇 안에 수많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좀 순수한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또 약간 좀 희석되거나 퇴색하거나 좀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이 점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점치지 말아라, 점보지 말아라. 또 우리 불자들은 점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점점 무슨 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부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2600년 동안 중생들의 어떤 욕구, 욕망들이 스며들다 보니까 경전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 불자들이 입으로는 불교를 믿으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도 기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하신 큰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밥 먹다가 가끔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가 있잖아요. 뭐 짜장면을 먹건 짬뽕을 먹건 외식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밥 먹다가 외식할 때도 있지만 기준은 집밥을 먹는 게 기준이잖아요. 뭐 비유를 들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어쩌다가 1년에 뭐 특별한 날에 산신기도, 뭐 칠성기도, 용왕기도 등을 올리는 것은 그래,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한국 불교에 이어진 문화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불보살님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저런 말씀을 왜 하지? 주변에 보면 은근히, 근데 어른 스님들이 그러신데 옛날엔 더 심했대요. 지금은 많이 그런 문화가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기도를 올리는 불보살님 기도보다는 신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왕기도 같은 신기도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기도가 그냥 나쁘다는 건 아니고 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신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산신, 용왕, 칠성 같은 신기도에 더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 스님들이 그러는데 저도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신기 맑고 깨끗한 그런 투명한 맑고 깨끗한 부처님을 향한 기도보다 뭔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뭔가 들썩들썩거리고 짜릿짜릿하는 그런 신기도 그런 걸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왜냐? 어떻게든 우리가 불보살님하고 인연을 맺어야죠. 어떻게든 우리가 청상천하 유아독종 우주에서 진리의 법왕이신 어떻게든 부처님 위대한 진리의 법왕이신 부처님이나 자비의 화신이신 보살님들하고도 자꾸 인연을 맺어야지. 자꾸 산신, 용왕, 칠성 이런 신기도를 통해서 신들하고 인연을 맺는 거는 좋은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분명히 8만 대장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절에서 모시고 있는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이나 이런 분들이 다 부처님 법에 귀한 착한 신들이기 때문에

착한 신들이 그냥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착하다, 착한 불자다 하고 우리가 따로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왕기도 안 해도 불보살님을 믿고 불보살님한테 기도하면 나머지 착한 신들이 우리를 저절로 도와주신대요. 아니,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기도를 해서 이상해진 건 아니겠지만 이상한 사람일수록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일수록 신기도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님들 중에 뭐 꼭 뭐 산신각을 더 좋아하고 용왕 칠성 이런 신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 큰 스님들도 금법당에서 기도해라. 염불을 해도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기도할 때 금강경 같은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데요.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데요. 그래서 큰 스님들도 말씀하신 게 결국 자기 인연 따라가더라. 자기 인연 따라가더라.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여러분 산신, 용왕, 칠성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신 호법 선신, 우리 불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공부하는 불자들은 불보살님 기도를 해야지 너무 신기도를 집착하면 오히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그냥 부처님 의지하고 염불 열심히 하며 호법선신들, 산신, 용왕, 칠성 같은 호법선신들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신기도보다는 불보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딱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스님들도 관음기도로 효험을 보는 분은 신도들한테 관세음보살 관음기도하라고 해요.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지장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로 효과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하라고 가르쳐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금강경하라고 가르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법화경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삼천배 절을 해서 효과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삼천배가 최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에너지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스님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도 하고 싶고 저 기도도 하고 싶고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헷갈려요 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리냐면 기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기도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뭐 천수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능엄주를 하든 옴마니반매음을 하든 광명진언을 하든 하나를 선택해서 무조건 3개월 100일 기도 이상을 해봐라.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나는 3개월 동안
관음

기도, 관세음보살 염불, 관음 기도하겠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관음 기도를 해봐라. 3개월 동안 내가 정한 날짜 동안 관음 기도를 한 뒤에 부처님 제가 약속대로 3개월 관세음보살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또 3개월 동안 지장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3개월 동안 지장 기도를 하고 지장 기도를 마쳤으면 부처님 제가 3개월 동안 지장 기도 하기로 맹세했는데 3개월 동안 지장 기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금강경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금강경 기도해 보고 3개월이 지나면 부처님 제가 3개월 동안 금강경 기도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법화경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왜 하냐면 3개월씩 기도를 자기가 기도를 골고루 3개월씩 하다 보면 하고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기도법을 다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가장 내가 집중이 잘 됐던 기도, 가장 내가 기도하면서 편안했던 기도 해보면 발견을 하게 돼요. 아, 난 저 관음 기도할 때 참 좋았어. 아, 금강경 기도할 때 참 좋았어. 아, 난 이제 법화경 할 때 참 좋았어.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왠지 가장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 기도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봐야 발견한다는 거야. 아, 해봐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3개월씩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좀 진득하질 못해서 저는 뭐라고 하면 3개월을 꾸준히 하기 힘들면 한 달씩 한번 바꿔봐라 그래. 한 달씩. 한 달은 금방 가잖아요. 한 달 동안 관음기도 해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지장기도 해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천수경기도 해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금강경 기도해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법화경 기도해보고 그러면 1년이면 기도 12번, 12개 기도를 해본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방법을 바꾸면 1년이면 12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돌리다 보면 아, 스님, 저는 금강경 기도할 때 참 좋았어요. 스님, 저는 지장경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님, 저는 이렇게 뭐 염불하거나 뭐 외우면 집중이 안 됐는데 그 펜으로 부처님 말씀을 사경을 하니까 너무 집중이 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내가 더 집중이 잘 되고 어떤 기도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걸 이제 스스로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법이 또 자꾸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견문이 넓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뭐 내 몸도 내 마음도 점점 뭐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 성향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법도 좀 바뀌게 돼요.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스님 제가 기도만 하느라고 부처님 경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할 겸 요새는 사경, 부처님 말씀을 베껴 쓰는 사경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기도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젊었을 때 삼천배가 최고다, 절하는 게 최고다라고 했던 불자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막 무릎에 연골이 아파오니까 스님 제가 너무 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옛날 같지 않아서 요새는 그냥 법당에 딱 앉아가지고 염주를 굴리면서 염불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금강경 독송을 열심히 했는데 법화경을 보고 법화경의 가르침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스님 제가 지금까지 금강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제가 뭐 법화경을 뭐 몇 번 이상 사경하는 걸 목표로 저 법화경 기도 요새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법학

수영을 수십 번을 사경하셨는데 어느 날 스님 제가 법화경을 너무 좋아해서 법화경 사경을 많이 했는데 요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새는 이제 금강경 읽고 있어요. 금강경 독송기도로 바꿨어요. 법화경만 기도하다가 금강경 기도하니까 금강경에 또 새로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유 법화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된다고. 법화경은 대승경전의 왕이고 금강경은 부처님 가르침 가장 날카로운 지혜, 반야지혜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법화경 사경하셨으니까 이제 금강경 공부하고 금강경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이제 저도 맞춰 드려요. 자,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스님,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법을 바꿔보세요. 뭐 첫째 달은 관음기도, 둘째 달은 지장기도, 셋째 달은 금강경기도, 넷째 달은 천수경기도 한번 골고루 바꿔보시다가 아우 나는 이게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걸 딱 붙들고 꾸준히 하시면 돼요. 또 하다가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면 또 부처님께 부처님 뭐 오늘까지 금강경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며 부처님이 야 너 이렇게 기도를 자꾸 바꾸냐 뭐 이러시겠어요? 아유 그래 뭐 어떻게든 꾸준히 하니까 좋다. 그렇게 꾸준히 정진해라.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이제 한번 한 달씩 한 달씩 돌려가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님, 꼭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해야 정성이 있다는데 제가 직장생활하고 뭐 자영업을 하고 시간이 불규칙해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 제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라고. 그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던 시절에는 하던 얘기고 요새는 뭐 예? 요새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본 그 우리 손에 들고 다니던 스마트폰이 이제 안경으로 나온대요, 안경으로. 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옛적에 뭐 농사 짓고 살았던 시절에는 해 지면 해마 해가 지면 뭐 할 게 뭐가 있었냐.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부처님께 기도드리면 됐지만 요새 같은 바쁜 현대사회 특히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일반인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매일 자기가 기도해야 할 자기만의 숙제를 딱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해야 할 자기 기도의 숙제를 하루 안에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3,000번을 염불하겠다 하면 아침에도 좋고 점심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으니까 하루 안에 3,000번 염불하는 걸 목표로 세워라. 나는 매일매일 금강경을 3번 독송하는 걸 목표로 세우겠다 하면 아침에도 좋고 점심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고 회사에서 해도 좋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 일하고 있는 그 작업 공간에서 해도 좋으니까 하루 안에 자기가 맹세한 자신의 숙제대로 금강경 3번 읽으면 된다. 제 아시는 불자님은 몇 년 동안 법화경 사경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막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시간 날 때마다 했대. 그냥 가방 안에다가 법화경 사경, 법화경이랑 노트 딱 집어넣고 가방 안에. 그래서 이렇게 가방 안에 법화경 글씨 크고 작은 그 법화경에 노트 딱 집어넣고 회사에 가든 집에 있든 시간 날 때마다 밥상이나 책장에다
펼쳐놓고 사경했대.

0: 5분이면 5분, 30분이면 30분. 사경하다가 일 있으면 덮고 가방 안에 넣고 일 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꺼내서 또 사경하고 그냥 하루 안에 몇 장이라도 사경하는 걸 목표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그래서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어요. 스님 그렇게 사경하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최고의 정성은 꾸준하게 하는 게 최고의 정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저는 평소에 외부에 법문을 다니고 강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하고 가버렸어요. 또 다음 기회에도 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내용들 또 간추려가지고 근데 보면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업장 소멸해라. 업장을 소멸해라. 두 번째가 복을 지어라. 세 번째가 마음을 잘 써라. 이 세 가지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늘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심하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꼭 마음에 명심하고 명심하고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오와.
4: 이야.
5: 와, 이거 장원들입니다.
6: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0: 아,
6: 이럴 수가.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교, 불가에 남아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 안에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의 모양은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용으로 차별지라고 부릅니다. 차별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음도 있고 예쁘고 못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게 되는 이 바다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평등지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크기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네모납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색깔을 다 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만이라는 놈은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 떠들고 있는 모든 말은 파도겠어요? 바다겠어요? 파도죠. 맞습니다. 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어리석음도 섞여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모순도 있고요. 다 섞여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차별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생겨나고 반드시 사라진다. 생멸법입니다. 바다는 평등지예요. 여기는 항상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상주법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다. 여기는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파도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어떻게 불평등이 없겠습니까? 만들어진 것인데.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고요.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그림을 두 장 그려요? 다 다르죠.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저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꽃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꽃이에요. 어느 게 잘했다, 못했다, 어느 게 훌륭하다, 못나다,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제3의 제4의 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그냥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생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멸법은 나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나로 삼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거울에 비춰지는 네 얼굴이 너야. 학벌이 너야. 타고 다니는 차가 너야. 아파트 평수가 너야. 학군이 너야. 우리 이렇게 배우고 사는 거예요. 연봉이 너라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것도 나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에 대한 교육은 누구한테 배우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애기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정수기라고 얘기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성분들 특히 기혼 결혼하신 분들 우리 고사님 잘 들으세요. 고사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경에 나와요.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에게는 때때로 꽃을 사주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꽃을 사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 여자들 꽃 좋아하지. 전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남성분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 뭘 봤냐면요. 꽃을 선물 받았는데 여성분들 동의할걸요? 선물 받아서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무슨 꽃이에요? 누가 봐도 장미잖아요. 장미를 꽂아놨어요. 화병에. 그리고 식탁 위에 뒀어요. 남편이 선물해줘서. 남자들은 그거 받으면 아유 꽃 예쁘네요. 어디서 뒀는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이걸 꽂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코바꾸 냄새를 맡더라고. 맞습니까?
1: 네.
0: 지나갈 때마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요.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저 누가 사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할 줄 몰랐어요. 경에 나옵니다. 여성들에게는 꽃을 사줘라. 어렵습니까? 제 이 얘기를 전에 꽃집 가서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경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이 절화 사업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를 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절화가 이제 이 화분 말고 꽃 자른 거, 네, 다 망해간다고. 꽃을 사주세요. 이거 많이 비싸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절화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꽃이라는 거 한 송이만 사도 되고요. 봄에 프리지아 요만큼 묶여있는 거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맞죠?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거를 사서 저걸 보고 나를 떠올리고 저걸 사서 나에게 선물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결혼 안 한 분들은요. 직장에 좀 꽂아두세요. 5,000원밖에 안 해.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꽃집에 가서 5,000원어치만 사서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다가 꽂아보세요. 재주 없으시면 누군가한테 부탁하세요. 거기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이거 좀 내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꽂는지 좀 알려줘요. 이것도 성차별입니까?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꽃을 선물하는 거, 꽃을 꽂는 거. 이거는 부처님께도 우리 뭐 올리죠? 꽃 올리는 거. 꽃 올려요. 육법 공양에 꽃이 있잖아요. 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 꼭 해보시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회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자리에 꼭 꽃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주지 마시고 그런 분

것들은 거기다 꽂아놓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저는 꽃 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 대학 때 충무로에, 동국대 뒤가 충무로잖아요. 거기에 정말 정말 조그만 꽃집이 있었어요. 저 그거 얼마 전에 가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있나.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꽃집이 있었는데 그 꽃집에 지하철을 내려서 충무로로 걸어가면 그 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자주 꽃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 갖다 학생회실에 꽂아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애들한테도 줬거든요. 매우 그릇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주면 뭐야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혼자 또 김치국 마시고 온갖 상상을 다 하니까 그거를 학생회실에 꽂아놨었습니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어? 이거 누가 사온 거예요? 어? 웬 꽃이에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 들에 있는 화원에 있는 꽃을 갖다 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깊이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선물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좀 깊은 얘기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정신 속에서 여성에게 꽃을 사주라는 부처님 말씀이 우리 내 정신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매너 클래스 강아지 얘기로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떤 매너를 갖고 살아야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양성,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 큰 부류가 서로를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같아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영원히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속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끼리는 없겠습니까? 불평등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바꿔나가긴 하지만 반드시 모순이 남아있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이곳은 생멸법이 존재하는 차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차별이 없는 완벽한 평등의 자리, 불성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본래, 지금 말고 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본래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또 존경하고 또 아주 사랑하는 그 심리학자가 한 분 계세요. 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반색을 하시면서 스님, 그 심리학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 피부색에 따라서 황인종, 그죠? 그리고 백인, 흑인, 뭐 여러 명이 있죠. 이런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이 인종은 타고나기를 아예 DNA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종들을 화합시키려면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방법 중에 상위 개념을 생각한대요. 그러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겉모습 피부색은 다르지만 우리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잖아. 그 자리에서는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 그것을 나로 삼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자리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부하고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차별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런 차별로 인한 아픔들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0: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고 옆으로 자꾸 새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게 조금이나마 가슴에 와닿는 양식으로 남으신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멋진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산해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내용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세요.
1: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4월 15일이 경북여고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러는데 올해 4월 15일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14, 15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잘하셨어요.
1: 그게 컨벤션 홀이 네. 각지에서 모여든 경북여고 졸업생이 2,8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우리 스님이 여기 와서 네.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0: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많은 데서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질문을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 강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 승복이 깎은 머리가 삭발한 머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스승님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못났던 저의 모습이 사라지는 기쁨을 저는 이 공부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보라고. 한 번만 먹어보라고. 약장사처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봐. 두 번은 얘가 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만 먹으면 누구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MZ 젊은 친구들이 불교를 굉장히 이 호감을 갖고 본대요. 정말 좀 감사해요. 그래서 막 굿즈도 사고 뭐 티셔츠도 사고 또 불교 템플스테이도 다니고 불교에 대한 것도 검색해보고 많이 한대요.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분들의 대답이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반대로 강요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강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라고. 결혼하라고. 수많은 강요 속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강요가 없는 한 곳을 찾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지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나도 행복해졌으니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지치지 않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께서 2,7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보고 야 우리 고등학교 최고야 라는 생각에 이어서 들으셨던 생각이 이런 자리에서 스님이 강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떠올리셨다라는 게 진심으로 저는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물들거나 더러워질 수 없어요. 반야심경에 나오죠. 불구, 부정. 때가 탈 수도 없고요. 때가 탈 수 없으니 어떻게 될 수도 없을까요? 도로 깨끗하게 만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이런 아름다운 청정한 정신을,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본래로 쉬는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가르침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매력을 느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근을 심은 분들이 이 땅에 많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 한 인생을 바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2: 예, 부산에서 온 46살 강병욱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 16회차에서도 그때 질문을 드렸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또 네. 급격하게 또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아 눌러야 돼 하는데 자꾸 이게 아 그때 올라오는 화를 이제 주체 못할 때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을 이번에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요, 어떻게 하셔라라고 얘기를 할 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 강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강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이 통제하는 거를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는 엄격해도 남에게는 관대해야지 어른 아닐까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감히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 내 브레이크 라이닝을 마모하게 시키게 만들어? 이런 괘씸하구나. 거사님 그때 확 끼어들었던 그 사람이 깜빡이를 제대로 켜지도 않았겠지만 휙 끼어들어서 내 앞으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죠?
3: 1초.
0: 1초. 내 인생에서 1초는 얼만큼이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하면 저 험담은 나의 인생, 오늘 하루의 일과의 몇 분의 1일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고요. 시간으로 따져도.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에서 오늘 끼어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건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죠?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점도 안 되는 사건. 맞죠? 저는 불교에서 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불교의 인욕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는 것. 근데 인욕은 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꼭 참는 거는 화가 나 있잖아요, 이미.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았지 화가 사라졌나요? 부처님이 표현하지 말고 화를 가슴속에 가둬두라는 의미로 인욕을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욕은 화를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저는 인욕은 이 말과도 가까운 것 같아요. 확 끼어들면 인욕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참아야 돼.

0: 고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산의 진미를 듣는 수행자니까 참아야 돼. 아, 내가 그것만 안 들었어도 너는 오늘 죽었다. 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보는 오지 않을 거예요. 훌륭합니다. 화내는 사람에 비하면 훌륭해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참는 시간 동안 내가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기억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는 것이라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분을. 저희 스승님은 그러셨어요.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제가. 어우, 깜짝이야. 저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냅둬라. 똥마려운가 보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잘못됐죠? 어차피 그 사람 쫓아가서 백미러 깨부시고 멱살 잡고 끌고 내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화를 내시는 거죠? 누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우리 고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강병욱입니다.
0: 이게 강병욱 고사님의 마음의 크기라고 보자고요. 좀 크게 그려드릴까요? 조금만 크게 그려드릴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전 요만해요. 요건 보만이라고 쓸게요. 이 마음 속에 그 아침에 끼어든 사람을 얼만큼이나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때 확 끼어들어서 화가 확 일어났을 때 거사님의 마음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크기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한 비율이 그 당시에 몇 프로였죠? 60%. 좋아요. 거짓말하고 있죠? 99%였는데. 60%를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억울했어요. 내 마음 속에 네가 뭔데 들어와? 라고 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쾌한 내 감정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네가 뭔데 내 마음 속에 나는 너에게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는데 여기 앉으세요. 불쾌한 감정 씨 여기 앉으세요. 우울함 씨 여기 앉으세요. 라고 난 너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준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뭔데 내 마음 속에 함부로 들어와서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이 60%에 강병욱 거사님의 웃음을 넣고 싶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 깜빡이도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깜빡이도 넣을 줄 모르고 칼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어앉을 만한 자리를 저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저 스스로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렸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욱 합니다. 그때 얼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마음을 아름답게 지킬 권리가 있어. 내 방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면 얼른 쓰레기 치우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우울함, 불쾌함, 미움, 원한 이런 거는 앉을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으로 채워도 모자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 넌 생겨났으니까 사라지겠지. 근데 고사님께서 그 질문을 지금까지 와서 저에게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그때의 그 원한이 몇 프로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1: 예, 5%.
0: 5%. 그렇지. 줄긴 했어요. 맞아요. 줄긴 했어요. 5%. 좋습니다. 내일 되면 1%, 다음 달 되면 0이 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60%가 20년 지났는데 80%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잘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 저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미안하지만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 화가 날까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인욕은 하고 참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사님, 이 우리 강병욱 고사님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에 칼치기라는 거는 넣지 마세요. 분노라는 건 웬만하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왜 나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화를 내고 나서 아, 또 화냈네. 그러셨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들죠? 제가 저번 모 강의에서 이 얘기했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이런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화가 안 나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놓고 어떻게 강경웅이 너 화를 낼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벌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한번 듣고 바뀌어요? 어떻게 두번 듣고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화를 내는 걸 반복해 왔는데 요거 몇번 듣고 어떻게 바뀌시겠어요? 맞죠? 그래요. 자기에게 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 공부할 때는 들은 바대로 기뻐서 이해해서 기쁨을 얻어요. 하지만 그 공부한 바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아직. 나는 옛날 거에 지배당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옛날 습관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습관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그때 사내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요거를 시무도 아시죠? 소 찾는 그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견, 적이라고 나와요. 견적. 적자가 발자국 적자예요. 흔적. 소가 지나가고 나면 발자국이 남죠. 소가 간 다음에 남아요? 가기 전에 남아요? 간 다음에 남죠.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는 발자국을 봐요. 아, 내가 또 화냈네. 이렇게. 그 생각이 지나갈 땐못 봐요. 생각이 일어날 땐못 봐요. 생각을 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아차, 또 속았네. 이거는 소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발자국을 본 거예요. 틀렸단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수행의 과정을 걷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벌 주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칼치기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칼치기를 하면 나 그래 한번 더 들어와라 그러고 옛날 같으면 불같이 화냈을 텐데 나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또 화냈네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은 일은 아닙니다. 네, 저도 저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고 제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가혹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히 공부하면서 옛날의 습관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수행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거는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미움이 생긴다면 이 생각을 해주세요. 강병욱의 방입니다. 강병욱님의 방 안에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감정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걸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문을 한

한다라는 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있었죠. 그 메타인지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야심경의 맨 앞에 나오는데. 조견.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산혜진미 방청객분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신, 그렇죠? 네, 보여요, 그게. 조견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견해. 근데 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은 좋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견. 그런데 이 견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견해를 비출 조자예요.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에 비추어 보면 뭐가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다시 한번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켰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우울함을 일으켰구나. 자기의 모습을 반추해서 돌아보는 이 메타인지는 불교에서 2600년 된 수행법입니다.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외롭고 정말 강요에 지쳐 있는, 해야 할 일에 쌓여 있는, 쉬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2600년 전에 스승의 가르침은 전혀 빛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질문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거예요. 배운 바대로, 이해하신 바대로 용기 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영원한 해탈을 위해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음은 눈, 귀, 코 등에 근을 청정하게 한다. 믿음은 힘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아니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여 나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나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8: 선재 스님.
7: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9: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7: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8: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9: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 깊이가 남다르고
7: 네. 정말 남다라요.
9: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여러분은 길을 잘 찾으시나요? 우리 뇌에는 특정한 방향을 찾을 때 반응하는 나침반 뇌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뇌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은 길을 잃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요즘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지도들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길찾기와 연관된 기능들이 점차 퇴화된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웃음이 고프고 재미가 필요할 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쾌남 열전으로 내비게이션 찍으시고 달려오세요. 저희가 대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섬, 이곳은 나상도여라. 나상도
0: 남궁진의
1: 쾌남 열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0: 남궁진입니다.
1: 자, 우리 오프닝에서 나침반 뇌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궁진 씨는 길치죠?
0: 아,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엄청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길들을 외우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유. 저는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내비를 잘 안 봐요.
0: 그래요?
1: 내비를 보면 이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0: 네.
1: 거기서도 그냥 지도 보듯이 몇 미터 뒤에 우회전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제가 몇 블럭 뒤에 우회전 해야지 머리로 생각을 해요. 예, 아주 자주적인 인간이죠.
0: 아, 좋네요.
1: 예.
0: 네. 저의 길도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1: 지금 그렇게 뭐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자, 뭐 길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쾌남 열전 녹화장만 잘 찾아오면 되죠.
0: 맞습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럿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끼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나상지 나상지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네, 여러분 춘길이 반가워요?
1: 좋아요.
0: 춘길이 반가워.
2: 보고 싶었어요.
0: 보고 싶었으면 소리 질러.

0: 아, 원래 와. 이게 좀 이게 네. 나, 이게 좀 이제 연배가 쌓이잖아요. 네. 이름 부르기도 귀찮아요. 아, 합쳐가지고 나상도, 남궁진, 나상진. 저희도 그렇게 쓰려고요.
1: 이제. 아, 너무 좋은데요?
2: 나상진 네. 이름 괜찮네.
0: 어, 좋은데요? 괜찮네요.
3: 좋습니다. 네.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아, 야. 네, 사랑은 어디에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언제나 입춘되길 오늘도 꽃피는 춘길만 걸으세요. 그렇습니다. 나상진 아니죠? 나상도 남궁진 쾌남열전에 또 인사드리러 온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보내주신 노래요. 네. 사랑은 어디에?
2: 아, 그렇습니다.
3: 예, 댄스를 접목시키는.
2: 아, 요즘에 춤바람이 좀 나가지고. 예. 예. 예, 춤길로 요즘
3: 불러주고 있어요. 알죠, 알죠.
0: 춤길이요?
2: 비웃지 마시고요. 비웃지 마시고요. 네.
0: 오, 근데 춤사위가 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3: 약간 네. 그 뒤태가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0: 아, 네. 아니, 예전에 네.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나훈아 선생님이 몸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2: 아, 맞아요.
0: 굉장히 좋으신데 춤을 추실 때 뭔가 혼을 담아서 추시는데 약간 무예 같았어요. 아. 예, 그리고 선배님, 그러니까 형님께서 춤을 추시는데 약간 무술 같은 느낌도 아. 났었어요.
2: 예. 태권도 검은 띠입니다.
0: 아, 예, 예. 또 의상도 오늘 까만색으로.
2: 예. 아니, 옷을 정말 편하게 집에서 네. 있는 거 주설 구웠는데 뭐 스튜디오 왜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0: 스튜디오
2: 약간 좀 더 격식을 차렸어야 될 것 같은데.
0: 조금 저희가 증축을 했습니다.
3: 예. 오신다고 예. 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2: 잘 되고 있나 봐요, 쾌남에서.
0: 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예.
2: 많이 좋아졌네. LED 많이 썼네요.
0: 예. 네, 그렇죠. LED 이거 아시잖아요,
2: 왠지. 예, 돈 많이 쓴 건데.
0: 관장상 예, 아시잖아요.
2: 예. 역시 쾌남 열정.
0: 이야,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우리 춘길 씨는 길을 잘 찾으시나요?
2: 엄청 길치예요.
0: 어, 진짜요?
2: 제가 세 가지를 잘 못해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고,
0: 못 외우고.
2: 네. 연락처를 잘 못 외우고,
0: 못 외우고.
2: 아, 길을 잘 못 찾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마트폰의 폐해인 것 같아. 오. 다 아. 저장되어 있고 보고 하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 네네. 앱. 지도 앱을 엄청 열심히 쓰거든요. 내비게이션 지도 앱 전에 필수. 오. 필수 앱이죠.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남궁진 씨는 잘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때 예전에는 번호를 다 외웠잖아요.
2: 그쵸.
0: 가족 번호, 친구 번호, 친한 사람들 번호를 다 외웠었는데
2: 중요한 연락처는 또 예. 모아가지고 지갑에 넣어두고
0: 네.

0: 약간 그 주소록처럼 이렇게 딱 맞아요. 갖고 다녔었거든요.
1: 저도 어렸을 때 외우고 다녔었습니다. 예.
0: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짜 친한 사람은 저장을 안 해놔요.
1: 아, 진짜?
0: 번호를 알기 때문에 딱히 저장을 안 해놓거든요. 예.
2: 그래서 제가 20살 때 술 이제 과에서 네. 같이 단합대회를 하고 술이 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네. 엄마,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번호가 있길래 딱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는 아. 그런 일도 있었죠.
0: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상한 데 전화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2: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자친구를 찾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0: 엄마가 뭐 영원한 여자친구죠.
1: 아, 그럼요. 네. 네. 네. 어머니께 사랑을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인생 선배님으로서 인생의 길은 또 잘 또 찾아서 가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춘길 형님의 길은 되게 방향이 잘 맞게 가고 있습니까?
2: 춘길의 길은 춘길이죠. 네.
1: 춘길.
2: 네. 아, 봄. 모두 그러니까 제가
0: 스프링로드.
2: 그렇죠, 스프링로드. 그래서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예, 네. 춘길을 걷는 그런 꿈 입춘대길의 기운을 받는 그런 네,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미스터트롯 3를 통해서 그때는 국도였는데 국도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이제 탄탄대로예요.
1: 네 맞습니다. 탄탄대로.
2: 고속도로까지 아니고 비포장길이었는데 포장 조금.
0: 포장이에요.
2: 포장 조금 들어가는.
0: 아, 그래도 네. 뭐 충분히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2: 고맙습니다. 예.
0: 그리고 아까 노래할 때도 확실히 느꼈지만 이게 경력은 무시 못합니다. 이게 지금 노래 부르시는데도 첫 곡이잖아요. 첫 곡부터 이렇게 냈다 지르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 예, 저보다 지금 선배님이신 분 중에 두 번째시거든요. 천목담 씨가 왔었는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 살살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질렀거든요. 아. 처음부터 냈다 지른 분은 예, 선배님
2: 이게
0: 처음이에요.
2: 제가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니까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2: 먼저 해야 돼.
1: 기회 못 해.
0: 아, 어려워,
2: 힘들었어.
0: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네.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보통 우리가 그 대면으로 시선을 볼 때는 렌즈 차이인데, 그 방송에는 200mm 렌즈를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50mm 렌즈 정도의 시선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몸이 크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딱 남자답고, 예. 멋있고 딱 이 정도인데, 주로 약간 커 보이잖아요 방송에서.
2: 그죠.
0: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말랐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0: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커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형님 지금 딱 좋아요.
2: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실제로 보면 저희가 괜찮고요. 네. 걔네들이 이상해요.
0: 네, 너무 말랐어요. 네,
2: 저희가 괜찮은 거예요. 네.
0: 남자가 키가 185에 60kg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2: 그죠, 잘못된 거죠.
0: 모두 다 네, 80은 맞습니다. 돼야죠. 그게 멋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진정한 남자. 그리고 맞습니다. 형님이 진정한 남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둘만 지금 뭔가 정신승리하고
0: 예, 예. 우리끼리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예,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캐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춘길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춘길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춘길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춘길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키워드 한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 네. 보시면 됩니다.
1: 야. 똥개요?
0: 똥개요? 영화 똥개? 정우성?
1: 어떤 키워드일까요?
2: 똥개요?
1: 네.
2: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0: 네. 예.
2: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어린 네. 시절부터 가져왔던 어떤 저의 정체성이랄까요?
0: 정체성이
2: 정체성을 네. 표현하는.
0: 네. 똥개라 하면 그냥 그 시골에.
2: 그렇죠.
0: 예. 막 그리고 뭐 관리 이렇게 잘 뭐 제대로 뭐 하진 않는데
2: 그쵸.
0: 꿋꿋하게 그냥 혼자
2: 그쵸.
0: 예. 잘 뛰어노는 그런 강아지인데
2: 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0: 네.
2: 집이 목장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강아지들도 두세 마리 이상씩 항상 키우고 있었고
0: 네.
2: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0: 네.
2: 아주 유아기 때부터 강아지가 저를 약간 부모처럼 좀 키워줬어요. 네, 너무 아주 애기 때부터.
0: 외로움을 좀 많이.
2: 네, 그래서 동물에 대한 그런 제가 또 애착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래서 좀 남다른 게 있기도 한데
0: 네.
2: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강아지들 뛰어놀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저를 이게 별명처럼 똥개라고 저를 일단 좀 부르셨고.
0: 아, 또 강아지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하다
2: 그렇죠.
0: 보니까.
2: 예. 근데 그런 캐릭터가 이제 크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0: 네.
2: 아무래도 똥개들이 우리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하죠.
1: 그렇죠.
2: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0: 아, 시골,
1: 시골, 시골의 자부종.
2: 뭔가 예. 관리도 안 된 것 같고,
0: 네.
2: 뭔가, 뭐랄까, 뭔가 정제되지 않은 그런
0: 네,
2: 삶을
0: 맞습니다.
2: 살잖아요, 얘들이. 예. 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0: 오, 똑똑하죠.
2: 그죠.
0: 예. 네,
2: 제가 가수 데뷔한 것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 3에 오기까지도 사실은 생각보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 스마트

0: 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1: 스마트.
0: 그렇습니다. 네.
1: 스마트.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 트로트를 하시지 않았을 때는 네. 몰랐지만 오셨을 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뭔가 제 느낌에는 항상 그 안경을 쓰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스마트하고 뭔가 대기업 임원 같고 예,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어떤데요 그러면? 네? 말을 그렇게 끝내면 어떻게 해요?
1: 지금은 되게 편해요.
0: 구체적으로
1: 예, 이게 막 되게 차갑고 말 걸기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라 먼저 또 말씀도 먼저 건네주시고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똥개랑도 맞는 게 뭔가 좀 수더분한 느낌이 있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0: 약간 예. 제 첫인상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되게 네. 차갑고 뭔가 다가서기 어렵고 막 그런데 네네. 알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허당기도 있고. 네. 네.
1: 맞아요, 맞아요.
2: 엄청 잘 챙겨주세요. 후배들을 진짜 잘 챙겨주시고.
1: 네. 우리 네. 남궁진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남궁진 씨 더 잘 챙겨줬어요.
2: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0: 가습기도 선물해주고.
2: 아이, 무슨
1: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2: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게스트 그 송민아 씨의 그 키워드가 똥강아지였는데
0: 네.
1: 약간
0: 네.
1: 좀 그런 거에 좀 비슷한 게 있네요.
0: 저희가 네. 그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둘 다 촌 출신들이고.
1: 정확하게는 어디?
0: 저는 서울에서 멀진 않아요. 네. 경기도 여주.
1: 여주.
0: 네.
1: 아 여주도
0: 네, 출신인데
1: 시골이죠.
0: 거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진짜 시골들이거든요. 다 농촌이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 거기 쌀이 또 유명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희 집도 목장이었다 보니까 외딴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골 생활.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뭐 위쪽
2: 거의 대도시예요, 대도시.
1: 우리 네. 비나 씨는 저랑 비슷하거든요. 아. 하동 밑에 남해거든요. 예. 하동 밑에 딸려있는 섬이 남해입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저는 뭐 비나 씨 허락을 받고 이제 육실을 밟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제가 제일 멀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시골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점. 네. 예,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 예. 비나 씨 얘기가 나온 김에.
2: 맞습니다.
1: 비나 씨랑 한번. 전화를 연결해볼까요?
0: 아, 손비나랑요?
1: 네.
0: 안 하겠습니다.
1: 예. 아, 근데 저번에도 이제. 아, 맞다. 그게 기억난다. 그때 그 전화통화 하셨었잖아요.
0: 천옥담 때 내 전화.
1: 예,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예.
0: 아니, 그때 내가 천옥담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하고 잠깐 켜봤지.
1: 네.
0: 그래서 살짝 나오는 거 살짝 보고, 이제 다른 일을 막 해서 전화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다시 아직도 있는 거야, 천옥담이.
1: 네.
0: 그리고 집에 가면서 천옥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너 거기 도대체 몇 시간 있었던 거야? 두 시간 꽉 채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형 추천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3: 그래서
0: 천옥담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3: 예,
1: 어서 오십시오.
3: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2: 네, 그래서 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1: 자,
2: 오셨습니다.
1: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우리 비나 씨 여보세요?
4: 큰일 났네. 준비 안 되는데.
2: 비나 씨 안녕하세요.
1: 아니 보통 아니.
4: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1: 너무 친하신데 이렇게 네. 영상 통화를 하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2: 왜 갑자기 어색해 하시는 네. 거예요?
0: 아니 어제도 통화했어요.
1: 네. 그러니까.
4: 아니,
1: 네.
4: 어색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늦었습니다.
2: 야, 아니 뭐 하고 계셨나 했더니 야 이거 준비하고 계셨구나. 춘길장.
0: 아, 네. 뭘 자꾸 만들어요. 요리도 만들고 네. 뭘 자꾸 만들어요. 두쪽부도 만들고.
1: 네네.
0: 고맙습니다.
1: 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봤습니다. 예.
0: 들어가세요.
1: 예. 1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잘 만들었습니다.
2: 아, 이제 막 연결했습니다.
0: 네.
2: 아유, 비나 씨 반갑습니다. 네.
4: 네,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1: 네. 아유, 지난번에 비나 씨가 어린 시절 키워드로 똥강아지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근데 충길 씨가 똥개를 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똥개, 똥강아지.
4: 저는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1: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4: 괜찮습니다. 네, 힘은 제가 더 셉니다.
1: 진짜요? 충기 씨가 힘을 아니 싸우라고 지금 전화 연결한 게 아니에요. 아 친한
0: 지금 약간 관계 파탄 코너인가?
1: 아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2: 그때 거의 허벅지 씨름할 때도 우승을 하셨었는데.
0: 준우승했죠.
2: 네. 네.
0: 아 근데 남궁진이 좀 봐줬어요.
2: 아닙니다. 아유 뭐 워낙 진짜 몸이 좋으시니까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똥강아지 똥개는 넘어가고.
0: 네. 근데 아니 제가 좀 위에요. 강아지잖아요. 성견 개잖아요.
1: 맞네.
2: 아니, 갑자기 개라고 하시면 네, 좀 그렇고요. 네.
1: 지금 손민아 씨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지금.
2: 표정이 안 좋아요.
4: 연령대 차인 거죠.
0: 퍼피.
1: 거의 뭐 연령대 차이.
2: 네, 방송이 지금 네

0: 아, 빨리 말 돌려야겠어요. 네.
1: 자, 이게 우리 좋은 말 해봐요. 자, 손비라 씨가 보는 우리 충길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2: 형이요?
1: 네.
2: 아, 형 너무 좋죠.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유튜브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약간 쑥스러워서 그런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 형입니다. 와,
1: 원래 진짜. 제가 아는 그 비나 씨는 그 자기보다 이제 형, 어른들한테 농담도 잘 안 하고.
3: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그 스타일이거든요.
3: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농담을 네.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네. 우리 충길 씨가 비나 씨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나 봐요.
4: 너무 편해서 만나자마자 예. 일단 서로 주먹부터 쥐니까요.
1: 네. 저는 아예 난 모르겠다. 야. 저는 모릅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3: 네. 예.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또 해주셨지만 또 우리 말이 이왕 나온 김에 우리 또
1: 이걸 꼭 해야 되나? 네. 이건 나 모르겠다.
3: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시원하게 우리 또 충길 형님 폭로 전화 한번 가시죠. 네.
2: 아니요, 형님 폭로할 게 없습니다. 벌써 형님은 다 보여주셔가지고.
1: 아, 없으면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네. 아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충길 씨한테 정말 고마웠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2: 고마웠던 순간요?
1: 네.
2: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희 탑세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2: 저 항상 그 활동을 할 때 형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탑세븐이 이렇게 단체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근데 형님이 거의 기둥으로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돈독하고 진짜 가족 형제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것에 형한테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3: 맞아요. 항상 준비 많이 하셨네요.
1: 아기자기하게. 네.
3: 항상 근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주세요. 우리 큰 형님으로서.
4: 제가요?
3: 네.
4: 제가 어떤 자리를 만들었죠?
3: 항상 뭐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4: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3: 네.
1: 아,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저도 이제 저는 2 때 제가 제일 맏형이었잖아요.
4: 네.
1: 우리 충길 씨는 또 3에 제일 맏형이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4: 그 묘하게 또 맏형이 다 4등을 했네요.
1: 예, 그래요. 아, 그러네요. 나이 많으면 4등인가? 뭐지?
4: 아, 그게 그 천록담 그 뭐 모모 거기 들어가서 보면
1: 네.
4: 역대 우리 미스터 트롯 역대
1: 네.
4: 3등은 다 이씨였고 4등은 네. 다 김씨였대요.
1: 어?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김성철이니까 네. 예, 뭐 그런 피셜이 있다는 점 네. 예, 말씀드리고 싶고
3: 예.
1: 예, 또 가보시죠.
3: 자, 우리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혹시 춘길로 이행시 혹시 가능하십니까?
2: 제가요?
3: 네, 예, 우리 손비나 씨 또
1: 자, 가보겠습니다. 춘!
3: 춘!
2: 승길이 형님?
1: 길!
2: 길이 길이
4: 그거 할 줄 알았다.
1: 자, 아니, 실패!
2: 이행시, 이행시 이런 걸 잘 못해요. 예,
1: 아, 실패! 아, 저는 이게 네. 제작진분들이랑 미리 얘기 된 건 줄 알았어요. 예. 아, 저는 그 춘길에서 춘자가 나요. 춘대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3: 예.
1: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워낙에 자주 만나, 거의 맨날 보잖아요.
4: 활동하면서
1: 맨날 보고 또 통화도 자주 하지만 또 사실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3: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 예, 어색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춘길 형님께 한마디를 하자면
2: 네. 우리 제일 맏형이고 그리고 또 저희 촌뜨기들의 또 제일 큰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님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드렸을 때 항상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주시고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이 활동하는데 너무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아 이거 참 진짜 너무 어렵네 이거 어떡하냐.
1: 너무 감사합니다 비나 씨.
3: 네, 바쁘실 텐데 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 방송 끝나고 개인적인 통화는 저희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2: 이런 상황이 참 어색한데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형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나 씨.
3: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비나 화이팅.
2: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좋습니다.
3: 네, 자 이렇게 또 손비나 씨와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1: 그림자.
3: 그림자.
1: 그림자. 쉐도우. 오, 되게 예. 오늘 좀 약.

0: 약간 유추하기 어려운 키워드가 많이
1: 나왔네요.
0: 그림자. 네.
1: 어떤 의미일까요?
2: 그림자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약간 생각해보면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사실은 데뷔하기까지도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0: 네.
2: 나름 뭐 정식 데뷔 전까지 무명의 시간도 좀 길게 있었고 네. 데뷔를 하자마자 조금 갑자기 큰 사랑을 좀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랑인걸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다시 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찾아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사랑인걸이라는 노래의 어떤 그림자에 갇혀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래가 가수를 잠식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0: 네네네.
2: 노래에 약간 가려져서 약간 그런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0: 저에게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워낙에 데이트곡이잖아요. 데이트곡인데
1: 엄청난 곡이죠.
0: 이게 차라리 이게 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무명인 상태로 가면 계속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한번 빛을 봤다가 뭐 다시 이제 뭐 활동이 잠잠해지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2: 이게 약간 아무리 힘들어도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꼭 빛이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네. 어디에서 빛이 와도 그 그림자 안에 갇혀 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약간 그런 막막함 같은 거죠.
0: 네.
2: 그렇게 나름 뭐 나름의 고생, 뭐 무명의 시간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름의 작은 성공을 거뒀는데
0: 네.
2: 아무것도 뭐 손에 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로 들어갈 때는 정말 그 막막함을 어떻게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이미 다 경험해 본 상태잖아요.
0: 네.
2: 그때 그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허탈감, 공허함 약간 그런 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1: 그래도 너무 잘 해오시면서 또 이렇게 빛을 또 보셨으니까.
0: 그래서 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네. 그러긴 너무 오래 돌아왔어요. 네.
0: 그래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1: 네. 이제 도로도 깔끔하게 깔렸으니까 이제 네. 쭉 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네.
1: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 동업자. 동업자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 사실 제가 활동하는 활동명이 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함이잖아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랑 그렇게 뭐랄까 가까웠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랑 좀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가수가 되려고 막 이제 노력하던 시기에 아버지랑 아직 관계 회복이 잘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약간 뇌경색이 오시면서 약간 경증 치매 환자가 되셔서
0: 예.
2: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어떤 제대로 된 소통이 예. 되진 않았었어요.
0: 네.
2: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 뭔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좀 그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이름을 한번 세상에 알려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경연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삶을 제가 한번 다시 살아드리는 기분도 좀 들고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조금 뭐 무대에 오르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동업자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활동하고 있거든요.
0: 아니, 세상에 약간 그 어떤 관계든 완벽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네 그냥 부자 관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보통 저도 아버지를 뭐 좋아하고 하는데 뭐 대화도 솔직히 좀 안 되고 아버지랑 또 특히나 또 경상도라서 더 짧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랑 좀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어머니랑 잘 되거든요 그게. 어머니랑 뭐 알콩달콩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랑은 지금도 통화가 30초 1분을 안 가요.
1: 저도 그래요.
2: 네. 아버님을 한번 뵀어요.
0: 진짜요?
2: 네.
0: 회사장에서.
2: 같이 우리 갔던 데서 아버님 네네. 오셔서 잠깐 인사드렸는데 아버님이 약간 상남자 느낌이 네. 좀 나시더라고요.
0: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저도 다른 친구 아버지, 친구 어머님한테 말을 잘하거든요. 저 아버지한테는 말을 못해요.
2: 그 왜 그러지? 진짜 그래요?
0: 그러시지 않아요?
2: 저도 그랬죠.
0: 네, 저 똑같아요. 네. 남원진 씨도 그렇죠.
1: 저도 뭐 통화를 하면 거의 1분 이상을 넘겨본 적이 많이 없을
0: 정도로.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안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좀 대화를 많이 하고 했으면 부자 관계가 좀 더 그랬을 텐데 지금도 또 우리 선배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2: 노력하세요.
0: 예, 노력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예.
1: 후회하기 전에.
0: 그럼요.
2: 항상 또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 앞으로 더욱 탄탄대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에서요, 키워드로 충길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춘길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바로 시작해보시죠.
1: 자, 3초 안에, 네, 혹은 5초 안에.
2: 아, 다음 중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춘길 대 애춘이.
3: 춘길.
1: 오케이, 춘길.
2: 자, 내가 더 긁히는 말은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네. 어,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3: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2: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내가 DJ를 하게 된다면 심야 아니면 이른 아침.
3: 아주 심야.
2: 심야. 네, 이렇게. 오.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1: 야,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아까, 근데 이거는 약간 선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네, 느낌이 약간. 그리고, 네, 춘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바로 고민 없이 그냥, 네, 여지없이 춘길이라고 하셨는데. 아, 원래는 근데 춤을 못 추셨어요?
3: 어, 제가 춤을 출 일이 없었죠.
1: 그렇죠?
3: 예.
2: 거의 발라드 많이 하시고.
3: 그렇죠.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발라드 가수로 활동할 때는 노래도 이렇게 어려운 노래, 고음 노래 이런 것도 잘 안 불렀어요. 트로트를 하면서 오히려 뭔가 고음 캐릭터가 되고 이런, 뭐 춤도 춰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죠, 저한테. 없던 일이.
1: 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저희 뭐, 제일 하이노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3: 좀 전에 사랑은 어디 마지막에 와 하는 게 하이시였거든요. 삼목타브 도 음이었는데.
2: 삼목도.
3: 그 음은. 네.
1: 제가, 네, 아, 예, 제가 F샵이거든요.
3: 아이,
1: 아, 진짜로요. 네. F샵이에요. 네. 와, 그럼 거의 저랑 여자 키인 거네요. 나중에 그 남녀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도 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남녀 다섯 키 차이니까 그 이상이거든요.
3: 오. 근데 키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 근데, 네, 그 키가 안정적으로 나오시잖아요.
2: 맞아요.
1: 맵다 지르는 게 아니라.
2: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3: 네. 스마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저 부러워요.
2: 네. 그러면
1: 귀를 왜 계속 넘기는 거예요?
2: 아니,
1: 스마트하지 않게. 아니,
2: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요즘 또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고. 맞아? 하시던데. 네?
3: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 아,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던데.
1: 애교도 있는데 내는 모르겠다.
2: 그래서 제가 귀를 만지는 거예요.
1: 내는 모른다. 아,
2: 네, 그래도.
3: 아니, 저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애교라서. 네.
2: 어,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또 춤이라든지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3: 그 애교는 그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2: 어.
3: 음악이 있던데.
1: 죄송합니다.
2: 아, 죄송합니다.
1: 세 명 다 지금 퍼박해서, 네, 어디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2: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에서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네?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아, 내가 더 긁혔던 거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3: 사실 둘 다,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네, 키가 크,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키가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요즘에는 이제 깔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은 친구들도 다 저랑 눈높이가 비슷해져요.
1: 네.
3: 그래서 방송을 보시기에 제가 키가 안 커 보일 수도 있죠.
2: 근데 세 분 중에 제일 최장신이시죠?
3: 사실 제일 크죠.
2: 네.
3: 제일 큰데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평생 어떻게 보셨길래 생각보다 잘생겼어요라는 얘기 나눈 건지.
1: 예. 저도 생각보다 많이 듣는 소리들입니다. 예, 생각보다. 저 활동할 때 지금 뭐 재성 씨, 박재현 씨, 뭐 88, 83, 와, 다 이러니까.
3: 아, 컸네, 많이 컸네.
1: 예,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 또 안성훈 씨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거의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3: 내려와.
1: 예, 내려와. 신발 신으면 거의 183이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싫거든요.
3: 그죠.
1: 맨날 단화를 신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제일 작은 거예요.
3: 네.
1: 어떤 날은 박성훈 군이랑 키가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2: 네.
1: 와, 저는. 그 이제 잘생겼어요, 이것도. 네, 네. TV에서는 아저씨처럼 나오던데 생각보다 잘생겼네요.
2: 되게 잘생겼어.
3: 똑같이 듣네, 얘기를.
1: 진짜.
3: 나도 그렇게 들어요.
1: 아까 그 카메라 렌즈 때문이니까요, 형님. 그 렌즈 때문이에요. 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자, 다음 아까 또 뭐였죠? 심야, 그리고 아침.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맞춰봐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니십니까?
3: 너무 정답이에요.
1: 예.
3: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서.
1: 아, 그리고 근데 뭔가 목소리가 아침에는 뭔가 좀

0: 케어하라고 이런 네. 느낌인데 심야는 약간 부드럽고
1: 그죠.
0: 예, 그런 느낌에서 네.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심야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1: 심야 방송을 해요.
2: 네.
1: 비정기적으로 이제 팬분들이랑 약간 네. 소통 시간을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예, 약간 트롯계 성시경 같은 느낌.
0: 오.
1: 잘 자요.
0: 그런. 오. 오.
2: 저는
0: 좋아서 들어가서
2: 예, 근데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항상 들어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1: 아, 지금은 주무시지 마시고. 마시고.
0: 네, 지금은 깨 계시고.
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충기 씨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나상도
2: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그럼 네. 2부로 여러분들 이리 오시라고. 제 노래 이리 오너 2부로 이리 오너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2: 네.
0: 자, 그럼 충기 씨의 이리 오너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충기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요. 우리 충기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기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3: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바로 공명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던 놈이?

0: 안녕하세요. 송소환.
1: 일각.
2: 지영순이 마이
0: 2판 4판.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여름이네요.
2: 네. 저 더워요, 인자. 네.
0: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요?
2: 다 같이 보내고 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잘 보내는 방법이요. 묻는 거에 대답하시라고요.
2: 근데 나는 그거는 있어요. 그 좀 에어컨을 최대한 늦게 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키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왠지. 네. 그러니까 선풍기나 에어컨도 최대한 늦게 켜야 좀

0: 그나마 여름이 좀 원활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1: 지금은 선풍기 정도만 켜고 있으시죠?
0: 그렇죠. 웬만하면 창문 최대한 열고 선풍기 최대한 이제 그 약하게 틀고 그러다 이제 점점 선풍기 세기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래도 도시니까 좋은 게그 정에서는 에어컨까지
1: 그렇죠.
0: 있으니까 그 절에서 에어컨도 켜주고
2: 너무 너무 창문을 오래 열어가지고 꽃가루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1: 그러니까
2: 다 난장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1: 먼지도 많이 피고 잘 모르더라고요.
0: 그런 거는 라디오에서만 이야기하는 걸로.
1: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교수님?
2: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볍게라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1: 오히려 이럴 때더 조금 몸을 움직여주는.
2: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끔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이게 일정한 루틴처럼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 가운데 이제 자기 본인이 좋아할 만한 걸로 저는 이렇게 또 운동을 딴걸 하지만은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좀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손님은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1: 나도 안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1: 물어봐주세요.
0: 신도분들이 그 주지스님, 이제 송산스님 이야기할 때 송산스님은 에어컨을 절대 안 킨다고.
1: 아니, 잘안 키지. 네.
0: 그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킨다고 그 새벽에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나도 이제 최대한 늦게 킨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사님이 주지스님은 거의 안 키세요. 그러시는 거.
1: 짠돌이 소문난 거 아니야?
0: 그거보다는 스님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름에는, 아,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겨울에는
2: 그렇죠.
0: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하고
1: 맞아요.
0: 그냥 있는다 그랬었잖아요.
1: 아니, 어차피 저희는 이제 가사당산 같은 걸 수하면
2: 네.
1: 덥잖아요. 이미 몇 개, 한 세네 개를 입어야 되니까 에어컨 틀으면 머리가 아프고 땀은 그대로 계속 흐르니까 차라리 그냥 뭐 다 젖은 김에
2: 아,
1: 그냥
2: 맞아요.
1: 있는 거죠.
2: 우리 예전에 그 강원에서 강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아, 여름이라서 덥구나, 이렇게 이제 버티면
1: 그렇죠.
2: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 저는 다른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름은 역시 휴가죠. 휴가.
0: 여름을 버티는
2: 방송에
0: 가장 좋은
2: 막히겠어.
0: 방법.
2: 방송에 막히 지금 주제로 인도하시는 우리
0: 그렇지,
2: 송산스님.
0: 체스 해야 되는데.
1: 바캉스죠.
2: 아,
1: 바캉스 계획 있으세요?
0: 절에 있는 거죠.
1: 절이 제일 시원해요.
0: 예, 아니 저는 사실 어디 돌아다니는 거안 좋아해서. 한참 더울 때, 또 한참 추울 때, 이때 난 그냥 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전 최고의 휴식이 아닌가.
1: 여름 하면 역시 휴가잖아요. 네,
2: 예.
1: 휴가에서 오늘 주제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맘때쯤 문의가 일어나는 게 템플스테이 문의가 좀 많이
2: 네,
1: 온다고 그래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제 도심 사찰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대부분 사찰이 산세를 끼고 있잖아요. 계곡도 있고 하니까 6월, 7월 달 되면은 상반기 한 해를 바쁘게 보내고 휴가철을 기다리면서 요때 이제 어디를 가볼까? 바닷가를 갈까?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을 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 이제 왜냐하면 산도 있고 등산도 할수 있고 계곡도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게 하나가 템플스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주제가 템플스테이입니다.
2: 네.
1: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2: 그렇죠.
1: 네. 두분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경험 있으십니까?
2: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 2017년부터 한 2년간, 만 2년간 그 종로 구기동의 금선사, 예, 금선사에서 산 중턱에 있는 사찰인데 거기서 주말에 부지도법사로 2년간 소임을 받았었고 한 회마다 이제 30명씩, 예, 그리고 그 중에 30%가 외국인. 예, 그래서 그렇게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소임을 맡았었죠.
1: 지영수님?
0: 저도 경험이, 근데 저는 이제 연속해서 있는 거보다는 좀 띄엄띄엄이거든요, 사실은.
2: 들어올 때만.
0: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죠. 해인사에 있을 때한그 3위 신분으로 그 지원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그 운영하는 거를 지원 나가서 하는 거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선운사에서도 템플스테이 그 담당해서 한 6개월 좀 살았었고, 그리고 계암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정에서 오기 전에 거기서도 1년 넘게 하고, 예,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 게 아니고 했다가 몇년안 했다가 또 했다가 몇년안 했다 이래가지고
1: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0: 다 좋았죠.
1: 그래요?
0: 다 나름의 장점이 있죠. 예, 저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1: 저는 소임만 봐가지고 템포스트의 경험이.
2: 근데 그 최근에

0: 저한테 지인들이 또 이제 제가 동국대 졸업을 했잖아요. 동국대 학부 때 이제 인연 맺었던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그 사찰에서 좀 템플스테이 하면 안 되냐고, 우리 지금
1: 정해서?
0: 정회사에 그런 문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1: 안
0: 생각하십니까?
1: 됩니다. 정해서는 안 돼.
2: 실제로 저도 근데 그 템플스테이가 없는 데서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템플스테이하고 그냥 사찰에 옛날에 방 하나 들어가가지고 살았었던 그거하고 이제 좀 혼용되는 개념으로 밖에서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아니, 그 만약에 스님 이제 저기 하면 우리 어디 뭐 요사채나 이렇게 내주면서 스님 또 군고구마도 구워주시고 음식도 잘하시니까 해주시면
1: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템플스테이 하면 차용형 있고 휴직형 있고 일일령 있잖아요.
2: 아예
1: 일일령은
2: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절에서 며칠 있으면 안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0: 그 질문이 도심이라도 좋으니까 절에 있고 싶은데 산은 너무 멀고 시골은 너무 두려우니까 도심에 있는 절이라도 있어 보면 좋지 않을까
1: 뭐
0: 이런
1: 가는 건
0: 생각을
1: 하긴
0: 하거든요.
1: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제가 또
0: 일이 많으시죠?
1: 필요도가 높아지겠죠.
0: 다크서클
1: 뭐
0: 많이
1: 만약에
0: 가시겠죠.
1: 근데 한다고 하면은 한두 번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는 뭐 그래도
2: 제가 출가했을 때 당시에 기억을 이제 해보면은 제가 도서람에서 스님이 됐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오기는 했거든요. 한 번씩 이제 그 이제 부모님이 그제 나이 또래 애기들 됐다가 이제 한 며칠 이제 내비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대중이라고 그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은 좀 그러고 사실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정서가 좀 많이 달라져서 사찰의 입장에서도 이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예전하고는 다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상.
1: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룻밤 묵어가도 괜찮았다.
0: 그러니까요.
1: 그게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어도 스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당연히
0: 안
1: 방을
0: 맞죠.
1: 내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미리 이제 뭐 인연이 있거나 이렇게 하신 분뭐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루를 묵어간다고 하면은 있는 대중들한테도 불편이 끼칠 수 있어서 차라리 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더큰 절에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잡아드리든지 좀 그렇게 하고 그게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큰절 같은데 천년고찰 같은데 그렇게 일반인들 이렇게 하루 이틀 묵고 가라 했는데 이제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 보물이
2: 그것도
1: 많으니까.
2: 있고 사회 정서의 변화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처도 그러니까 도서람이나 이제 우리 옛날 기도 유명하던데 가면은 이제 방에 사람들은 이제 몽땅 모아놓고 그러니까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다 같이 기도하러 가고 이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2012년 막 10년 이때하고 지금 2024년 이때하고는 차이가 많아져가지고 특히 또 코로나 시점 그때부터는 코로나 때는 아예 방을 개인 방사를 안 주면은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1: 하긴 또
2: 남 모르는
1: 감염이 되니까.
2: 사람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정서가 아무래도 은연 중에 사찰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그러게. 그럼 아무튼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템플스테이 인기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템플스테이 브이로그 검색하면
0: 맞아요.
1: 2030 세대가 올린 영상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영상 제목이 종강 후 떠난 템플스테이.
0: 수업 끝나고 학기가 끝나고
1: 또 나홀로 템플스테이 힐링 그 자체 뭐 이렇게 한다는 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때랑은 또 다르게 좀 많이 이제 사찰에서 그러니까 바삐 돌아가는 이 도심에서 지쳐서 이거를 한번 조금 힐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산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 가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송광사 같은 경우도 휴대폰이 안 터졌거든요.
0: 맞아요.
1: 인터넷 이런 것도 전혀 안 됐거든요.
2: 그랬죠.
1: 거의.
2: 유명했죠.
1: 근데 지금 다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반영이 됐다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시는 분이 전화가 안 되니까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개선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되게 하는데 한 번쯤은 안 돼서 이렇게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2: 이제 그 월정사 단기 출가 막 이런 데

0: 나 그런 데 가면은 아예 핸드폰 반납하고 템플스테이 같은 거 진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있어보면 한 번씩 이제 핸드폰 집어 던지고 댕기는데 그게 속편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전화기를 안 갖고 다녀버리면은 전화를 어차피 못 받으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 요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전화기가 켜져 있고 들고 댕기면은 자꾸 핸드폰 쳐다보게 돼요.
1: 예, 지영 선생님은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화 아는 사람 입장을 한 번도 고려를 안 해요.
2: 나그 소리 들을 것 같아서.
0: 아니, 근데.
1: 본인만 생각하는 거지. 전화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빨리 지영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 안 갖고 다녀요?
2: 불안한 손.
0: 소임을 볼 때는,
1: 아, 소임 보실 때는?
0: 그때는 갖고 댕겼죠. 그러니까 저희 은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전화 안 와보면, 전화 안 받으면 망치로 뽀사본다고 나한테 그랬었거든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0: 그러니까 소임 볼 때는, 그때는 이제 늘 들고 다녔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없을 때 편안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1: 아, 저도 그러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0: 그렇죠.
1: 사찰에 갈 때는.
0: 그래서 저는 정회사에 있을 때 우리끼리 차 마시면 한 번씩 핸드폰 놔두고 그냥 오잖아요.
1: 네. 그게 좋아요?
0: 스님한테 집중하고 싶은 거죠.
1: 알겠어요. 네, 그런 걸로 할게요.
0: 네, 늘 이제 스님들께
1: 여기저기
0: 집중하고.
1: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네.
0: 아,
1: 정수님.
2: 아우, 미꾸라지 같으시네.
1: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음식. 사찰에 가면은 음식에 관해서 이제 요즘 친구들 뭐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2: 네.
1: 가게 하면 이제 뭐 좋은 MSG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몸에 안 좋은
2: 자극적인 음식을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배달 음식이 또 인기가 많은
1: 그러니까
2: 것
1: 요즘에
2: 같아요.
1: 극과 극이라 하더라고요. 아, 탕후루 아세요?
0: 알긴 한데 뭐 안 먹어봤어요.
2: 탕탕 후루루 그렇죠. 들어봤는데.
1: 탕후루하고 마라탕 그러니까 매운 거를 먹고 이 매운 입에 있는 것들을 그 느낌을 아주 단 걸로
0: 아 그걸 연달아서 먹는
1: 네, 이렇게
0: 거예요?
1: 먹는 게 유행이래요.
2: 아 탕후루가 사탕
1: 그렇죠. 이제
2: 그거 아니에요?
1: 마라탕이 맵잖아요.
2: 과일
1: 입이 화해지니까.
2: 아.
1: 매운 것들을 이제 뭐 예전 같은 우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단 걸로 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
2: 애기 입맛인 저도 그 정도까지는
1: 그러니까
2: 네, 못 먹을
1: 우리는
2: 것 같은데.
1: 네. 못할 것 같아요.
0: 근데 아니, 안 이제 먹어봐서 근데.
1: 사찰에 가면은 이제 어찌됐건 건강식, 비건 이런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드리니까 관심도가 많아지는 거죠. 요즘에 사실은 그 야채로 하는 음식이 더 비싼 거 아시죠?
2: 네, 맞아요.
1: 오히려,
2: 야채값이 더 비싸요.
1: 네, 진짜로 그래요. 야채값이 더 비싸고, 오히려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템플스테이 가서 이런 것들 먹었는데 속이 굉장히 편해졌다. 이런 후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0: 맛있다는 후기도 되게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스님은 되게 맛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0: 아니, 그게
1: 맛있다고 하세요.
0: 아니고, 그온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찰밥은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1: 왜냐면 이제
0: 엄청
1: 밖에서
0: 많아요.
1: 자극장을 먹다가 이렇게 또 다른 음식을 맛보니까.
0: 저 개인 이야기는 좀 빼고. 아니, 이 덩치를 봐요. 사찰에서 키운 몸이요, 이게. 나는 출가 때부터 밥이 맛있었어요.
2: 대한민국이.
0: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찰 음식을 받았을 때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
1: 아, 그래요?
0: 도솔하면서 출가할 적부터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많이 먹는다고 공양조가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2: 오.
0: 보살님이 되게 그랬죠.
1: 그렇군. 알겠어요.
0: 아련하네요.
1: 아련하네요는 또 뭐예요?
0: 아이, 그 시절이. 그때는 살찌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었겠는데. 여기까지.
1: 그러면 뭐 혹시 그 템플스테이 맛집이라나 이런데 알아요?
2: 아니, 잠깐. 근데 저는 솔직히 지영 스님은 입맛이 누가 봐도 좋잖아요. 저는
0: 지금 저도 까다로워요.
2: 잠깐만 있어.
1: 잠깐만 있어봐.
2: 저는 처음에 절에 왔을 때 된장이랑 김치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님 된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평생 먹고 살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됐는데 그게 순천 송광사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먹고 제 친구는 저 출가할 줄 모르고 이제 따라온 거죠. 사전 답사를 따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맛있다고 그랬어요.
0: 스님의 입장에서 먹는 거하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먹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늘 밥을 먹던 밥이라서 이게 먹었을 때 이것이 영 먹힐라나 이제 이러면서 밥을
2: 맞아요,
0: 먹는데
2: 맞아요.
0: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된장에 밥만 있으면 갑자기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듯이.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아, 나 이거 갖고 어떻게 손님 대접했다고 말을 하겠냐 이럴 텐데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 입장에서는 맛집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0: 네. 근데 아마 블로그나 이제 그 템플스틴 불교 문화 사업단 페이지 가면은 그게 좀잘돼 있을 거예요. 그 후기나 블로그 그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1: 또그 사찰 음식 잘 하시는 스님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름
0: 아예
1: 난 스님들도
0: 사찰
1: 계시니까.
0: 음식을 주제로 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재수가 좋으면 이게 그날은 또 공양조 해주시는 분이
1: 아, 그렇죠.
0: 이게 그 좋은 그 재료와 맛있는 솜씨를 부려서
2: 좋은 재료 뭐예요?
0: 아니 그
1: 평상시에
0: 있잖아요
1: 안 나오는
0: 콩고기
1: 재료가
0: 같은
1: 나오시더라고요.
0: 거
1: 네.
0: 사실
2: 콩햄 이런 거?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 우리가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0: 이게 또 요새 발전이 엄청 많이 돼 있어가지고
2: 네.
0: 이게 참 맛있게 잘 나올 때가
2: 그
0: 있어요
2: 콩햄은 제로 콜라 같은 거 아니에요?
1: 그런가? 나는 맛있던데.
2: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이제
2: 아, 그래요?
0: 예, 이것을 괴기처럼 먹으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2: 아,
0: 있는데,
2: 그 고기를 고기의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 좀 이상하다.
0: 그럴 수도 있는데,
2: 예.
0: 근데 이제 저는 콩고기도 먹을 때부터 맛있었기 때문에,
2: 오.
0: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멋이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사실 메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정된 식단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뭐 파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어떤 날은 맛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어떤 날은 조금 덜할 수는 있죠. 예,
1: 그렇겠네요.
0: 그거는 사실
1: 맛집을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0: 어디 가면은
1: 어리석은 생각이
0: 무조건 맛있습니다는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죠.
0: 예.
2: 그냥 전형적인 사찰 음식을 맛보고 싶으면은 그 대중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삼보 사찰, 예, 삼보 사찰, 뭐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와 같은 스님, 승려 대중과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아 이게 절밥 맛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오래된 고찰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면서 밥 먹어보면 이게 사찰 밥이구나
1: 오히려 그런 데가 더
2: 알겠죠.
1: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0: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프랜차이즈의 느낌. 정형화된 맛은 이제 대형 사찰. 아니면은 이제 숨은 맛집. 지역에 있는 숨은 맛집 같은 느낌이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사찰.
1: 그러네요.
0: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템플스테이 얘기하고 있는데 맛집만 얘기했어.
2: 먹는 거 얘기하니까.
1: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혹시.
2: 아, 네. 저도 원래 수십 년 전에 템플스테이가 있었는데 알려진 게 최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템플스테이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외국인 방문객들이 되게 많았는데 숙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불교계 제안을 해서 불교계가 그냥 사찰에 머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뭐 명상이라든가 싱잉볼 명상이라든가 사찰 안내 심지어는 교리 강의까지 해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사찰에서 그 이제 그 잠만 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불교 문화를 이렇게 그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다 체험을 시켜주면서 영국의 뭐 BBC, CNN 이런 방송에서도 한국의 K부디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아지자 이제 끝나고 나서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대한불교에서 이제 템플스테이가 하나의 문화 사업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2: 네네네.
1: 해서 그래서 연간 이게 최근에 기록을 보면은 114개 사찰이 연중 이용객 50만 명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되게 많은 거죠.
2: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전담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거기 이제 보조 같은 보조 간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0: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르는 템플스테이는 사실 2002년대 그때부터 정형화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프로그램 그 시작할 때 말을 했다시피 지금 작은 사찰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 거하고 그걸 템플스테이로 부르는 거하고 아니면 우리가 템플스테이 했다라고 말할 때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이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우리가
1: 그렇죠.
0: 템플스테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2002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불교 문화사업단일 거예요. 내용이, 그 이름이. 그게 이제 템플스테이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템플스테이도 사찰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2: 네.
1: 저도 최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이제 휴식형 아니면 체험형이 있는데 휴식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쉴수 있는 건데 체험형 부분에서 이렇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 양양의 낙산사에 서핑 템플스테이가 있대요.
2: 네.
1: 이게 바다를 마주보고

0: 하면서 명상하는 파도 명상도 있고요. 네. 서핑 체험도 있고 바다에서 진행하는 모닝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MZ들한테 핫한 템플 스테이라.
1: 네, 저도 봤는데 이제 파도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해안가를 바라보고 거기 이제 자리를 잡고 명상을 하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눈을 좀 뜨면은 해안가가 보이고 그런 하나 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게 몸으로서 그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 서핑이 또 다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서핑 업체에 이제 업무 협약적인 것을 맺어서 이제 다른 날에는 또 서핑을 체험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힐링이 된다라는 목적은 같으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콜라보가 된 게 아닌가.
0: 그 증평 미륵사라는 데서 댕풀 스테이 있대요.
1: 네.
0: 반려견.
1: 네.
0: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댕풀 스테이. 그래서 템플 스테이 관심이 많지만 반려견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견주님들한테 또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저 보셨어요?
2: 아, 본 적은 네. 없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거 방송 이번에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야, 근데 가보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아,
1: 반려견들이 약간 법복 입고 법탕 안에서 같이 백발배 들이던데요.
0: 아, 그래요? 아,
2: 해요, 그거를?
1: 아니, 하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숙이니까 따라서 하는 거지. 어쨌든 법당 안에 좌복을 깔고 법복의 느낌이 나는 옷을 또 입혀서 같이 하고 스님이 차담 시간에 반려견들이 돌아다녀요, 법당 안에.
0: 그럼 걔네들한테는 뭐 먹을 걸 주나요?
1: 그러겠죠. 네.
0: 궁금하다.
2: 간식을 주겠죠.
0: 그러니까 네.
1: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이제 그 반려견들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이제 여행을 못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 네. 뭐 반려견들을 맡기고 또 자기가 템플스테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하긴 또 절 마당이 넓으니까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있고.
1: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증평사에서는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0: 그렇군요.
1: 네. 하시더라고요.
2: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0: 이 서산의 보온사에서 백패킹 템플스테이 때 캠플스테이라고 캠핑하고 결합된 템플스테이로 사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와 호흡하면서 진행하신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클린 하이킹 그걸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스님께서 잘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선택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이로그를 보면 해서 그 사람들이 힐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네, 정말로 쓰레기를 줍는데 안 줍잖아요 우리.
0: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줍는데
1: 청소도 잘 안 하는데.
0: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힐링도 하고 복도 짓고
1: 아, 예. 네,
0: 두 가지를 다 삼는.
2: 제 방은 안 해도 남의 방은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0: 그래요? 언제요?
2: 아니 이제 실제로 나는 산에 그 예전에 돌아다니고 하면은 쓰레기 있으면 혼자 주워 댕기고 그래.
0: 그러네요. 그리고 숲속 필라테스도 한대요. 좋네요.
2: 좋겠다.
0: 네,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스님들께서 만약에 템플스테이 진행할 때 내가 생각해봤던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1: 아 저는
0: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저는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온 사람이 오늘 방송 주제로 좀 찾아봤는데 아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안 났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카페를 가도요 특색 있는 카페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영산대제 자원봉사
0: 일각스님답다.
1: 500명 짜장면 공양하는데 거기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영산대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켜서 그냥 난 쉬러 갔는데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1박 2일 동안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전날 그 과일을 쌓고 청소를 하고 앰프 뭐 이런 거 뭐 차양막을 치고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일날 막 피곤한데 막 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영산대제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제일 빨리 불교를 접할 수 있는
0: 본인 최근에 이거 해가지고 그래 지금 배웠으니까
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본인이 해서 지금 네,
1: 댓글로 반응 주시면 제가 바로 열두로 할 테니까
0: 아무튼 아니, 그렇고 지영 선생님요.
2: 사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원에 있을 때 그 경전 그 찍어낸 거 인경한다 그러잖아요. 그 목판에 있는 거 찍어내는 거 그것도 프로그램 하나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운사 같은 경우는 차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 따가지고 그걸 이제 전 과정을 다 하게 만.

0: 만들면 이제 힘들어하고 도망갈 것이고
1: 마지막 차 덮는 것만 한번
0: 해. 말을 하자면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말하자면 그 과정의 일부만 이제 해서 당신들이 한 걸 뭐 붙여준다든지 이것도 가능할 거고. 근데 이제 또 사찰들 돌아다니면은 이제 지역 산이 명산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1: 거의 대부분 명산이에요.
0: 네, 그게 뭐 한국의 뭐 100대 뭐 명산이라고 뭐 뭔 책도 있어요. 그런 데 있는 사찰이면 그걸 한 바퀴 도는 트레킹으로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운사에서 개발을 하라고 해갖고 머리를 엄청 굴려봤는데 사실 앵간한 거 다 있어요. 머리가 좋은 스님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 선운사만의 특색을 난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개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야 그냥 그 마당이나 아니면 풀숲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을 혼자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망상은 많이 펴봤죠. 근데 이제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 사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요즘엔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아, 좀 삭막해요 풍경이. 여기 있을 때는 보이는 게 차밖에 없고 맨 건물 이렇게 딱 돼 있고 근데 어디 갈 때 눈이 별로 딴 데로 안 가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찰에 갔을 때는 그때만큼은 이제 보이는 게 이제
1: 다르죠.
0: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냥 이 주변에 좀 여유롭게 평상시에 이제 즐길 건 하도 많이 즐겼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즐길 걸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이제 있다가는 그게 나는 사실 사찰이 가장 특화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해요.
2: 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템플 스테이를 신청을 해서 이제 방에 사찰 방에 들어와서 이제 법복을 딱 받은 브이로그를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스님이 방에 그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넣어줘서 걔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되게 힐링이 됐다 그래서 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해서 아 프랑스 개인가 보다. 시골 잡종 시골 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잡종,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1: 그래요. 뭐 예.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절에 좀 예. 유기하고 가는 이제 동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일부러 키우시진 않지만 그 이제 생명이니까 잘 인연됐으니까 잘 보살피면서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살고 행복하고 그 또 밥값을 하는 거잖아요.
2: 예,
1: 사람들한테
2: 그렇죠.
1: 또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이것저것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면은 이제 은사선생님 바닷가 절에 조금 계시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만약에 해본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두 팀 정도 얘기해서 아마 바닷가가 있으니까 캠핑카를 바닷가 근처에 정박을 시켜놓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캠핑카를 자고 하루는 절에서 해서 그냥 기존의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님께서 얘기하는 이제 절에 잘 때 절에서 나오는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밖에서 먹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줘보는 것도 괜찮아요.
2: 아 스님. 재료는
1: 네, 야채나 이런 것들을 하고
2: 구할 수 있는 걸로
1: 구해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겠죠.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한다고 하면 절에서만 날 수 있는 야채로 이런 것들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끼. 네. 해드리는 것도 추억에 남지 않을까.
2: 네.
1: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일주일에 두 팀 정도 그렇게 하고 하루는 이제 본인들끼리 밖에서 바닷가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0: 굳이 네. 나는 사찰에서 뭘 관리 안 해줘도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 MBTI 그놈의 MBTI 뭐 I인이 E인이 그러잖아. 그 I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1: 그렇죠.
0: 나는 실제로 그 왔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몇 번 겪어봤어요.
2: 네.
0: 네. 그냥 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고 나오더라 안 해요.
2: 네.
0: 네. 근데 그게 엄청 본인한테는 좋았대요. 근데 또 반대로 저는 그거는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은 그냥 내비두는 걸 쪽이고 근데 차는 꼭 한 잔씩 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짜 대단하고 이게 나는 이게 부러워요. 사실 이런 걸 이제 하는 그 프로그램들 뭐 템플스테이니 서핑 템플스테이니 이런 거 하는 걸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하고
1: 많이
0: 했겠어요.
1: 했겠죠.
0: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정도.

0: 정도의 역량까지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있었던데,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서 해봤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사실 스님들과의 차담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 받으러 가서도 그 통계를 내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차담이라 그래요.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가장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0: 어려워요, 그게.
2: 제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1: 스님 얘기하고 싶은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0: 스님, 잘 생각해
2: 왜 이렇게 이신전신이
0: 보면
2: 잘 되지?
0: 이거 떠들어지게 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차담할 때 그걸 막 하는 게 진짜 처음 했을
1: 상대 마음을
0: 때는
1: 잘 읽어드려야 되니까.
0: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2: 눈이 커졌어.
0: 아니,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거 처음 했을 때참그 차를 내리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뭔 말을 해야 되냐. 그리고 상대방도 나가 처음이고 저도 상대방이 처음이잖아요. 그게 뭘 주제로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1: 기본적인 거 물어봐야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집은 어디고요?
2: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나가는 거지, 스킬을.
0: 그게 어려우니까.
2: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송광사에서 은사스님께서 포교국장 손을 맡으셨잖아요.
1: 맞았죠.
2: 그 사교반 3학년 때, 승가대학 3학년 때 이제 그 차담을 제가 처음 맡았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직도 기억나요. 13분인데 그 녹차나 이런 거를 우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13명이 보고 있으니까
1: 떨리지.
2: 이걸 하면은 말이 끊기고 말을 하면은 손이 놀고 있고 이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두번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되잖아요.
0: 네, 그죠.
2: 여유가 생기고.
1: 그래요.
2: 그것도 좀
1: 지영 선생님
2: 좋았던 것
1: 인정할게.
2: 같아요.
1: 알겠어요.
0: 아니, 나는 사실 차담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냐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되는 대로 이제 내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차담에서 또 이제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스님이 차담을 해주시는데 지루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본인
0: 뭐냐면,
1: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0: 불교 교리를
1: 그러니까
0: 이제
1: 본인 얘기를 하니까
0: 이렇게 막
1: 그렇지.
0: 하면은 이게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상담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도움되는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죠. 근데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지루한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걸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즐겁게 차담을 이어가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2: 저 제가 2년 템플스테이 하면서 마지막 코스가 1시간 차담이었는데, 그걸 회차마다 매주 해 나가면서 정말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이번 차담을 잘 했나 못 했나, 이게 자신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거를 했느냐가 만족도의 차이니까, 관점을 좀 바꿔서 그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연령대가 있고, 그리고 1박 2일이니까 앞에 1박 동안에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직업이 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딸이랑 같이 왔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지, 안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자기 고민까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스킬이 이제 늘어진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좀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2: 사찰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는 본인들이 쉬거나 즐기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2: 그렇죠. 네.
1: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절 문화를 알리고 절은 이렇게 뭐 예절 같은 것들, 불교에 대해서 이런 걸 알리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볼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분들이 그런 계기로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지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정말 사찰의 분위기 있잖아요. 아, 사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전반적으로 좋아서. 뭐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있는 스님들 뭐 애쓰시고 하는 것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 예, 맞아요.
1: 근데도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예, 뭐 젊은 친구들도 한 번씩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면 또그 마음에 갔던 느낌 있잖아. 아, 갔는데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절에 한번 가야지, 가봐야겠다.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느낌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저도 사실 그 내용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교육받고 막 템플스테이 관련 교육도 받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은, 불교 신자보다는 그 외부 종교나 아니면 무교인 경우, 사실 무교가 더 많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비율로만 따지면은 3분의 1 정도는 불교 신자인데, 근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무교이신 분이 가장 많고, 타 종교인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쉬려고. 이게 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즐거운 경험을 가지려고 오는 건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템플스테이 했던 입장에서, 저의 관점에서는 너무 포교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찰이라는 공간에 와서 우리가 제공하는 체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 은연 중에 드러나는 그 불교의 느낌만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포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스님들한테도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한테 너무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어차피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 스님은 불교적인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라서 뭔 이야기를 하든 불교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 연기법 하세요? 공 알아요?
0: 거기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갖고 오히려 포기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그런 웃은 그 부드러운 행동을 통해서 이미 자연스럽게 포교의 효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너무 붙들고 나는 포교를 해야 한다 이러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불교적인 공간에 와서 난 불교적인 걸 체험한다라는 부담을 가지지 말아라. 애초에 템플스테이 자체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불교 문화사업단 이렇게 해도 되어 있지만은 그냥 한국 문화사업단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 새로운 공간에 와서 여기서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기다 간다 이 정도만 가져줘도 이게 나는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진짜 재미를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이 즐기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면 된다. 그걸 뭘 굳이 고민을 해야 되냐. 난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우리 일곱 선
2: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렸는데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덜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애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찰에서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수행 가풍 아니면
1: 맞아요.
2: 포기하는 가풍
1: 굉장히 중요하죠.
2: 그거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 사찰과 지역 그리고 이제 그 가풍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게 처음 나름대로 스님들이나 그 템플스테이 거기서 부서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봤자 굉장히 1차원적인 것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갈 때는 정말 쿠션이 편한 곳, 아니면 음악이 좋은 곳, 아니면 원두 커피가 맛있는 곳, 이렇게 특색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아가게 되고 멀더라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욕심보다는 사는 대중에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풍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관음제일, 지장제일과 같은 그런 제일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걸로 저는 많이 느껴서 그 법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원봉사 모집 안할것 같아도 생각보다 모집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성 봉합사에도 그런 이제 영산대제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처음엔 없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입소문을 타고 들어와서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보고. 예, 그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뭐 여러 가지들 아무튼 뭐세분 저희 셋다 의견은 똑같은 것 같아요.
2: 네.
1: 예, 즐기는 거 사실은
2: 그건
1: 뭐
2: 나쁜 건
1: 나쁜
2: 아니다.
1: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제 아시는 어른들은 무슨 절에서 숙박 장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0: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기에 또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시간이 또 변하면 다시 또 변경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약간 골라 먹을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여기 특색이 있으니까 한 번씩은 이 여름 휴가 때 계획 잡으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수다를 떨고요. 또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시죠.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촛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진다. 그러나 여러 수치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그 빛과 열이 오래간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중들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여야 그 기운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혼자 불러도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혼자서 가라.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좋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0: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바로 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루에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0: 동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서쪽으로 대관령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강원도 강릉. 그 중에서도 과거 선비와 상인들이 오르내리던 대관령 옛길은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강원도 여행의 메카,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봅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로.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초에 세웠던 계획은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저도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강원도의 관문, 대관령 옛길에 나와 있습니다. 정초가 되면은 이 강릉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못 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축년 올해는 사람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강릉에서 해볼까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면은 영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보현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래됐으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겠죠. 강릉과 보현사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따라오십시오.
0: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한적한 대관령 옛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선자령자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사찰 보현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현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는데요. 이후에 진성여왕 3년에 낭원대사에 의해 지장선원이란 이름으로 크게 중창되면서 제대로 된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보현사는 지금까지 영동 지방의 가장 오래된 사찰로 남아 있습니다. 산세가 높아 더욱 매서운 한겨울 칼바람을 뚫고 보현사에 도착했습니다.
1: 와. 아, 네, 겨울 바람이 아주 매섭긴 한데 이 보현사를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심심치는 않습니다. 주변에 볼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 보현사는 어떤 얘기를 품고 있을지 그 얘기를 풀어주실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으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1: 아, 템플 스테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아, 그러면은 뭐 우리 보현사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겠네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쁜 길을 쭉 걸어오다 보니까 저기에 아주 특이한 비석이 하나 보이던데 그거부터 한번 가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2: 네네.
1: 예, 빨리 가시죠. 이쪽으로. 네.
0: 보현사 입구에는 특별한 탑비가 하나 있는데요.
1: 이야, 그냥 제가 우리 설화 견문록을 하다 보면은 아, 요 정도 비석이면은 뭔가 얘기가 큰 얘기가 숨어 있다 이게 직감적으로 오거든요.
2: 예, 있죠. 네.
1: 이게 어느 분의 비석인가요?
2: 보현사를 중창하신 낭원대사님의 탑비인데요.
1: 아, 낭원대사님.
2: 탑은 조금 떨어져 있고.
1: 아, 탑은 저 위쪽에, 예, 다른
2: 위쪽에
1: 곳에 있고.
2: 예예.
1: 여기는
2: 위쪽에
1: 탑비만.
2: 있고. 네네.
1: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2: 예예,
1: 이 바위에, 아, 신비하게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랐어. 이거는 누가 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심은 게 아니고 산에서 아마 씨앗이 날아와서
1: 자연스럽게
2: 예예 핀 것 같아요. 강릉이 소량의 도시잖아요.
1: 네네.
2: 예. 그래서 저희 여기 어디서나 봐도 소나무가 참 많아요.
1: 예. 그러니까 이 강릉을 대표하는.

0: 소나무가 네.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둘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보이죠?
0: 예. 예. 그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예, 첫 등장부터가 아주 신비한

0: 금강로 아래 계단을 따라 오르면 대웅전을 비롯해 고색 짙은 보현사의 경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와, 선생님, 대웅전이 아주 아담하면서도 아주 멋스럽네요. 네. 아, 근데 이게 뭘까? 이거 뭐 강아지인가? 강아지 상이에요? 뭐예요, 이게?
2: 사자 석등인데요.
1: 아, 지금 사자 석등?
2: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퇴사됐는데 옆에 보시면 저 사자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1: 아, 예,
2: 저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1: 아, 사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석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2: 예.
1: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2: 그러다니까
1: 아, 이게 형체가 위해서.
2: 예, 예.
1: 오.
2: 같이
1: 그래요.
2: 비교를 하면 예. 알아볼 수 있는데
1: 아, 이 탑하고 또 아주 조화롭게 그만큼의 세월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대웅보전 앞에 있는 이 사자상 이거 재밌네요. 그러면은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가시죠.
0: 도 문화재자료 37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서 150년 전에 중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 그러면은 대웅전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계신 분이
2: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1: 아,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2: 네네.
1: 여기 대웅보전이라고 써 있던데?
2: 저희 절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네. 대세지 보살님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 대웅보전이라고 해요.
1: 예. 네. 아, 어떤 곡절이 있을 텐데 대웅보전인데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군요.
2: 네, 네.
1: 아마 여기에 계신 어떤 고승께서 그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습이 이게 그 목조 부처님이신가요? 아니,
2: 경주 돌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경주 돌로 만든 예예 석조세요.
1: 석조 부처님이세요? 예, 예. 아, 그 경주에 있는 돌들이 같은 돌이지만 조금 물러서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아주 선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옷의 깃이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돼 있고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돼 있는데 그래서 경주돌이라서 이게 저렇게 잘 표현이 돼 있군요. 이야, 저 앞에 금강로를 딱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리 오너라 여기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거라 네. 이렇게 딱 보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여름에 앞문을 확 열면 예. 정말 앞산하고 어우러서 너무 예. 멋있으세요.
1: 아,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은 대웅전에서 반드시 마음 하나를 툭 내려놓고 다음 전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일단 저 보현각에 가기 전에 제가 아까는 못 느꼈는데 대웅보전을 나와서 보니까 여기 모든 전각들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 있네요.
2: 네. 이런 걸 중정식 산지 가람 배치라고 하죠.
1: 중정식?
2: 예, 산지 가람 배치라고 하는데요. 아. 예, 중정을 중심으로 가람들이 예. 마당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1: 아, 이렇게 포근하게.
2: 네네.
1: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폭 안겨있는 듯한 따뜻함이 드네요.
2: 보현사의 매력입니다.
1: 아, 추운 겨울에 와도 이 안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의 이 가피 안에 이렇게 포근히 감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2: 네네.
1: 아, 보현사 현판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보현사가 어떻게 창건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0: 신라 시대에 저 멀리 천축국에서 돌로 된 배를 타고 온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강릉의 동남쪽 남항진 해변에 당도하여 문수사를 세웠습니다. 절이 완.

0: 완공되자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한절에 두 보살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는 화를 쏘아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새 절토로 삼아 떠나겠다. 말을 마친 보현보살은 실력으로 활시위를 당겼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산중턱에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보현보살은 이곳이 길지라 여겨 절을 창건하고 머물렀으니 그 절이 바로 지금의 보현사라고 합니다.
1: 그럼 진짜 화살을 날려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화살이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기가 대웅보전 앞인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2: 마음속이 아닐까요?
1: 마음속? 마음속에? 근데 어쨌든 그 설화가 맞다면은 아마 대웅보전 앞에 딱 화살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 재밌는 설화네요. 근데 선생님, 아까 얼핏 봤는데 이 보현사 이 현판이 이게 현자가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어질현자인데요.
1: 네.
2: 충성 충자를 쓰기도 하고 또자를 쓰기도 해요. 옛날 책으로는 충성충이 맞죠.
1: 원래 옛 글자는 충성충자를 쓰는데.
2: 네네.
1: 아, 네. 그 옆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2: 네.
1: 여제복이라는 친구가 10살 때 썼다고 써있네요.
2: 네네.
1: 아, 저 여제복이 누굴까? 근데 10살 때 저 정도 명필을 썼다면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건 궁금한데. 그 이유는 아직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어찌됐든 현판에 저렇게 써 있으니까 10살 때 저 정도의 한자를 썼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지금 옆에 종무소도 있고 그런데
2: 네.
1: 이 전각 안에도 뭐 이 보현보살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2: 네네. 목조 보살자상 있으세요.
1: 아, 목조로 돼. 아마 보물일 듯 싶습니다. 아주 귀한 부처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3: 가시죠.
1: 가시죠. 네.
0: 현재 종무소로 쓰이고 있는 보현당에는 고려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 아, 이 보현당이
2: 네.
1: 그냥 요사채인데
2: 네.
1: 거기에 보현사라는 현판이 걸어놨던 이유가 있었군요.
2: 네.
1: 바로 이 부처님을 위해서 이 귀한 부처님이 유리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소중한 보물인 것 같은데.
2: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죠.
1: 예, 예. 아,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2: 네.
1: 뭐랄까요? 인자한 것 같은데 아주 실질적인 우리네 보통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날카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1: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으로 웃는 상을 가지신 분들은 부처님이 웃고 계시고
2: 네네.
1: 부처님의 눈이 제가 이렇게 날카롭다 그러면은
2: 네.
1: 오늘 뭐가 날카로우신가? 아, 그래서 목조 부처님이시라서
2: 네.
1: 이 좌대 위쪽에 그 복대나 이런 선상이 선이 아주
2: 건칠 기법이라고 그러죠.
1: 예, 예.
2: 오칠해서 예. 종이나 얇은 천에 오칠을 해서 그 이에 붙이면서 표현을 한 건데 굉장히 섬세하게 했더라고요.
1: 예, 아주 소중한 보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몰라가지고 보현보살님은 무엇을 관장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2: 행을 실천하시는 예. 분이시죠.
1: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혜나 머리로 하는 것 말고 몸이나 이런 걸로 행하는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최고이고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돼야 꼭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몸으로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다른 일들도 아주 잘 만사가 형통이 될 겁니다. 그 우리 보현사에 오셔가지고 보현보살님을 보고 아, 올해는 제 신체도 좀 건강하게
2: 네.
1: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 악수하는 일 그거 하나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 하나 잘 빌고 가면은

0: 관계가 아주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1: 보현보살님 앞에 올 한 해 뜻하는 바를 간절히 기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아 여기 새해맞이 수원 성취 발언 등 많은 분들이 달아놓으셨네요.
2: 네, 많이 달았죠. 네. 소원.
0: 우와. 저도 이따 가기 전에 하나 달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쓰시고 가세요.
0: 예, 예, 예.
2: 소원이 뭔데?
0: 저요? 네. 알려주면 소원 아니죠.
2: 그렇죠.
0: 아이고 우리 부모님네들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2: 네.
0: 자, 아 이렇게 성곽처럼 막 둘러쳐져 있어서. 와,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요?
2: 네, 저희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도 여기 나오면 다른 세상에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1: 삼성각 뒤쪽으로 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100m쯤 오르다 보면 보현사에서 빼놓지 않고 꼭 봐야 할 보물, 낭원대사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아... 올라오는 길을 너무나 흐뭇하고 혹시 여기서 이 산사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길을 산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이 탑에 가운데 무슨 문양이 있네요. 저게 무슨 문양이에요?
2: 열쇠 문양이죠.
0: 열쇠. 네,
2: 사리를 모셔놓고 이제 문이라는 표현으로.
0: 아, 이 네. 안에 사리가 있다라는 표시로 저런 문양을.
2: 네, 열쇠 문양으로.
0: 아, 그러면은 이분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2: 낭원대사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0: 아, 네, 이건 사리탑.
2: 네, 탑이고 탑 B고.
0: 아,
2: 네.
0: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 저, 나 고생 시키려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나 보다. 분명히 같이 했을 텐데.
2: 네, 같은 시기에 조성이 네. 됐는데 어떻게 옮겼다는 설이 있어요.
0: 아. 네, 네. 아까 그 비문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글자에
2: 네네.
0: 거기에 이 낭원대사의 일대기가 다 적혀 있는 거죠?
2: 그렇죠.
0: 아.
1: 낭원대사 계청은 신라의 왕족으로 대대로 나란 일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승이 뜰 아래로 내려와 금과 나무로 만든 도장 두 개를 꺼내 보이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없이 바라보니 스님이 곧 금으로 만든 도장만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임신하여 절을 만들어 정성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마치 보름달과 같이 단정하고 입술이 연꽃처럼 붉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월이 지나 25세에 출가하여 계청이라는 법명과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해 금산에서 참선 수도하던 중 금강산매의 진리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나타나 굴산사로 범일국사를 찾아갈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낭원대사는 그 길로 강릉 굴산사로 가서 범일국사를 친견하게 되었는데 범일국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라고 입시를 허락하고 시민을 전했습니다. 이후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굴산사를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보현사는 사골산문의 대표적인 선종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이분이 아주 오래 사셨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로는 정말
2: 90세가 넘었죠. 예예. 예, 예.
0: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려를 개국한
2: 태조 왕건이 23년에
0: 태조 네. 왕건이 네. 이 비문과
2: 네네.
0: 이 탑을 하사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국왕이 인정해서 내려주셨으니까 그만큼 이 보현사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이고 또 그분이 계속해서 이 그 양성을 해서 정말 정말 그 제가 입구에서 봤거든요.

0: 한 20여 개가 쭉 2열로 나란히 있더라고요.
1: 네네. 고승들의
0: 예. 예, 예. 그 고승들의 그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보현사를 통해서 다 배출이 된 거니까.
1: 네,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죠.
1: 예, 예.
0: 그러니까 참 대단한 우리나라의 선종을 이끈 우리나라의 그 고승들을 많이 배출한 보현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시면은 많은 덕을 그리고 소망을 내려놓으면은 그 소망을 성취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영험한 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이 모습에 고스란히 있고 여기에서 혹시 템플 스테이를 한다면은 아마 훨씬 더 소원 성취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 잘했죠?
1: 잘하셨습니다.
0: 예, 오늘 아주 재미나고 소중한 얘기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2: 신라 시대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보현사는 고색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는 보물 같은 고찰입니다.
0: 2021년 신축년 첫 번째 설악 견문록은 1000년의 세월을 간직한 보현사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저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갑기도 하지만 새해 결심을 새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찬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재미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강건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설화견문록의 첫 시작을 함께한 강릉 보현사. 한겨울 산사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영동지방의 가장 오래된 고찰. 천년을 이어온 보현사는 보석 같은 마음의 쉼터입니다.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대를 손가락질한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그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

마음이 인자하며 넓고 크고 한량이 없다.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고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다. 온갖 곳에 두루 이르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한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법을 기뻐하고 욕심을 버린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아가면 그의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으로 잘 리운 푸른 갈대처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시대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사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도 팔꿈치가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적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5048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대제양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설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야심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 뻔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보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믿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나

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0: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 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 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원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0: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0: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1: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0: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0: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하여,

0: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0: 당연하죠. 네.
1: 춘!
3: 춘계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야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우와!
1: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4: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1: 아! 와, 이럴 수가.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동정리학 중봉성파 대종사가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양주 봉선사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합니다.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한 제주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31일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어제 하한거 결재 법어를 통해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 참선에 전념하는 것은 본래 구족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라며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에게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랑비 간밤에 온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불어오니 골짜기 가득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란 개송으로 정진 끝에 열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찰로 향하는 도로가 마비되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 이른 아침부터 봉축법요식 참석 인파로 경내로 향하는 도로가 막히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였습니다. 불자 후보로서 법요식에 늦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헬멧을 벗으며 경내로 들어선 추 후보를 불자들과 지역민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추 후보도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 기회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0: 어떤 날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선사로.
1: 봉선사 스님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외,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등 300여 사부대 중이 법요식에 동참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관불의식을 이어가는 등 마음속 번뇌를 털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오늘은 오직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0: 조실 미룬대 종사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 정신을 강조하며 특히 정치권이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표를 얻기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악업을 멈추라는 경책입니다.
1: 남을 헐뜯고 그런 얘기들 말들 하는데 그만요. 절대 저는 나를 죽인다고 해도 상대방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직 살려줬기에 그것이 저는 뒤를 따라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0: 이런 묵직한 일침은 정치와 행정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곳 봉선사에서 배운 자비와 화합, 공감과 소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1: 오늘 오신 분들 마음 평안하고 부처님 가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법요식에서 호산 스님은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지역 포교사단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 발전에 앞장서준 이들을 격려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법요식 후 추 후보는 권력을 내려놓고 중생 속으로 향했던 부처님처럼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1,400만 경기도민의 고민과 아픔을 살피는 천안천수의 정치를 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천안천수를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변화하셨는데 또 함께 더 행복하는 그런 다른 세상 열기는 그런 노력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0: 부처님 오신 날 봉선사에서 울려 퍼진 자비와 성찰의 메시지가 격전지 경기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4: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지난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주지 등운 스님, 이달희 국회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천성용 16교구 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관불, 봉축사와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제8교구 본사 황악산 직지사와 경북 북부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정수기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마정수기에선 주지 선광 스님이 어린이들의 이마에 직접 정수를 뿌리고 삼귀의계를 내리며 업장 소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앞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삼보와 깊은 인연을 맺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정수기를 받은 어린이들은 법명이 적힌 카드와 마정수기 증서, 성불받은 문구가 새겨진 머그잔을 기념품으로 받고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마정수기를 계기로 어린이 신행 활성화에 나선 동화사는 다음 달 7일 108명의 어린이와 성불 놀이터를 출범해 어린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구호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전격적으로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에 더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숙박업소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무박 투어와 무지출 챌린지로 맞서며 지역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자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전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범어사는 공연 기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숙박과 사찰 음식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홍법사 역시 경내 방사를 전부 개방해 지원하기로 나섰습니다.
6: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의 자비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먼저 부산시에 했는데 부산시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7: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방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좀 제공을 하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좀 제공을 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이 같은 자비 여행은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양산 통보사

0: 경찰을 비롯해 창원, 성주사 등 경남 지역 사찰들도 경례 공간을 개방하고 글로벌 팬들을 위한 통역과 다도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불교가 같이 호흡하고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이외에도 부산 서남사와 밀양 표충사, 부산 내원청사도 BTS의 부산 공연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고심하던 부산시는 불교계의 이 같은 자비로운 용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의 탐욕으로 얼룩질 뻔한 국가적 문화행사가 불교계의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의 정신을 통해 상생과 자비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2: 인천 강화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법요식과 문화 행사를 사찰별로 봉행했습니다. 전등사 봉축 법요식에선 주지 여암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의 봉축사를 대독한 뒤 편견을 녹이고 모두를 비추는 공존의 연등빛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를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루고 봉사에 힘쓴 대학생과 지역 고교생들에게 이목 및 전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미정사 법요식에선 회주 종현 스님이 부처님처럼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늘 자신을 관찰하며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미정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기 부처님을 관욕하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황룡사는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열어 시민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고 용궁사는 저녁 예불과 점등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회향했습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인재불사 양성을 서원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례 설법전에서 조실 흥교대종사와 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해 창원불교 총연합신도회 이상현 회장 등 각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전야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주사는 이날 법회에서 미래 불교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캄보디아 국제교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주지 법안 스님과 참석한 사부대중은 관불의식과 봉축 점등식을 진행하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상생과 평화의 세상이 찾아오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신흥사는 지난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봉축 기도에 이어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환희풍물당과 신흥사 청년수련원의 찬불 율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엔 진리의 숲 교화공원 찬탄가와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부처님 교화공원 백인 전법사단 출범하다가 도량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주 성일 스님은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부대중은 부처님 교화공원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탄생 공덕을 함께 기렸습니다. 천태종 명상 템플스테이 특화 사찰 분당 대광사에선 봉축 헌등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점등식은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주지 도웅 스님과 성남 시민, 템플스테이 참가자, 사부대중이 참석해 6천여 개의 봉축등을 밝혔습니다. 도웅 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늦은 시간까지 각자의 소원을 빌고 관불의식에 동참하며 은은한 연등빛으로 가득 물든 대광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근의 70여 개 교회로 둘러싸인 순천 도심 포교도량 보승사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축 문화 행사와 제등 행진을 봉행했습니다. 보승사 사부대중은 지난 24일 인근 연향동 금당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을 초대해 사찰 음식 공연과 신나는 노래 공연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교세가 열악한 순천 도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단독으로 제등 행진을 진행할 만큼 지역 포교에 앞장서 온 보승사는 이날도 연등 차량을 선두로 연양동 시

0: 세례를 행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영도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은 사찰의 크기나 신도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며 간절한 원력을 가진 불자라면 누구나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는 참선반의 뜨거운 수행 열기,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날카로운 죽빛 소리와 함께 BTN 불교TV 무상 선언이 일제히 고요해집니다. 70여 명의 참선반 회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며 다 함께 선정 삼매에 빠져듭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온 BTN 무상사의 대표 수행 프로그램 참선반 참선법회 현장. 지난달 초 시작한 3개월 과정의 절반 이상을 달려온 불자들의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했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2: 정말 참선은 내 마음 다스리는 공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맑게 밝게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스님 공안법문이 제 공부하는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일치한 게 많아가지고 할 때마다 다시 오고 싶다.
1: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화요일은 자홍 스님의 참선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불교 명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선명상 기초반 수업이, 2시부터는 선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선수행서 강좌가 열립니다. 기초, 심화 수업을 마친 직후 사부대중은 약 50분 동안 대중정진에 함께하며 진정한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가치를 묻게 되는 시대인데, 이 참선을 함으로써 이 마음의 본연의 그 가치의 빛, 불성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1: 참선의 매력을 느낀 불자들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기수 참여를 이어가며 정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는 백위자 불자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선의 가치를 알리고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앞으로도 저는 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참선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이고 주변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간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좀 크고요. 앞으로도 이 도심 속의 쉼터이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수행 도량으로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는 6월 30일 3개월간의 참선 용맹정진 회향을 눈앞에 둔 제63기 무상사 참선반. 참선반은 3개월 단위로 개설되며 다음 기수에 대한 신청 문의는 무상사 종무소로 하면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4.3 당시 70%의 사찰이 소실되고 17명의 스님이 희생당한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해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내 이름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지만 거대한 역사보다 평범한 가족의 삶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은 18 소년과 과거의 기억을 잃은 엄마, 영화는 버리고 싶은 이름과 끝까지 지키려 한 이름을 통해 아직도 온전하게 이름 붙여지지 못한 제주 4.3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5: 내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4.3의 진 얼굴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우리 모두가 4.3에서 불러주지 못했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4: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누적 관객수 20만 명을 돌파한 영화는 제주 불교의 역사적 기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3 당시 수많은 사찰이 소실되고 스님과 신도들이 희생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 불교계는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6: 불타 없어졌고 다시 지은 거잖아요. 잊혀진 기억을 찾아내서 그것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고 곪지 않고 다시 이제 제주가 바라는 평화와 인권, 미래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4: 제주 불교계는 단체 관람을 통해 영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도민들은 아픈 기억을 들춰낸다는 부담에 관람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0: 하지만 제주 4.3이 남긴 상처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공감입니다.
1: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체험함으로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복을 빌고 그걸 회복하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영화도 보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극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2: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공서 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은 지난 22일 성북구청과 성북종암경찰서를 찾아 출근길 공무원과 경찰관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에이드 등 음료 1,000잔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봉축 기간에 떡 나눔을 이어온 연합회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이른 더위를 고려해 푸드트럭을 동원한 음료 나눔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합회장 원경스님은 관공서 직원들이 음료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최경주 성북구청장 권항대행과 김정환 성북경찰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도 찾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20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스님과 중구청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주지 용담스님은 쌀 한 톨의 공양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이웃의 삶에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화합이 더욱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 6,000kg을 전달했으며 필리핀 민도르 푸에르코 갈레라 지역에도 백미 1,000kg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문화예술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제가불교교단 신요엔이 대전국제사진축제 후원에 나섰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15일 대전문화재단에서 열린 대전국제사진축제 예술후원금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한일문화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달식에는 신요엔 부교무장 기시다 가츠오와 사회교류과장 나카무라 히로유키, 상임위원 정경국원 등이 참석해 사진예술이 국경과 이념, 종파를 넘어 생명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보편적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요엔은 1995년 일본 야마나시현에 설립된 키요사토 사진미술관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고전 사진기술 보존,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국제사진예술 후원 활동을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오는 9월 열리는 2016 대전 포토 페스티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부산 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불교계의 행보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

0: 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0: 이제 정의 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의 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말씀 중에서 초기 불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법인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지금 재범무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법 모아. 네, 제법 모아를 시간을 왜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현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온이다. 다섯 오자 싸이론자. 온으로 다섯 가지로 무더기로 쌓여서 인간이 구성됐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오온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사람이 인간이 누구지 하니까 오온이다. 그 자바함 3권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존재란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 뭐 삼라만상의 존재도 같이 좀 6권과 6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존재란 무엇이냐? 다섯 가지 요소로 뭉쳐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다. 오는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색은 물질이고 사람 몸으로 얘기한다면 지수화풍사대다. 몸과 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뭐냐? 수는 느낌이고 상은 인식이고, 행은 심리현상이고, 식은 아르마리다. 그래서 오는 뭐냐? 색수상행식이다. 그것을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근 육경의 감각작용의 오요소다. 안이비설신의 우리 인간의 기관, 안이비설신의와 경계, 색성향미초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거, 육근육경을 십이처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대상을 봐서 느끼는 거, 그것이 이제, 나를 이제 형성하는 것인데, 이 오는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인식하고 식별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내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식하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은 함께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날개가 세 개든 다섯 개든 있으면은 막 돌아가면은 하나가 그냥 날개가 있는 건 수돕을 해야 알수 있지. 근데 날개가 돌아갈 때는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인간의 구성 요소 색수상행식도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보는 즉시에 느끼고 인식하고 심리 현상을 일으키고 아르마리로 식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색에 대해서는 인간의 몸뚱어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나라고 조금 집착해도 괜찮다. 내 육신의 지수화풍사대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색은 나름대로 태어나서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얽매일지라도 얽매여서는 안 돼요. 색수상행식 다 실체가 아니고 임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육체는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까지는 봐주더라도 정신에 대해서는 나와 나의 것이라고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10년, 100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 내가 젊어서 아기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양이 존재해. 그런데 심의식. 인식하는 거, 식별하는 거, 아르마리 이런 것은 조속으로 생멸하기 때문에 나라고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다시 말해서 아침의 생각이

1년도 가고 다음 날도 가고 인식하는 것이 가야 되겠는데, 나이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오전 다르고 오후에 달라. 다르고 변하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고집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늙고 이렇게 변하는 건 있지만 그대로 존재해. 근데 생각은 변하기 때문에 1차 엘라의 900생멸, 900번을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있다고 고집 피우면 안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악연 아예 나의 견해, 나의 스타일, 어?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인간은 생각이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원의 인간 구성 요소인 색수상행식이 임시적으로 모여서 인간 존재가 형성됐다. 그걸요, 우리가 자동차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요. 5만 가지 부속이 하나하나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때 자동차라고 그러지. 임시로 인연 따라서 전부 배치가 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임시적으로 인연 따라 내 모양으로, 내 생김새대로 그렇게 인연 따라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다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제 흩어지는 거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비유했듯이 부속 하나하나를 빼놓고 이게 자동차에다는 안 한단 말이야. 다 만들어 놓고 있을, 완성되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됐을 때 자동차라는 이름을 갖듯이 인간도 색수상행식 오온이 구족됐을 때, 구성돼서 인간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뜬구름이 흩어지듯 인연이 닿으면 늙고 병들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생의 인간은 구성요소 오요소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증일암경에서는 색은 육체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허망대다 하고 가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요. 색은 육체가 모여 있는 것이 거품과 같다. 거품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물거품, 비누거품, 수, 느끼는 거. 물질은, 육체는 거품과 같고, 느낌은 수는 거품과 같고, 상은 아지랑이 같고, 야마 야생마 같고, 행은 파초, 바나나 나무. 이거 파초 같은 거 보면은 줄기를 계속 뺏기면 끝이 없어요. 심이 없어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거품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야생마 같고 심이 없는 파초 같다. 아르마리 식은 헛개비 같이 헛개비. 헛개비는 그냥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데 환우로서 그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춤추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증일암경에서는 인간의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 오온을 그렇게 속이 없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구성된 나의 존재는 실체적인 내가 아닌 존재다. 비하다. 무아라고도 하고 안일빛자, 나자. 내가 아니다. 역시 그와 같이 존재의 실체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다. 아트만이다. 아트만이란 얘기도 이게 초기 불교에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에 많이 아트만이라고 쓰겠습니다만은 이 아트만을 조금 좀 이건 부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인도의 고대 오천년부터 내려오던 사상에서 우파니사트에서 얘기는 아트만, 범아, 범천. 그래서 신이 기독교에서 창조했다 하듯이 인도 고대 사상은 아트만, 실체가 있어서 범, 하늘범자. 그래서 그것이 천지창조를 열 동안 했다. 그래서 나도 아트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체적인 게 분명히 있다. 나라는 색수성의 행식이 오운이 진짜 존재한다 했을 때는

아트만 하면은 이건 무화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실화가 있다는데 부처님은 실화라는 건 없어. 인간은 실체라고 주장할 건 몸도 정신도 모든 작용이, 감각작용이 절대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나트만. 아나트만. 이거 아니, 이제 무죠. 이게 이제 아트만이 아고, 응? 루파인사도 인도 고대 철학에서는 아트만, 실체가 있다, 나라는 건. 내가 범과 범아 일회사상 하나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무하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건 수상행식, 내가 인식하고 모든 것들은 자기 스타일, 젊어서 다르고 나이 들어 다르고. 특히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금강경을 10년 전에 강의 듣고 공부했을 때와 10년 후에 했을 때와 차이가 안목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진짜라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 했는데 그때는 내가 10층의 안목에 올라가서 본 세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벌써 나는 50층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강의를 할때 누가 금강경을 강의하라. 예? 뭐, 사무사 불교대학에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또 법화경을 했다. 그러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강의한 게 F용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건 떠들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나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냐고 물으면 여기서 한마디 그냥 좀 재밌게 짚고 넘어가는 건 나는 누구냐? 시쌈마. 응? 나는 누구냐? 시쌈마. 시시마라 해놓고 시쌈마 그러는데 이목고. 내 몸뚱이 무겁고 내 몸에 운정수가 누구고 내가 누구냐 시쌈마 응? 이것을요 그냥 앉아서 참선해서 평생 시쌈마 좋습니다. 거기서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쉽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설수행구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주의 아니야. 부처님 말씀에 깨달은 게 있어.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대로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어라는 주의를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부처님 말씀에 의한 불자들의 실천 행동이 깨달음에 갈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나는 누구냐? 시쌈마. 그걸 평생 앉아서 참선한다, 집중한다, 삼매한다, 좋습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뭐냐? 부처님은 나는 오원이야. 딱 결정을 내려요. 쌍유다 니까에 자바한경에 나오는 거.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원이다. 색수생행식이다. 근데 색수생행식은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색수행식 계속 나오는데 뭐 반야심경 금강경 색수생행식 계속 나오는데 온이 얘기가 자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불교를 50%는 다 깨닫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오운이다. 오운이 뭐야? 색수생행식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로 뭉쳐졌대. 근데 몸뚱아리도 물질도 그렇고 느낌이나 인식하는 거나 심리 현상이나 바로 말이나 전부 다 그때의 인식이고 그때 생각이고 그때의 경험된 얘기고 그때의 자기 스타일이란 말이야. 조속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냐? 오운이다. 철저하게 나를 분석하고 조견하고 통찰하고 해쳐서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나눠서 다 헤쳐놓고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응? 다 뭉쳐놔서 만들어 놓아도
자기라는

실체는 없다. 그래서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오운이다.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듯 나는 오운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유하세요. 계속 의심하세요. 나는 오운이다. 오운은 뭐냐? 색수상의 인식이야. 그러니까 제 강의를 지금 오운 얘기를 계속 오늘 또 다음 시간까지 이제 이제 무아설에서 오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많이 하느냐?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서 거의 금강경까지 암대에서 니까야 금강경까지 사실은 무아 이야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어 무아야 무상이야 라는 이야기거든. 부처님의 설법의 반 이상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오운이다라는 거.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조견해 보니까 관자재 보살이 관세 보살님이 수행할 때 반야 바라밀다 심경에서 비춰 보니까 오운이 개공이야. 오운이 내 몸뚱아리가 실체고 고집 피우고 상을 내고 화내고 한 것이 진짜고. 아이 웃음 나오고 화내면 화내고 뭐 짜증나면 짜증나면 됐지. 그게 뭐가 내 맘대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는 거지. 짜증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욕 먹을 이유도 없고 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오온이다. 오온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도일체고에 조견해 보니까 나를 오온을 조견해 보니까 다 공했어. 오온개공 도일체고에 내 몸뚱아리 색수성행식을 공성반야제로 비추어 보니까 집착할 것이 없더라. 집착할 거 없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탐착하고 욕심내고 집착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착한 만큼 머물러주지 않고 변하고 도망가고 헤어지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집착 안 하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운에 대해서 여러분들 4월 초파일 앞서고 많은 행사에서 의식에서 반야심경을 빼놓지 않아요. 어느 행사든지 큰 행사 작은 행사 시적여놓은 개공 도까지라도 이해만 하고 독성해 줬으면 간절한 바램 관제지보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을 오원을 비춰보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꿰뚫어 보니까 다 공했더라 실체가 없더라 가짜더라 그러면 집착할 게 없더라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일체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성불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사유하라니까.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걸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색수상행식 오운을 부처님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오운이다. 색수상행식이 이루어졌다.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구름이 인연따라 났다. 인연이다. 흩어지면 똑같다라고 자꾸 관하라고요. 조견하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하라고. 화가 나면 이 화가 어디서 왔나 쪼개서 다 공이라는데 실체가 없다는데 왜 왔지? 그러면 집중 화에 대해서 지착 할 것도 없고 잘못 잘 이유도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지 뭐 성불이지 더 이상 뭘 바래 괴로움 없으면 평안하면 그것은 깨달음이요. 그래서 다섯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아설이라는 건 내가 없다 개성애이지만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아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긍정 관점도 아니요 무아라는 건. 무아라는 건 염세주의 허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그것이 낙관주의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할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찰해서 나온 결과가
객관적

적인 사실이 나라는 실체라고 비유를 고집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무아설은 세계 어느 철학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타 종교에서 없는 특징적인 교리가 교리이고 불교의 특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아설에 대한 그런 그 오해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잘못 드리다 보면 이 즐거운 세상에 이맘때기 막 즐거우면 막 자애색생명수 오욕락 막 예? 그렇게 그 느끼고 막 즐기고 살면 되지 자꾸 무아라고 오고 그냥 자꾸 파초 갖고 뭐 아지랑이 갖고 뭐 어? 이런 얘기만 자꾸 하냐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 부처님이 무아설 얘기하는 건 인간의 그런 존재를 그냥 부정하지 않아요. 영속적인 네가 주장하는 집착할 만큼 애끼고 소중히 집착할 만큼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려 하지 말아야 돼.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의 비례적으로 괴로움이 많아.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그 무아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나, 너, 이름, 너의 존재, 너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100% 그냥 뭐, 아니, 그냥, 응? 없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존재, 생명 활동은 각자 하고 있는데, 각자가 다 달라. 자기 안경 따라. 그러니까, 네 생각, 내 생각, 전부 다 틀릴 수가 있어. 고집 피우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불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내 엄력으로 태어난 내 색수생의식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나의 스타일이고 나의 이념이고 나의 사상이고 이런 내 업이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는 나라는 건 경험적인 나, 네가 경험적인 나, 그 환경에서, 그 선생 밑에서, 그 밑에서, 부모 밑에서, 내 그런 바운드리에서 배운 대로 익혀진 것은 내가 아니야. 각자의 자기의 안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정적인 불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너, 남자, 여자, 어? 누구에서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건 인정해야죠. 그건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응? 실체가 없는 거지. 색수상행식이 육군육근에서 감각작용에서 모든 업을 짓고 있지만 그 업은 전부 CCTV에 찍혀서 이 생에서 이어가고 다음 생까지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현상에 내가 소년기심, 착한 마음을 쓰고, 성근종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씨를 뿌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조작된 것은 만들어진 것, 사람도 만들어 죽고, 이 본에, 산나만나 본에 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거듭 얘기지만,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갯불 번쩍거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바타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가상으로 존재하는데 현실은 작용을 해서 존재하더라.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사는데 존재할 거냐? 내 역할이 많은 사람을 도움 줄수 있는 말, 행동, 생각하고 사느냐? 남들한테 해로움을 줄수 있는 생각과 말을 하고 사느냐? 행동을 하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의 가르침은 고의 원인인 집착, 욕망, 가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죽어라 하고 아니라고 싸웠는데 다음날 생각하니까 상대방 말이 맞았거든.

사과도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착각했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법 말 자꾸 저도 오랜 시간을 말씀드리고, 부처님이 제법 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한 건 괴로움 때문에 그래. 나는 괴로움 소멸시키려고 왔어, 이 땅에. 과일 공양, 떡 공양, 뭐, 많이 들어, 뭐, 그냥 대접받으려고, 응? 탁자밥으로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내가 온게 아니야. 괴로움이 많은 중생들 구원하려고 왔지. 해탈 자제 시키려고 왔지. 그래서 지부모와의 가르침은 10번 얘기해도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욕망과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중국의 청원 유신 선사라고 성철 스님의 사는 산 무리요, 물은 무려 산시산 수시수라는 얘기 있는데 그건 성철 스님의 개인 저기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중국에서 청원 유신 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산시산 수시수가.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볼때 보는 건 그냥 이름을 보는 거예요.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조균하고 통찰해서 쪼개서 꿰뚫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건 이름뿐이야. 내일 이름 바꾸면 이름 변해.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네 눈에 보인 대로 고집피우지 말고 부정하고 볼줄 알아라. 그러고 공부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한참 공부하니까 산은 산이하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근데 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때는 진짜로. 그게 환기본처요. 내 고향의 법성이 자리에 안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믿음은 다섯 가지 재색증명수가 나라고 하는 것이 선풍기가 돌아갈 때는 하나로 돌아가. 하나, 원으로 하나 돌아가잖아. 하나 같지. 그런데 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봐요. 원래는 다섯 개를 나눠져서 세 개로 나눠지든. 그래서 실제로 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라는 것은 색수생연시 오원이 자성이 없이 다 공한 것이다. 도일체고에 비춰보니까 오원을 다 공이더라. 그 이치만 알면 성불이에요.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오온이 나이고 오온밖에는 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 인식작용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게 업력이 돼서 전부 다 경험적인 나를 나라고 한단 말이야. 실제적인 실체의 나가 아니고, 인식된 거, 기억된 거, 경험된 거, 습관적으로 해오던,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이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지 말라. 그건 가짜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덩그리 났다 금방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 제법 무아에 대해서. 그래서 오온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실제와 실제도 이게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실제와 실제가 있어요. 이 실제라는 건 경험적으로 있을 때 실제라고 써. 있을 제자, 우주사 실자, 연대의 진리 제자. 가짜로 되어 있는 실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뭐라고, 불성, 자성, 법성, 공성, 이런 자리는 실제 자리예요. 실제 자리.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행동하는 건 모든 건 가짜 나로, 가짜 나라는 얘기는 아바타인데, 가상적인 거. 가짜,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 나라고 지금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그래서 경험적인 나라고 할 때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실제라고 쓰고, 법성, 지녀, 본성 자리에

근간 자리, 근본 자리일 때는 실제라고 사용한다는 것도 이기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실제가 곧 존재론적 실제라고 할수 있는가요?

실제 응? 진성이요, 자성이요, 법성이요, 진여요, 근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요, 근본에 돌아가서 움직이면요, 서로 평화로워요. 각자 자기 근본 자리에서 자기의 활동만,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는 꽃이 피네.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 꽃 생명 활동만 하지, 냄새가 좋으냐, 나쁘냐, 크냐, 좋으냐, 왜 사람들이 너만 좋아하냐,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오. 근본 자리에서는, 법성 자리에서, 진여 자리에서는, 불성 자리에서는. 잘못된 믿음도 실제와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착각에서 놀라는 게 많잖아요. 아이, 깜짝이야, 그러고. 잘못 봐가지고. 처녀냐, 어스름할 때 수박 넝쿨 길가에 있는 걸 보고 길게 늘어져 있으니 배암으로 착각한다. 노끈으로 착각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가슴 약한 사람들은, 응? 심장병 앓고. 아니면은 놀래가지고, 뱀이라고 도망가다가 옆에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다쳐서 병원 가고. 잘못 착각된 거. 사람이 자기를 잘못 착각해서 전부 산다는 거요.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전부 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원인은 사실이지만 결과가 사실되는 것이다. 어? 원인은 사실이 아니야. 진짜가 사실 아니야. 근데 결과는 사실 돼버렸어. 가짜 칡넝쿨 보고 뱀인 줄 알고 다쳤어. 병아리 했어요. 놀랬어. 그래서 바른 견해, 정견. 부처님의 지혜 공성 반야지에서 바른 지혜에서 보면은 변해질 착각의 감자인 것이다. 우리가 칡넝쿨 보고 수박넝쿨 보고 뱀으로 놀래듯이 착각해서 정견을 구축하게 되면은 변해질 착각의 감정인 걸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느낌들은 각자의 경험적 실재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제가 해질 무렵에 운전하고 가는데 의외 시간적으로 보니까 자동차 안에 시계가 어두울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어두워. 야, 무슨 5시인데 해질 시간이 아닌데 왜 이리 어둡지? 그러고 갔는데 제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썼던 거예요. 시커먼 거. 그게 착각인 거예요. 이거 쓴걸 모르는 거야. 새카만 선글라스를 쓴 걸. 근데 벗으니까 확 하는 거지, 바퀴가.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느낌들, 이것은 그건 경험적 실재이기 때문에 무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발전된 믿음이므로 잘못된 정보지. 오직 경험적 측면에서만 실재인 것이다. 라는 말씀. 무화경과 무화의 특징경. 상주다 니까야 자반기에 나오는 말씀, 두 말씀을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무화경에는, 이건 좀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화, 제본 무화의 무화경. 상주다 니까야 S22-68, 22장 68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존이시여, 물질은 무아이니 그것에 대한 제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물질은 무아이다. 색, 지수와 풍, 사대, 내 몸은 무아이니 그거에 대해서 거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된다. 느낌도, 인식도, 심리현상도, 아르마리도 무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구를 버려야 된다.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과 내 의식적인 집착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된다, 욕구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하고 장하구나 비구요. 비구요. 물질은 무아이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집착할 게 없으니까 욕망을 부려주지 말라는 거요. 탐착하지 말라는 거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수상행시, 정신적인 작용은 무아이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된다.

무아의 특징경, 이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염호에 대해서, 싫어할 염자, 물들 염자, 싫어할 옷자. 여기 나오는 게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내 몸뚱이에 대해서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지수아풍 사대를 이뤄진 내가 너무 잘났어. 내 견해 모든 게 해서에 집착하지 말고 부정관, 염호하란 말이야. 하는 짓마다 전부 죽을 게만 내고 맨날 일만 저질러오고 싸우기만 하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염호하면 내 온이 난데 이내 온은 염호해, 싫어해. 혐오해, 내 온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 그러면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탐진이 삼덕이 없으면은 해탈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계속 관세음보살 정근하도록 외워가지고, 그러면 집착할 거못 돼. 집착하지 마. 욕구, 탐착, 너무 분수밖에 욕심 부리지 마. 집착할 게못 된대. 부처님이 염호라는 표현을 썼어.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옷자. 그럼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약해져. 탐착심이. 탐욕이 빛바랜다. 빛바라면 해탈하는 거지. 탐욕이 소멸되면 뭘 도발해요? 해탈하면 해탈했던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에 마쳤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 법화경에 보면 사람은 이 땅에 왜 왔느냐?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러 왔다. 일대사 인연이 뭐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생사 해탈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여기서 그 얘기요. 태어남은 다 했다. 윤회받지 않는 나이에 그러면 해탈하면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라고 꿰뚫어 알자. 꿰뚫어 알자. 다시는 탐착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 몸뚱이는 배색지명수 온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염호하는 정견을 갖추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진행 생활에 삶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ARS 06080에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

0: 흔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

0: 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품은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 0625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어저께까지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 오늘 날이 맑아서 전 이렇게 생각했지. 항상 그럽니다. 부처님 자식들 모두 그 종자를 심어주고 길러주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날이 맑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찰이 도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서서 듣는 것을 볼때 한쪽으로는요, 여간 기쁘지 않아요.

편안하게 법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듣는 거 보던 저렇게 해서라도 내가 듣는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다지는데 좀 더 그 걸림없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데 요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몽땅 버리지 않으시고 몽땅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알고 있는데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하여간에 모든 것은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돋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뜨거운 고가 닥쳐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안치하고 한 마음이 돼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거기다가 지니고 있다는 걸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 뿌리는 한데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야말마따나 그 뿌리가 성성하게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싹을 조금도 흐트러지게 안 하는 그런 그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싹과 뿌리가 말입니다. 어떻게들 하고 있나? 바람이 분다고 온통 난리를 지깁디까?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에 매달려서 끄떡없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곧방구 탁 끼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뿌리에다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말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안 맡기고 간에 거기서 다 뿌리와 싹과 통신이 되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만나면 얘기하고 불쑥불쑥 만나면 보고 불쑥불쑥 만나면 듣고 불쑥불쑥 그냥 여유하게 말하시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시지 않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시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지? 그렇게 하고서 그대로 여유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유함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유함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둥글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지. 그래서 30 이상의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불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지금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그러죠. 욕도 나오고 아이고 그냥 좋은 말도 나오고 거친 말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정상을 그대로 여여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온다면, 선한 말만 나오고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평등 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법신입니다. 이게 아니다, 기다,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말이 어떻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양면은 다 본래 갖춰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그런데 옛날에 뜰 아래 잣나무니라 한 거 말입니다.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어느가 어느가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고 그네들의 우리가 스승이고 서로서로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차원이 낮으면,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르면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모든 모습도 이 세상에 나오고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이렇게 훌떡 수많은 나라를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수만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수만 가지 말을 했어도 말은 사이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여지껏 마음을 쓰시고 살았는데 마음 쓰신 거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무리 써도 줄지도 않고 아무리 써도 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쓸 때 되면은 그냥 불쑥불쑥 다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광대무변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허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를 생략해서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살생이 되지 않느니라 이런 거 하고, 요만한 벌레 하나를 죽였는데도 살생이 되느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봤기 때문에 그 영혼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한 대 합쳐지고
그 살은

고기로다가 약으로다가 모두 빌려서 먹였단 말입니다.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밥도 약이요, 반찬도 약이요, 약도 약이요. 약이 전부 약이지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앞에는 무슨 그냥 아무 때나 죽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죽일 때, 그 소도 건지고 사람도 건지고 양면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수만 개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사이가 없다. 그대로 여여하게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벌써 이거 보세요. 다른 짐승이, 개라고 합시다. 개가 집에서 키르는데 집이 마음을, 개하고 마음하고 같이 하나가 됐다면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불종자에서 바로 환생이 되는 거, 꽃이 피는 거와 같이, 연꽃 피는 거와 같이. 그래서 너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이 연등부처란,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앞에나 그 연등부처가 계시다. 연등부처가 부처님한테, 너는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땐 석가모니로 태어나가라, 이름을 하라. 이런 것도 자기 연등부처가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다는 격입니다. 수기를 내린 분도 없고 수기를 받은 분도 없다는 얘기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진짜로 이 생명체가 모두 불쌍한 줄 아신다면은 이 도리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도 대개네들은 모르겠지만, 아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그 영혼의 마음이 벌써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고 그 물체는 그냥 어딘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만 없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만 태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력이 도로는데 도로는 줄 도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죠.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 놓고 편안하게 마음 먹어라.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거를 챙견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러죠. 그럼 내 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믿고 거기다 놔버려야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는 거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해도 그것이 그냥 제깟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뿌리하고 나하고는 항상 통신이 되니까 말입니다. 뿌리와 뿌리끼리 또 통신이 되고, 용신도 또 주산신도 모두 보살들, 부처님들 다 통신이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게 용입니다. 용.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용이에요. 몸이 움직이면 바로 보신이자 화신이죠. 그게 행이죠, 즉 말하자면. 공룡의 행.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항상 육체 속에도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씁니다. 그거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악과 선이, 즉 말하자면 양면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나쁜 악신이다, 선신이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악한 것이 나한테 왔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선신 따로 찾고 악신 따로 물리치고 이러지 마시고, 모든 게 한 생각에 악신도 선신이 되고 선신도 악신이 되는 겁니다. 한 생각 차이에요. 선신은 선신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신도 악신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때에 따라서는 선신이 되는 겁니다. 선신도 때에 따라서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런 겁니다. 선과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놔라. 놓는 그 가운데서 미묘한 바로 참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게 바로 평등공법이며 그것이 바로 법신의 정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이렇게, 아이고 이걸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말 것을 이렇게 썼구나 하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서 이건 그릇된 일이지 하고 하지 마시고, 잘 썼든 못 썼든 다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해서 놓으시고, 그냥 여여하게 어떤 군색이 들어와도요 내가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떤 게 닥쳐도 그냥 끄떡없이 그냥 가다가 그냥 그게 다 풀려서, 스님 이렇게 놀라운 법이, 정말이지 이렇게 놀라운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어떻게 이 은혜를 죽어도 못 갚고 살아도 못 갚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옳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 줘서만 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반, 이쪽에도 반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그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겼으면 언짢은 일이 생긴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놓고 그냥 다 놓으라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방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그냥 방방 떼요 그냥. 그러니 그놈에게 붙잡고 늘어지니 슬며시 풀릴 수가 있나요? 옥매듭 쥔 거를 놓지 않고 쥐고 있으면 그 옥매듭이 풀러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닦을 때가 많아요. 나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냐고 악도 쓸 때가 요즘은 있어요. 대신 내가 해줘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나도 같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서 열질 않고 몰라라 한다면 나도 몰라라 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면 나도 거기 같이 해지죠. 내가 옛날에 말했듯 임재스님이,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사를 오히려 뺏어올 것이니라. 제가 제 주인을 챙기지 못하니까 집은 항상 비어서 벌레가 끼고 그냥 오고 가는 행인들이든 벌레든 할 거 없이 빈 집이니까 들어와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새새생생의 그 마음도 망가진 마음,
그대로

차원이 아주 낮은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태어날 때도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 스님이 저 말로만 저러지 그러지만은 이것을 당해보고 이것을 당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본다면 아마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차츰차츰 익어간다면 즉 말하자면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조금 조금 자꾸 익히면은 심안으로 보게 됩니다. 심안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법안으로 보게 됩니다. 해안으로 보게 되고 낭중엔 불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점차적으로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이죠. 도노는 탄생을 하는 것을 도노라고 하지만은 점수는 탄생을 해서 길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방귀신은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길러야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아주 잘 먹여서 길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귀신 방귀털을 가지고 길르면 잘 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귀신 방구털이요. 그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우리가 불안으로 듣고 불안으로 보고 이러면서 이 정말 좀 우주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일체로 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빚을 졌다 미래에 빚을 진다도 없고 현재의 업을 그 업이 많다 또 고뇌가 많다 병이 많이 생긴다 죄를 져서 이런 거 유전성 연계성 이런 것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내 집이 주장자가 주인이 딱 서 있는데 어디를 거기 감히 거길 치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게 요술방미인데 요술방미를 누가 뺏어가고 또 뺏기고 합니까? 그거는 누가 갖다주고 뺏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따라서 말로 배우시려고 하지 말고 뜻으로서 행하시는데 응용해보세요. 항상.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말을 말대로만 듣고선 말을 옹겨서 말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여부컴은 부처님께서는 요런 미생물 하나라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왜? 거기서부터 쭉 거쳐 올라와 그 와서 탁 펴놓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됐을 때도 자기가 있었거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하 이거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네 몸 내 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이게 공채며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룡이며 공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뼈 한 무대 길